네, 아주 어제 초성 드릴 때부터 사실 정답이 많이 왔습니다. 화사의 굿 굿바이. 오늘 첫 곡이자 어제 초성 힌트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드렸던 곡이었어요. 그죠? 예, 네, 그건, 설마 그게 즉흥적으로 무대에 박정민 씨가 올라올 리는 없고, 맞아.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뮤비에 이미 박정민 씨가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마치 실제 마치 그냥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듯한 것 때문에 지금 180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예. 자, 좋은 이별은 없어요. 2350님.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라며 헤어지자고 했던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저랑 딴 여자를 저울질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달렸었거든요. 아, 이런 사람들이

0: 그건 또 어떻게 아셨대요? 아, 그냥 모르는 게 나을 뻔했다. 그죠? 아닌데 남자는 이런 거다라고. 예, 좋은 경험이죠, 뭐. 0813님 화사 씨의 굿 굿바이 무대 보고 반해가지고 저도 단발로 싹 자르고 굵은 웨이브도 줬는데 뭔가 느낌이 안 나요. 아유, 근데 뭐 그럴 때 한번 따라 해보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분 비롯한 열 분께 보리차 세트 보내드리고요. 자, 어제 화제가 됐던 리을 선물 세트, 3종 선물 세트, 올리브 오일, 로스팅 원두, 실트크림 세트 받으실 분은요. 저를 위한 노래인가요? 첫 곡, 금요일이 9년 동안 다닌 회사 마지막 날이에요. 그동안 모두 감사했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헤어져요 하면서 3585님이 굿 굿바이 하셨어요. 또 마침 그러네요. 오늘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자, 리을 세트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금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9: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9: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 이 베티 데이비스도 그 아주 그 영화 산업 초반기 때 엄청 그 눈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여배우의 이름이래요. 이 노래 때문에 알았고요. 킴 칸스. 컨트리 싱어였지만 뭐 이런 노래를 통해서 아주 팝 씬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고,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특히 이거 뮤직비디오 보면은 리듬에 짝짝 짝할때 이렇게 상대방의 따귀를 때리는 듯한 동작을, 얼굴이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왼뺨 오른뺨을 내주는 무용수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때 생각이 납니다. 7728님,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먹으라고 우유에 올리고당 넣은 거 얼음틀에 얼려놓고 나왔는데 아유 얼마나 좋아할지 제가 다 신납니다 라고. 우유에 올리고당, 이게 맛있구나.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번 곡도 80년대 팝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 반가우실 노래인데, 이게 데드풀 1편인가 2편에 아주 재미있게 사용됐던, 예, 주스 뉴턴의 엔젤 오브 더 모닝, 이 노래 듣고요. 네, 오늘의 M&N's로 돌아오겠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더위는 낮도 낮인데 밤에 찾아오는 열대야 정말 반갑지 않죠. 특히 올해 작년보다 첫 열대야가 일찍 찾아와서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부터 열대야를 대비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격렬한 운동 밤에 안 됩니다. 이게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몸이 각성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잠자리 들기 2시간 전에는 가급적이면 힘든 운동을 피하라라고 하고요. 술 마시면 좀 잠이 잘 오지 않을까? 아닙니다. 술 마시면 체온이 높아지고 깊은 수면이 방해되니까 술은 더 멀리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야 이거는 국룰인데, 하긴 이것도 선선한 바람이 불 때나 그렇지, 찬물 샤워, 옛날 같으면 등목, 이건 하는 순간엔 시원하지만 하고 나면은 혈관이 수축되면서 오히려 체내에 열이 머무르게 된다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잘 참고해서 열대야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0: 팟캐스트다.
1: 자, 또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은 침수 지역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영상 다 보셨죠? 근데 올해부터는 피해 차량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소식이에요. 지난 6월에 도입된 긴급 대피 알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인데요. 보험회사나 지자체, 경찰이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한 차주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이고요. 시스템에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문자가 갑니다. 이 서비스가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로 증명이 됐어요. 지난해 침수 위험에 처한 차량 2,800여 대에 요 긴급 대피 알람을 발송했더니 이 중에 9건만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혹시나 대피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공식 발신 번호예요. 02-368-4000번. 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축제들이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죠. 그 중에서 방문객들의 반응이 유독 좋았던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에서 열린 축제를 찾은 방문객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3위가 전남 순천시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순천갯벌이 차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서남사와 순천만 갯벌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도 있고 전시 또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행사인데요. 자, 2위는 수원시가 매년 개최하는 수원 화성문화제입니다. 정조대왕의 8일간의 화성 행을 재해석한 종합문화예술축제인데, 야, 이건 뭐 60년이 넘은 축제니까 다녀오신 분들 아침 가족 중에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위는 어디가 차지했느냐? 요즘 가장 화제인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경북 김천에서 열리는 김천 김밥 축제. 이제 김천 김밥 그러니까 많이 노려진 것 같은데. 자, 2024년

1회 축제 때만 10만여 명이 찾았고 작년에는 이틀 동안 17만 관객이 모이면서 그만 대박이 났어요. 올해 한번 나도 가볼까 생각 중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혹시 갔다 오신 분들 네, 경험담이나 또 지금까지 여기 없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축제 어디인지 알려주시는 아침 가족들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열리는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속 축제이자 맥주 축제입니다. 저도 유학 때 이 축제를 처음 알았는데요. 방문객은 매년 평균 600만여 명이 넘고요. 축제에 참여하는 맥주 회사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맥주보다 알코올 함량을 더 높인 특별한 축제용 맥주를 준비한대요. 여기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인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게 9월 말, 네, 10월 초가 힌트가 되겠어요. 아예 이걸 사용한 이름으로 차용한 맥주도 팔더라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그냥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보리차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노래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십시오. 김현철이 노래합니다. Must Say Goodbye. 영화 10월에 10월에 OST에 이것도 힌트가 되죠. 아까 제가 9월 10월 말씀드렸는데 OST에서 듣습니다.

네, 오늘의 힌트곡은 저는 옥토버 페스트잖아요. 정답에서 머스트에서 페스트 머스트인 줄 알고 근데 10월에가 아무튼 힌트였습니다. 네, 옥토버 아예 웬 옥토버 고수를 들려드릴 걸 그랬나요? 옥토버 페스트 뭔가 했더니 진짜 뭐별 종류의 맥주가 다 있어요. 뭐 호박 맥주부터 네. 아, 미네는 못 가봤습니다. 네. 자, 유산균 세트와 보리차 세트 오늘 주인공 되실 분들은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군 생활하는 두 아들이 아빠 생신이라고 무선 이어폰을 선물로 보냈네요. 제 것까지 보내줘서 덕분에 커플템이 생긴 거 있죠? 아이고, 언제 이렇게 컸는지 기특하고 든든하고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8325님. 아유, 군 생활을, 형제는 원래 한 명이 전역하고 가도 되는데, 같은 시기에 또 이렇게 군 생활을 하고 있나 봐요. 네. 보니까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꽤 좋은 인이어. 네. 좋으시겠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MBC FM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디. 저 요즘 검도를 배워요. 오늘 성인부 정기 승급 심사 날이라 너무 떨립니다. 꼬맹이들도 눈 부릅뜨고 얍얍 힘차게 잘하는데 저는 승급 심사만 되면은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아, 이따 청심환이라도 먹고 갈까? 조예은님, 저도 1단을 못 땄답니다. 네. 자랑은 아니지만 예. 아, 꽤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때 1, 2년 제가 중3이 되니까 검도부에 들어간 이유가 예, 고학년들한테 얕보이기 싫어서였는데 내가 고학년이 되니까 더 이상 뭔가 그 동기부여를 잃었다 할까요? 아, 멋있죠. 검도 좋은 운동입니다. 진짜. 네. 자, 김상호님 신청하신 에릭 벤의 The Last Time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존 레전드의 Ordinary People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엔 아이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사무실 막내가요. 어제 남친이랑 싸우고 고민하느라 밤을 꼴딱 샜대요. 다크서클 한가득에 피부도 좀 푸석푸석하고 딱 그래 보이는데 제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점심에 막내가 좋아하는 즉석 떡볶이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할까 봐요. 그건가요? 그러면 밥만 잘 먹... 뭐지? 밥만 잘 먹더라. 갑자기 라임이 생각이 안 나네. 온무에. 그래요. 아, 연애하다 보면 뭐 하루 이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9335님, 네, 후배를 위해서, 네, 즉석 떡볶이 맛있겠다. 자, 오늘 영화 대사관도 있는 날이고 바로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1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4: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잠시 후에 영화 대사관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잖아요. 이 곡을 처음 들은 것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실 보면 안 되는 영화이지만 고3이나 대1이나 라는 마음으로 극장 문을, 왜냐면 머리도 두발 자유화 시대였겠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 본 영화가 있습니다. Nine and Half Week, 한국에서 Nine Half Weeks라고. 예, 정말 당시에는 예, 좀 뭐 그렇게 스타일리시하고 고급진 에로 영화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요. 뭔가 에로 영화를 뭔가 정극 반열에 올려놓았던 영화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중에서 정말 그 영화의 품격을 살려주는 또 사운드 트랙도 좋았어요. 존 테일러가 Do What You Gotta Do인가? 뭐 그런 자신의 솔로 곡도 막 그 영화를 위해서 만들고요. 아무튼 록시 뮤직이라는 어마어마한 밴드의 프론트맨인 브라이언 페리의 Slave to Love라는 곡이 바로 이 영화의 OST에 사용이 돼서 사랑의 노예, 사랑의 노예가 되고 싶은 아무튼 예, 브라이언 페리의 Slave to Love 오늘 생각난 노래로 듣고 영화 대사관 바로 준비할게요.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시판시키겠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그게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통해 영화를 만납니다. 대사 한 줄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자, 오늘도 MBC FM 영화 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윤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제가 아까 그 슬레이브 투 러브 틀 때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1: 네.
0: 그 나인 앤 하프 윅스를 정말 사랑하신 걸 발견하고
1: 그 영화가 저의 인생 영화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숨기고 숨기다가 잘 망킨 감독께서 세상을 떠나실 무렵 이제는 나도 당당해져야겠다. 그래서 그 시절 저의 낮은 스필버그가 지배하고 저의 밤은 잘망킹이 지배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 영화를 잘망킹이 연출한 건 아니지만
0: 애드리안 라인 감독
1: 연출이지만 이제 시나리오를 잘망킹이 썼고요.
0: 네.
1: 나인 하프 위크가 왜 인생 영화냐면 그 전까지 영화는 제가 물론 좋아했습니다.
0: 뭘요?
1: 많은 영화들을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 자체를 좋아했죠.
0: 네.
1: 재밌게 봤고 그런데 영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건 이 영화가 처음.

0: 그래서 아 영화라는 게 이럴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을 붙잡고 놔주지 않을 수 있는 매체구나라는 걸 나인 아웃 피크 덕분에 알게 되어서 그 뒤로 제가 영화를 더 탐닉하며 어쩌다 보니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1: 그 정도의 영화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0: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1: 아니, 저는 솔직히 네. 뭐
0: 지플로드의 시기에
1: 큰 기대를 네. 하고 간 건 아닌데 네. 고3 때예요 딱 네. 개봉을 했습니다. 이게 네. 중앙 단성사 맞은편이 중앙극장 맞나요?
0: 단성사 맞은편이면 피카디리
1: 피카디리 맞아요. 네. 피카디리에서 뭐 사실 킴 베이싱어 그 당시엔 킴 배신저
0: 그쵸, 네. 아니요 킴 배신저
1: 배신저 네, 네. 킴 배신저를 이제 기대하고 봤다가 미키 루크한테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나갔어요.
0: 네.
1: 그 왜 옷장에 똑같은 옷이 한 열댓벌 쫙 걸려있는 네. 그 컨셉이 아마 이 형이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
0: 그리고 음식 갖고 장난치고
1: 아 맞아요
0: 그랬죠.
1: 근데
0: 그걸 나중에 못 말리는 남보에선가 못 말리는 비행사에선가 아주 황당하게 패러디를 했던 기억도
1: 아니 근데 아무튼 그 뭐 에로 영화를 표방했지만 네. 사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아, 뭔가 도시 영화 같고 네. 아무튼 그때 미키 루크가 이렇게 잘 남자가 봐도 너무 매력적이어서
0: 자꾸 미키 루크 쪽으로 네. 얘기를 끌고 가시는데
1: 왜냐면 사실 킴 베이싱어가 예상보다 별로 보여주질 않았어요.
0: 어? 그래서 저는 이걸 그때 비디오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냥 단순한 그 호기심 그리고 1차원적인 욕망에 이끌려 네. 본 영화이지만 어쨌든 시작은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덕분에 영화라는 매체에 푹 빠져서 이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여전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1: 그 아주 그 미장센도 그렇고.
0: 네.
1: 아니 근데 진짜로 킴 베이싱어의 노출은 네. 당시 뭐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뭐 뻐꾸기는 밤에 우는가.
0: 네.
1: 보다 뭐 더 할 것도 없었던 그쵸. 걸 기억이고
0: 예전 한국 영화에 조류 시네마가 많았죠.
1: 아, 네, 조류 시네마. 네.
0: 앵무새 뭐 저 뻐꾸기.
1: 예.
0: 그리고 식물 시네마도 있었고 산딸기
1: 아, 그렇네요. 있었고. 과일 네. 시네마도 있었고.
0: 좀 자연 친화적인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아니, 그나저나 토이 네. 스토리가 개봉 8일 만에 100만을 넘겼대요.
0: 와, 나인 아웃 피크에서 토이 스토리로 가나요?
1: 네. 네. 우리는 아, 그렇군요. 훅 갑니다.
0: 네.
1: 야, 이 정도 기세면은 뭐 토이스토리 살아있네.
0: 토이스토리 아 저는 네 이거 충분히 더 간다고 보고요.
1: 오.
0: 토이스토리 6편도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1: 아,
0: 했어요.
1: 6편?
0: 네.
1: 아니 제작 소식은 보면서 들어왔어요?
0: 6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1: 네. 아, 보면
0: 5편이 그렇구나.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네. 만들 겁니다.
1: 그렇구나.
0: 그리고 저 더 보고 싶어요. 그 장난감들을.
1: 이야, 참 30여 년이 넘게 사랑받고 있는 토이스토리입니다.
0: 어릴 때 그렇게 잘 갖고 놀았으면서 이사할 때 버렸던 그 수많은 장난감들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1: 저는 이 나이 되니까 뭘 갖고 놀았나 생각도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럼 오늘은 어떤 작품이 될지 감이 안 옵니다.
0: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볼 수 있는 영화
1: OTT입니까?
0: 그죠. 그리고 전기 영화이고요.
1: 네.
0: 음악 전기 영화이고 그 6월 25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 마이클 잭슨의 기일이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최근에 마이클이라는 전기 영화가 이제 소개가 되었었는데
1: VOD에 나왔어요.
0: 벌써요?
1: 네.
0: 근데 제가 마이클을 보면서 마이클보다는 이 영화가 그래도 나는 좀 더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언제 한번 이 영화 소개해야겠다 싶더라고요.
1: 영화적으로 말씀하신 네. 거죠?
0: 그럼요.
1: 왜냐면 마이클은 알고 보니까 막 그 가족들부터 이런저런 네. 제약이 많았다.
0: 네.
1: 그래서 감독이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0: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주인공의 유족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보기 드문. 보통 전기 영화 만들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기 쉽지 않은데.
1: 그렇죠.
0: 이 영화는 유족들이 정말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칭찬했던 작품이고요.
1: 고소가 뭐 이럴 때인데

0: 네.
1: 칭찬을
0: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품인데 오늘은 그래서 영화 제목보다 네. 이 가수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가수의 이름. 네.
0: 가수의 이름.
1: 힌트곡이면은 뭐
0: 그죠. 네. 이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는 버전인데 바로 이 노래를 부른 원래 부른 가수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이거 오늘 근데 준비한 버전은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버전이고요.
1: 이 곡을 UB40 노래로 알고 있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0: 그죠. 네.
1: 네. 원작자를 여러분 맞춰주셔야
0: 정답은 UB40가 아니고요.
1: 네. 네. 그 이전 UB40 네. 훨씬 이전 네. 레게가 아닌 Can't Help Falling in Love의 주인공이 누구냐가 오늘의 퀴즈이자 또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짧은
0: 구레나룻.
1: 네. 네, 구레나룻. 레이스 아니 그 뭐라 그러지? 그 이렇게 실 그쵸? 엄청 자수 달 자수인가?
0: 레이스요? 아닌가?
1: 뭐 있던데 뭐죠? 전문 용어들이 네. 옷에. 네. 네. 아, 아무튼 참여하실 곳은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맞춰 주시고요. 이 가수의 이름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도 열려 있습니다. 자, 소소하지만 팝콘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Case Musgrave의 버전이죠. 요 노래 들을 때까지만 맞춰 주십시오.

0: 자, 저는 남자 당연히 남자라니 했는데
1: 네.
0: 이 OST에 담겨 있는 곡이라고 하셨는데
1: 네네.
0: 여자 가수네요. 케이시 머스그레이브.
1: 이 커버 버전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도 여성 가수 버전으로 커버를 해서 그 무렵에는 이제 결혼식 때마다 신부 입장곡으로 많이 쓰이기도 했었어요, 이 노래가. 근데 엘비스 사운드 트랙에는 이제 또 새로운 버전으로 역시 여성의 목소리로 이제 커버를 한 노래이고요. 오늘의 정답은 그 이 노래를 이제

0: 처음 부른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1: 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를 맞춰주신 분, 우리 아침 가족들은 저희가 팝콘 소소하지만 받으실 분들 저희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영화 제목은 그냥

0: 오겠지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더라고요.
1: 지금 OTT에 있긴 있는데,
0: 돈 내야 돼요.
1: 그죠?
0: 예. 네. 저는 무료 아니면 OTT라고 안
1: 1,300원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어제 4,900원에 소장을 했습니다.
0: 아,
1: 네.
0: 소장까지.
1: 어제 사실 시간이 없어서
0: 예.
1: 앞부분만 보다가 잠깐 오랜만에 이제 분위기 좀 보려고 앞부분만 보려고 눌렀다가
0: 네.
1: 이게 한 2시간 40분 되거든요.
0: 아, 꽤 길군요.
1: 순식간에도 다 봤네요. 네. 재밌어요,
0: 맨날
1: 이거는.
0: 그러시더라. 그거
1: 그러세요.
0: 꼭 이렇게 소개하실 때 한번 보려고 하는데도 또 정독을 하시고.
1: 아, 이 영화는 재밌고, 그리고
0: 네.
1: 엘비스 프레슬리를 저는 이 영화 덕분에 사실은 다시 보게 됐어요. 제 기억 속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약간 희화화된 버전의 엘비스 프레슬리가 제 기억 속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내는 모습, 조금 느끼한 모습, 좀 가슴을 이렇게 좀 풀어헤치고,
0: 예.
1: 구레나룻 붙이고, 나팔바지 같은 거 입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희화화된 이미지 엘비스 프레슬리를 더 많이 접했고, 그냥 뭐 예전에 좀 인기 있었던, 뭐 왕년에 인기 좀 있었던 스타 정도의 느낌으로만 사실은 엘비스 프레슬리를 제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 엘비스를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영화를 만든 바주러만 감독의 목표가 딱 그거였죠. 최초의 아이돌. 네. 최초의 아이돌로 엘비스 프레슬리를 그려내고 싶었다.
0: 바주러만이라고 하시면 물랭 루즈 감독.
1: 그죠.
0: 예.
1: 그 전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0: 아, 맞네요.
1: 네, 디카프리오의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가 줄리엣보다 예쁜 영화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화제를 모았던 로미오와 줄리엣도 바주러만이고, 그 전에 원래 한국에 처음 소개된 건 댄싱 히어로라고,
0: 네.
1: 댄싱 히어로라는 영화를 연출했었고, 그 뒤에 이제 또 디카프리오랑 다시 만나서 만든 게 위대한 개츠비.
0: 아, 그거 재밌었어요.
1: 네, 위대한
0: 예.
1: 개츠비 영화를 안 보신 분도 그 유명한 밈은 아실 거예요. 그게 샴페인
0: 건배하는
1: 마티니
0: 거?
1: 잔 같은 걸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0: 네.
1: 건배하는
0: 예.
1: 디카프리오가 하는 바로 그 영화 위대한 개츠비까지 보시면 로미오와 줄리엣, 물랑루즈, 위대한 개츠비. 물랑루즈는 뮤지컬 영화니까 당연히 음악이 중요하게 쓰이지만 뮤지컬 영화가 아니었던 로미오와 줄리엣도 뮤지컬이나 다름이 없었고 위대한 개츠비 역시 오래된 많은 좀 팝들을 새로운 형태로 커버해서 또 혹은 리믹스해서 사운드 트랙을 꽉꽉 채울 만큼 워낙에 음악이 없으면 영화를 만들 생각이 없는 감독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를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왕년에 좀 인기 좀 있었던 뭐 그런 스타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좀 박제된 이미지나 희화화된 이미지로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엘비스를 알아? 엘비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얼마나 정말 대단했었는지 알아?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라는 마음으로 만든 게 엘비스예요.
0: 야, 저는 뭐 사실 저 세대 뭐몇살 차이는 안 나지만 저도 엘비스의 직접적인 활동 때를 본 사람은 아니고요.
1: 네.
0: 단지 저는 그 유명한 비틀즈가
1: 네.
0: 자신들의 영혼의 우상은
1: 네.
0: 엘비스다.
1: 그러니까 엘비스가 없었으면 비틀스도 없었다라는 말을 비틀스가 했잖아요.
0: 그러니까
1: 폴 맥카트니나 존 레논이
0: 둘이
1: 이야기할
0: 엘비스에
1: 정도로
0: 미쳐가지고
1: 네.
0: 락스타가 되고 싶어 했던.
1: 그죠.
0: 예.
1: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왜 그렇게 위대한 그 뮤지션이라고 그 위대한 스타라고 칭찬을 받냐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버렸어요. 그
0: 아.
1: 전까지는 10대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전을 생각해 보시면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사람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이었고 음반이라는 건 아저씨 아줌마들이 사는 거였어요.
0: 아하.
1: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판도를 완전히 바꿔서 10대, 20대가 음반을 앞장서서 구매하고 그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그 시작이 엘비스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엘비스가 없었으면 비틀스나 뭐 배철수 선배님께서는 그 뒤에 나오는 락이나 헤비메탈 그 모든 것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 거고
0: 네.
1: 그래서 최초의 아이돌이었다라는 평가가 딱 맞다고 생각해요.
0: 아,
1: 네.
0: 자, 그러면 일단 음악과 함께 뭐 조금은 다 아는 만한 줄거리를
1: 네.
0: 알려드리겠습니다.

0: 말끔하게 쓸어 올린 머리와 흰색 나팔바지, 독보적인 목소리와 퍼포먼스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락앤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 그에게도 무명 시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 멤피스에서 트럭을 몰며 가수의 꿈을 키우던 그는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일하던 톰 파커의 눈에 들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화려한 음악과 퍼포먼스,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와 연기로 모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영화 엘비스. 자, 무엇이 세운 작가에게 오늘의 영화가 되도록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이런 전기 영화 그러면 스포 네. 이 저기 그 싱크로율을 생각하는데 네. 이 영화도 역시 네. 안 닮았는데 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배우가.
1: 근데 우리가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후기 이미지들이거든요. 사실 처음 등장할 때 젊을 때 이미지는 우리 기억 속에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 모습에 사실 집중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0: 젊을 때
1: 네. 그리고 사실 수많은 배우들이 이 역할을 욕심냈고 그중 위플래시의 마일스 텔러도 있었다고 하고 생김새로 보면 그쪽이 조금 더 비슷할 수 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TV 시리즈에서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기했던 건 조너선 리스 마이어스, 그 우리는 어거스트 러시도 유명한 그쪽이 좀 더 생긴 거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오스틴 버틀러가 네. 기가 막히게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기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최초의 아이돌 느낌을 너무 잘 살렸어요. 그리고 자, 나중에 가면 닮아 보여요.
0: 시간 관계상 왜 닮아 보이는지를 광고를 듣고 얘기 드릴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 자, 보통 음악 스타들의 전기영화 그러면 사실 뭐 싱크로율은 이제 그 영화 마이클 덕분에 네. 더 의미 없어진 것 같고요. 네. 작가님 말씀대로 우리가 빠져들게 하면 네. 성공한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7: 네. 그러니까 이 영화도 일단 중요한 건 바주로만 영화를 좀 한 편이라도 보신 분은 로미오 줄리엣이나 물랑루즈나 위대한 개츠비나 영화가 뭐 취향에 안 맞을 수는 있어도 네. 적어도 이 사람 영화가 지루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에게는
6: 네. 네. 뭐 저도 지루하진 않았어요.
7: 이 감독의

0: 영화가 어떤 분께는 굉장히 정신없을 거예요.
1: 맞아요. 그 얘기가 좀 네, 하고 싶었어요.
0: 제가 그래서 약간 사석에서는 농담조로 성인 ADHD 감독이다라고 제가 항상 바즈로만 영화는 ADHD 시네마다라고 좀 놀리기도 하는데 워낙에 좀 컷수가 많고 편집 호흡이 또 빠르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분께는 정신없을 수가 있고 저는 심지어 이 엘비스라는 영화를 그 3면이 스크린인 관에서 봤어요.
1: 아
0: 정말 정신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1: 그럼 그 따로 그렇게 찍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면 아니, 하나의 작품을 그냥 3면으로 틀어버리는 네. 거예요?
0: 그러니까 IMAX로 안 찍었는데 IMAX 버전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3면 스크린 버전으로 이제 또 확장한 버전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운데 이 바즈루만 감독 영화의 호흡에 좀 익숙해지면 한번 그 바즈루만의 영화에 올라타면 그때부터는 롤러코스터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타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거기 올라타기 전까지는 좀 정신없는 스토리텔링일 수 있는데 한번 올라타고 나면 그때부터는 올라탄 사람에게는 롤러코스터가 되어주는 게 바즈루만 영화의 특징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영화도 초반에 한 20분, 30분 정도의 호흡을 잘 좀 견디고 올라타시면 그 다음부터는 엘비스의 삶을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질주하는 영화를 만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좀 흥미로운 그 선택은 화자를 하나 만든 거죠. 그냥 마이클처럼 그냥 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냥 제3자의 시각에서 그려내는 게 아니라 엘비스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들려주는 화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톰 파커예요.
1: 매니저.
0: 네.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엘비스 팬들에게는 사실 빌런이거든요. 이 매니저 때문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매니저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얼마나 쥐어짰는지 등등등. 그야말로 빌런인데 이 누가 그 세상 모두가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톰 파커가 나서서 나 빌런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엘비스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해요. 톰 파커의 시선으로. 야. 그러니까 마치 그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살리에리의 시선으로 그려내듯이
1: 네.
0: 이 영화는 매니저 톰 파커가 들려주는 엘비스 이야기.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찬사를 했다.
0: 네.
1: 야, 쉽지 않은데.
0: 그 사실 가족들이 원한 건 톰 파커를 좀 더 빌런으로.
1: 그러니까
0: 톰 파커를 훨씬 더 좀 빌런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랐다고 하지만 톰 파커를 연기한 톰 행크스 입장에서는 아이 그렇게까지는 우리 톰 파커 얘기도 좀 그래도 좀 뭐 할 수 있게 해주죠 라고 해서 조금은 그 톤을 좀 다운시켜서 톰 파커의 입장도 좀 반영시켜서 영화에서는 톰 행크스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공연 장면을 재현하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1: 네.
0: 그게 바즈루만이 가장 잘하는
1: 거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처음 무대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에 그렇게 공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 시절에 최초로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을 무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당시에 관객이 받았을 충격과 환희 이걸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1: 그래서 아, 그걸 못 봤어요.
0: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진짜 최초의 아이돌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내가 만약 저 시대에 살았다면 나도 엘비스에게 빠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1: 야, 그건 놓쳤는데. 저는 그 케이블에서
0: 네.
1: 이분이 일단은 그 라스베가스에서
0: 네.
1: 쇼가 계약이 돼가지고
0: 네.
1: 그냥 거기서 계속 불만을 터뜨리고 아버지랑 싸우고 네네. 그거 좀 보다가 나가야 돼갖고
0: 네.
1: 그래서 또 해주겠지 그랬는데 네. 한 번도 안 해주고 한 번 오스텐에서 한 거를 막상 또 돈을 주고 보려니 네. 신작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밀렸어요.
0: 앞을 봐야
1: 아하.
0: 그 뒤에 라스베가스 공연 장면이 슬퍼져요.
1: 아하.
0: 라스베가스 공연 장면이 되게 가슴 아픈 장면일 수밖에 없어요. 앞에 그 이제 막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을 본 관객은 차츰차츰 그 좀 쇠락해가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지막에 라스베가스 공연이기 때문에.
1: 근데 뭐 어떤 뭘 했길래 소녀들이 기절을 한 거예요?
0: 그게 영화에 담겨 있어요. 제가 지금 하마터면 말로
1: 할 뻔했어요.
0: 네. 그런데 이게 특히

0: 아주로만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수많은 자료를 찾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한 거죠. 이게 과거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엄청나게 좀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들을 버릴 수는 없으니 어딘가에 다 이제 한 곳에 모아둔 거예요.
1: 네.
0: 그게 바로 캔자스 시티에 광산 두 개가 있는데
1: 네.
0: 소금 광산과 석회암 광산 두 곳을 창고로 이제 쓰는 업체가 있었던 거죠. 그 소금 광산과 석회암 광산 창고 안에 과거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거의 모든 아카이브가 들어있대요.
1: 이야.
0: 그런데 뭐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분류가 제대로 안 된 채로 창고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좀 찾아낸 것들로 만든 게 스탑 메이킹 센스 같은 영화도 그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1: 네.
0: 이거를 찾다가 엘비스 네. 프레슬리를 준비를 하다가 그 창고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라스베이거스 공연 시절에 촬영해둔 59시간 분량의 미공개 영상을 찾아냅니다.
1: 59시간이요? 네.
0: 그런데 소리가 없습니다.
1: 아, 어쩜 네.
0: 화면만 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창고 안에 다른 상자에서 엄청난 양의 오디오 트랙을 찾아내요. 영상과 오디오 트랙을 맞추는 작업에 들어가요. 근데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뭐 언제 며칠에 한 공연 분류가 안 돼 있어요.
1: 야.
0: 무슨 짓을 했느냐. 미공개 영상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입술 모양을 읽어냅니다. 입술 모양을 읽어내는 전문가들을 다 섭외해서 지금 엘비스 프레슬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1: 네.
0: 무슨 멘트를 하고 있는지를 입술 모양을 읽어서 알아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오디오 트랙을 찾아내서 매칭을 시키는 작업을 거치고 거쳐 이걸 하나의 콘서트 필름으로 만들어서 다음 주에 개봉을 해요. 한국에서.
1: 어머.
0: 그게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의 약자가 에픽이거든요.
1: 네.
0: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는 이 엘비스란 영화를 만들다가 찾아낸 그 희귀 미공개 영상을 재구성해서 만든 엘비스 프레슬리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필름이에요.
1: 아니 근데
0: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1: 그거를 창고에다가 분류도 안 해놓고 처박아놨으면
0: 네.
1: 저작권은 누구 거예요?
0: 그건 회사 거죠.
1: 아 네. 자기네들이
0: 그럼요.
1: 어. 네. 그럼 분류해준 이걸 다 끼워 맞춘 이 노동의 대가는 충분히 마주로만이 가져가나요?
0: 영화가 흥행이 되면. 근데 이게 그야말로 바주로만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작업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엄청난 뭐 부와 명예를 나에게 이렇게 뭐 줄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거잖아요.
1: 네.
0: 엘비스 프레슬리를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그것도 봤는데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를 보면 실제 라스베이거스 영상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당시에 실제로 공연했던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아 엘비스가 정말 재연을 잘했구나 영화에서 오스틴 버틀러가 정말 연기를 잘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엘비스를 보시고 다음 주에 극장에서 개봉하는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를 보시면
1: 네.
0: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해 막연하게 갖고 있던 되게 오래전 한물간 스타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아이콘이 아니라 현재의 아이돌로 네. 엘비스를 아마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1: 네. 이야, 참 대단합니다. 그 역시 아카이브는
0: 네.
1: 남아있어야 한다.
0: 그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직 몰라서 앞으로 뭐가 또 나올지 모른다는
1: 거. 그것도 좀 기대되기도 하고.
0: 저 사실 기대하고 있어요. 네.
1: 자, 한 곡 듣고 오늘의 명대사 만나볼 텐데 어떤 노래를 들려주십니까?
0: 너무 흥겹고 재미있게 보다가 엘비스의 엔딩에 가서 다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건 이 실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상이 에필로그로 나오거든요.
1: 네.
0: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마지막 공연에서 불렀던 노래가 언체인드 멜로디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엘비스를 보면 다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게 사운드 트랙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실제 라이브 버전이 실려 있거든요.
1: 오.
0: 그래서 사랑과 영혼의 언체인드 멜로디를 네.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1: 노래 듣고 올게요.

0: 근데 이게 라스베이거스 공연 실황이라고 하셨잖아요.
1: 지금 이 언체인드 멜로디는 다른 공연에서 부른, 그러니까 사망하기 며칠 전에 불렀던 마지막 라이브였고요.
0: 근데 사망 며칠 전이라고 하기에는 네. 컨디션이 네. 너무 좋은데요.
1: 아,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최선을 다해서 이 노래를 불러요.
0: 아, 지금도 최선이 느껴지는데 네.
1: 그래서 와,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0: 너무 잘하니까 네. 그 흔한 삑사리 한번 없이 네. 음정도 너무 정확하시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돌아가셨다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엘비스를 보면 엘비스의 시작부터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엘비스 대체 왜 그렇게 엘비스 난리일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대체 뭐길래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주거든요. 그러니까 백인인데 흑인 음악을 불러서 스타가 된 거의 최초의 케이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심할 때라 흑인 음악은 라디오에도 나오지 않고 흑인이 흑인 음악을 무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무대도 많지 않은데
0: 심지어 백인이 흑인 분장을 하고 그쵸? 노래를 했대요. 네.
1: 근데 백인인 엘비스 프레슬리는 어릴 때 가난해서 그 살았던 동네가 흑인들의 동네였거든요. 자연스럽게 흑인 음악을 체득해서 흑인 음악을 백인이 불러주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덕분에 흑인 음악이 메인스트림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시작도 엘비스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고요.
0: 야, 거의 뭐 에미넴의 그냥 원조네요.
1: 그러니까 제가 어디선가 봤던 평인데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엘비스 프레슬리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운영체제였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0: OS다.
1: 네,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그냥 스타 한 명이 아니라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 지금의 흔히 말하는 스타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운영 체제 하나가
0: 만들어졌다.
1: 만들어진 게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0: 봐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차근차근 그 시작부터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언체인드 멜로디 부르는 걸 보면 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 무대 위에서 수많은 소녀 팬들의 환호를 받던 엘비스가 마지막 순간 땀을 뻘뻘 흘리며 언체인드 멜로디를 부르는 순간까지 그 사이의 시간을 남김없이 만나는 네. 게 이 영화 엘비스예요.
1: 네. 42살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네. 이거 뭐 요절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0: 그죠.
1: 예. 자, 오스틴 버틀러가 어떻게 연기했는지 전 그 앞의 어린 부분을 못 봐서
0: 네.
1: 상당히 저는 좀 낚였습니다. 덥석 물어버렸어요.
0: 네. 네. 일부러 약간 좀 과장돼 보이는 어떤 몸짓과 그런 대사를 하는데 네. 그게 바주로만 영화에는 또 어울리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바주로만 영화 스타일에 딱 맞는 아주 멋진 연기를 해주고 있어요.
1: 자, 그러면 뭐 네. 명대사는 어느 부분에서 가져오셨습니까?
0: 이게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른 영화의 대사를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 대사 있죠. 아비정전의 그 유명한 발 없는 새 이야기.
1: 네.
0: 세상에 발 없는 새가 있다더군. 늘 날다가 지치면 바람 속에서 쉬지. 평생 꼭 한 번 땅에 내려오는데 그것 뭐로 죽을 때지.
1: 네.
0: 그걸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1: 그 본인이 자기가 만든 얘기예요? 아니면은 들은 얘기예요?
0: 일단 요 대사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된 사연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들어보겠습니다.
2: You know, there's a kind of bird that doesn't have any legs, so it can't land on nothing. It lives its whole life on the wing. When it gets tired, it just spreads its wings and sleeps on the wind. If it ever does land, even but one time, that's when it dies.
0: Good evening. 아비정전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였지만 엘비스
1: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을 네. 하네요.
0: 엘비스에서는 더 엘비스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대사를 엘비스가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제가 좀 찾아보니까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에 나오는 네,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에 실제로 들어있는 대사를 살짝 변형한 거고요. 이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1960년인가 시드니 루멧 감독이 원래 감독이 원한 게 엘비스 프레슬리 주연 배우.
1: 그렇죠.
0: 네.
1: 영화를 엘비스가 그 하와이도
0: 네.
1: 엘비스 프레슬리가 가서 영화를 찍어서 그제서야 네. 본토 사람들이 하와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0: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 했어요.
1: 아, 처음부터.
0: 예. 네, 그래서 물론 실제로 영화를 많이 찍기도 했지만 정말 좀 제대로 된 내가 정말 연기다운 연기를 할 수 있는 영화를 찍고 싶어 했지만 매니저가 또 싫어했죠. 그래서 그 영화에 출연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엘비스 네. 프레슬리가 그 아마 대신 출연한 게 말론 브랜던가 그래요.
1: 어우.
0: 네. 그러니까 자기가 출연할 뻔했던 영화에 나오는 대사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어쩌면 엘비스의 그 마지막 순간을 상징하는 것 같은 대사처럼 영화에 쓰이니까 어쩌면 아비정전보다 이 영화에 더 딱 맞는 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아비정전에서는 그 당시 수많은 아비 중에 한 아비가
0: 네.
1: 그냥 멋있는 형 따라서 한 대사라면
0: 네.
1: 이 형은 자기 인생을 걸고 그쵸. 한 대사네요.
0: 그야말로 발 없는 새가 엘비스 프레슬리 였구나라는 걸 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 야, 그리고 보면 저는 뭐 속으로는 폴과 존이 다 존경하는 선배라고
0: 네.
1: 존경은 하지만
0: 네.
1: 뭘 존경해야 되는지 몰랐었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그 존 레논이나 폴 맥카트니가 이렇게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건 엘비스를 보면서 우리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렇게 10대, 20대 흔히 말하는 청춘의 사랑을 받는 락스타가 될 수 있겠다. 그 첫 번째 문을 열어준 게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1: 나도 데뷔 전에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0: 짜야 되는데 그 진짜 그것도 그 악기 몇 개 사겠다고 덥석 그냥 앨범을 내고 갈피를 못 잡았던 제가 참 한심스러워 보입니다만은.
1: 물론 이 영화에 대한 뭐 그 호불호는 갈릴 수밖에 없고 바즈로만 영화의 스타일이 워낙 좀 독특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네. 엘비스 프레슬리를 지금 현재 아이돌로 재현했다는 점은 저는 높이 사고 싶어요.
0: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1: 과거의 스타를 추억하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 지금의 아이돌로 마치 우리가 지금 막 등장한 새로운 아이돌을 만나는 느낌으로 엘비스를 묘사했다는 게 제가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0: 예.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0: 자, 엘비스라는 영화 벌써 2022년도 개봉이니까 네. 좀 몇 년 됐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공연 실황에
1: 다음 주에 개봉한 에픽
0: 그러니까 다 리마스터링을 했겠다는 얘기죠.
1: 네. 네. 그 라스베거스에서 어떠한 공연과 퍼포먼스를 했는지를 지금 실제 그냥 그 현장 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가지고 대단합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네. 바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를 들어야 할까요?
1: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엘비스 사운드 트랙 중에서 인 더 게토라고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인데 네. 이걸 또 리믹스한 버전이에요. 엘비스 사운드 트랙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유명한 곡들을 새롭게 리믹스한 형태로 사운드 트랙에 많이 있거든요.
0: 네.
1: 완전히 젊은 감각으로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재해석한 음악들이 영화 내내 흐릅니다. 네.
0: 자,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그러면 In the Ghetto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You never stood in that man's shoes. Or saw things through his eyes, or stood and watched with helpless hands while the heart inside you dies. So help your brother along the way, no matter where he starts. For the same God that made you made him too. These men with broken hearts.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저는 제 눈에 완벽해 보일 때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끔은 체력이 바닥나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면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장 몸이 힘들어도 만족할 때까지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는 치열했던 오늘은 반드시 내일의 성취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한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예, 뭐 짧지만 강한 말 아닙니까? 뭐든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예, 그러나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오래가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다. 맞죠? 맞죠? 오늘은 무조건 한 시간은 저와 함께 즐기셔야 합니다. 좋습니까? 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은 신나는 팝송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 마룬5의 Moves Like Jagger라는 제목의 노래. 마룬5가 보기에는 그 롤링스톤즈의 보컬인 그 믹 제거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믹 제거를 테마로 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롤링스톤즈의 프론트맨인 믹 제거. 진짜 개성이 강한 아티스트죠. 지금도 건재한 아티스트. 이 사람을 멋있게 칭송한 노래 Moves Like Jagger였습니다. 즐기기는 즐기는데 누구처럼 즐길 것인가? 믹 제거처럼 즐길 것인가? 이문세처럼 즐길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네. 불금답게 아침부터 정말 해가 쨍하고 강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상은 차려놨지만 언제든 여러분이 신청곡을 강하게 원하시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12시까지 함께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이 주는 또 그 안도감이랄까? 뭐 기분 좋음?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방송국 오는 그 출근길에 그냥 이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그냥 저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좀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이유가 유난히 있을까? 무슨 이유일까 생각해 봤더니 정답은 하나. 간단했습니다. 내일 알람을 안 맞춰도 되니까. 맞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주말이 바로 눈앞에 있고 이번 주말에는 어떤 계획들을 촘촘하게

0: 멋지게 세우셨을까요? 이번 주말은 난 어떻게 보낼 것이다 라고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이것저것 신청곡이나 또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같은 거 적어주실까요? 예, 샵 8000번 샵 8000번 문자메시지 샵 8000번이에요. 100원의 정보 이용요금 그리고 단문은 50원의 정보 이용요금이 부과가 되고 미니메시지 함께 열려 있습니다. 12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오늘 아침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프랑스 가수인 그 놀렌 레로이의 스카버러 페어였습니다. 이 사이먼 가펑클의 원곡을 이런 묘한 사운드, 묘한 편곡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걸 이제 켈틱 음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쪽 특히 북유럽 쪽에 그쪽에 뭐 자연을 찬미하거나 또는 그 힐링, 그 명상 뭐 할 때 하는 이런 류의 음악들 그 많잖아요. 북유럽 쪽의 음악들이 그 애니아도 이제 그런 음악을 하는 가수고 그 롤렌 레로이가 바로 그런 음악을 하는 가수였습니다. 스카버러 페어. 우리가 흔히 이제 웨딩 페어라고 할 때 쓰는 그런 페어를 얘기한 거죠. 스카버러 페어에 가세요. 그 동네에 사는 그 사람에게 좀 전해주세요. 당신이 나의 진짜 사랑이었다고. 그 동네에 소문을 다 내겠다는 거죠. 이제 어디 도망가도 못 가게 하는 거죠. 이번 주말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세요? 신지영 씨, 저는 바다도 보고 수국도 볼 겸 해운대에 갑니다. 아니, 해운대에 수국? 저는 그 처음 들어보는데 해운대 가면 수국을 볼 수 있나요? 저는 해운대는 바다도 바다지만 사람 구경하러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 해운대 송림공원. 거기에 너무너무 풍성한 바다 수국길이 지금 뭐 지금 만개하고 있다고. 아, 송림공원이요. 바다의 수국길. 알겠습니다. 자, 부산 쪽으로 향하고 계신 분들은 뭐 해운대 쪽 가면은 거기 송림공원을 그 좀 저 뭐야 이렇게 검색해서 쳐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완전 아름다운 수국이 만개하고 있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을 한다는군요. 네, 6월 26일 오늘 개장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중간에 들어왔어요. 아, 오늘부터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이 빽빽곡곡 사람들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겠군요. 이번 주말 장난 아니겠다. 진짜 해운대로 가고 싶다. 고윤희 씨는 어제 월급날이었었는데 아들이 오래간만에 집에 와서 새로 생긴 칼국수집 가기로 했어요. 아유, 소소한 주말에 데이트, 아들과의 데이트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근무하는 1인입니다. 버스는 운행해야 하니까요. 아, 그러시구나.

7527님 기사님이시죠? 네,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또 거기에 걸맞는 선물 준비했습니다. 빙수 어때요? 빙수. 네. 컵빙수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좀 넘었은 시간이에요. 너드 커넥션의 이 사랑 고백이죠. 그대만 있다면

그 계단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서로를 향해 가는 그 사랑의 계단. 조지 벤슨의 Stairway to Love였습니다.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사랑스러워. 예, 조지 벤슨은 참 이렇게 세련된 팝 재즈의 감성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최고의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내일 우리 아들은 놀이터에서 물총놀이 한다고 잔뜩 들떠 있네요 하신 분, 또 내일은 저희 아들 태권도 공인 3품 승급시험일입니다. 주말엔 둘째, 셋째 아들 축구 레슨 받으러 가는 날이라서 저도 너무나 바빠요. 우리 예주가 내일 생일이에요. 고3 막바지라 올해 미역국은 패스합니다. 엄마의 주말이 그냥 아이들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좀 전에 사연을 해드린 그 4명의 엄마들에게 컵빙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티 룹스의 Wake Me Up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합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저녁 무렵 야외에서 생맥주 한잔하는 게 여름밤의 낭만이다. 왁자지껄한 그 가게 앞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 한잔 하다 보면 약간의 습기와 약간의 바람 그리고 약간의 벌레도 함께한다. 모기 때문에 찰싹찰싹 종아리 때려본 경험 아마 다들 있을 거다. 내 작업실이 강원도에 있어서 거기서 시간을 가끔 보내다 보니 나는 벌레들에게 조금 너그러워졌다.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것들 뭐 나야 자주 보니까 괜찮지만 가끔 놀러오는 손님들은 놀랜다. 아 이거 뭐예요? 벌이에요? 빨벌? 그럼 나는 손님들 불편하지 않게 벌을 살살 유인해서 저기 창고 쪽으로 들어가 있게 한다.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곤충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벌과 나방이 비행하는 공간이나 개미와 지렁이가 지나가는 골목에 내가 들어온 것일 수도 있으니 서로 조금씩 비켜주면 뭐 그런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은가. 아니 그러면 이문세 씨는 모기에 물려도 배고팠구나 피 많이 빨아먹고 가 이러세요? 어? 바퀴벌레가 바퀴벌레 기어다니도 안 잡고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그 축축한 데에서 있었어 나와 나와 나와 뭐 이러시나요? 그럴 리가 있나. 바퀴벌레랑 모기 아우 이런 건 나도 질색이다. 다만 보이는 족족 뭐 이놈저놈 다 때려잡으려고 없애려고 그러지는 말자는 거다. 얘들이 이번 여름에 우리 옆에 머물게 될 반려곤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 그거 한 끗 차이지만 그때부터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질 거다. 남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나 좋자고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꿔본다.

0: 그냥 기분 좋은 곡이에요. 네, 플로라이다의 노래고요. 로빈 시크하고 베이시스트인 버딘 와이시 함께 했던 I don't like it, I love it. 예. 난 좋아하는 거 싫어. 나는 사랑해. 뭐 그런 표현이죠. 아우 나는 째째하게 뭐 좋아한다, 뭐 기분 좋다, 뭐 행복하다. 나 너 정말 친해지고 싶어. 이런 것보다 그냥 사랑해가 확실하게 난 좋아. 이런 얘기죠. 박정민 씨. 윽. 반려곤충이요? 어우, 전 포기하겠습니다. 곤충. 곤충. 곤충하고 벌레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죠? 네. 박성희 씨. 저는 모기 빼고는 다 밖에 놔줍니다. 곤충 알고 보면 나름 귀여워요. 진짜 그래. 아니 근데 곤충도 귀여운 게 있어. 그리고 키우고 싶은 그냥 그런 곤충도 있어요. 희귀 곤충도 있잖아요. 근데 벌레들은 특히 요즘 그 러브버그, 러브버그 좀 그렇잖아요. 얘네들 계속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잖아요. 아유 언제쯤 끝나? 붙어 다니는 게 언제쯤 이게 떨어지게 되나요?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러브버그니까 사랑이 식으면 떨어질려나? 아유 걔네들 진짜 외출이 무서울 정도로 너무 많은 그 러브버그. 그 좀 가끔가다 저희 동네에도 나타나서 보면은 좀 예, 깜짝깜짝 놀래곤 하는데 최현미 씨도 그렇군요. 갑자기 출몰한 러브버그가 너무 징그럽다고. 그 체격은 산만한 우리 그 최지원 매니저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아니 뱀도 막 손으로 잡고 뭐 군대 있을 때 막 뱀도 잡고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씩씩하고 멋있는 그런 상남자인데 벌레한테는 경기를 해요. 조그만한 벌레 무슨 무당벌레 뭐 이러면 아! 그 큰 사람이 도망가고 뭐 예? 모기뿐만이 아니라 모기, 파리 뭐 이런 벌레들을 너무 싫어하는 그래요. 벌레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습니까? 벌레가 정말 싫으십니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그 에세이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을 잠깐만 바꾸면 같이 그냥 반려벌레, 반려곤충 하면서 같이 동거동락도 할 수 있는 건데 마음만 살짝 바꾸면 그러기는 힘드십니까? 예,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자이언트의 노래입니다. 꺼내 먹어요.
1: 안녕. Yeah. 쉽지 않죠. 바쁘죠.

조용필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조용필. 사실 그 이 이름으로 뭐 가요계에서는 너무나 상징적인 최고의 스타, 대표적인 인물이죠. 가끔 진짜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통화를 합니다만 평소에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직접 만나서 밥 먹고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 후배들이 공연을 하면 늘 대기실로 꽃바구니를 보내주시는 아주 자상한 그런 어른, 그러면서 또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어른, 형님 조용필 형님. 바운스 같은 이런 트렌디한

특히 젊은 층을 이렇게 흡수하기에 대성공을 거둔 이런 트렌디한 음악도 좋지만 저는 가끔 조용필 선배님이 예전의 음악들 있잖아요. 그 겨울의 찻집이라든가 또는 허공 뭐 이런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또 만들어서 발표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참 대표적인 음악들 아닙니까? 그런 음악을 또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혹여 이 방송을 어디선가 들으신다면 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음악 만드는 게 더 힘들어 이 사람아.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난 아직 모르잖아요. 그 노래로 사실 무명의 가수였다가 그 노래 한 곡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음악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앨범을 낼 때마다 정말 미궁에 빠졌거든요. 어떤 음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냥 쉽게 해. 난 아직 모르잖아 같은 곡 하나 만들면은 좋겠구만. 그런데 그런 곡 만들기가 이게 쉬운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참 음악이라는 것은 멀고도 가깝고 가깝고도 먼 예. 그런 음악 만들어가고 있고 만드는 그런 분들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런 음악을 꾸준하게 만들고 부르는 미국의 큰 누님이시죠. 예.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Woman in Love입니다.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저씨 사인이 도착했어요. 매장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예쁘게 걸어두고 손님들이 이거 뭐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제가 먼저 자랑 늘어놓으려고 그럽니다. 정신없는 제 일상에 너무나 큰 선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현경 씨. 그 사진까지 보내주셨네. 라따뚜이 케이크. 대박나세요. 제가 사인해드린. 아, 열 곳에 보냈는데 지금 한 곳에서 이렇게 벌써 사진과 더불어 보내주셨군요. 이게 또 소소한 행복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쁘게 잘 키워주세요. 그 케이크 전문점. 네, 현경 씨 축하드립니다. 릴리 나워의 Is It You? 오늘 끝곡 되겠네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또 만나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광고 김신영입니다. 1100번님의 사연입니다. SNS에서 공감 가는 글을 발견했어요. 술 마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유 마신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다. 암요, 참는다고 해서 확 좋아지지도 않고 안 참는다고 확 나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러니까 불금 정도는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 살짝 풀어드리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금쪽같은 금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가오의 시작.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그렇죠. 예, 뭐 술 마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유를 마신다고 한들 나아지는 건 없다. 예, 정답이죠. 예, 그러니까 아, 오늘 하루는 나 이거 풀어지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견주어봐도 예, 우리 좀 앞서 있어요. 정말 성실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정도는 우리가 풀어도 된다. 예, 저 보세요. 저 맨날 무슨 치팅데이는 절대 안 됩니다 얘기해놓고 제가 6주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 그 사람이 한 번씩 풀어줘야지 한 방에 풀리면은 예. 한 바퀴 풀려도 나쁘지 않아요. 예. 인생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이다. 예, 말씀드리고요. 오늘 3, 4부, 또, No Music, No Life. 여러분들의 뮤직과 사연들, 예. 또, 미리 볼륨업 부탁드리면서 저희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 어실.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Bet I don't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정해방곡 6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로지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0: all these people
1: talking. 금요일엔 팝송 금팝. What's the deal with this pop life and when is it gonna fade out? 6월의 라스트 금팝, 그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해줄 멋진 팝송들. 아, 금팝 시간에 쫙 한번 깔아놨는데, 먼저 오프닝은 신디의 예 추천팝입니다. 저의 추천팝. 요즘에 저는 일단은 월드컵에 예 저 흠뻑 취해 있고요. 뭐 사실 새로운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라스트 댄스를 많이 하는 예 그 선수들도 있고, 사실 뭐 메시 경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와 이제 같은 세대에 살고 있고, 그 메시의 그 기록들, 월드컵 이제 득점 단독 1위 예 올라오는 그 골들을 직접 바라보면서 예 스포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서사 이야기들 많기 때문에 저의 샌리스트는 거의 예,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아, 이 노래 빠지면 진짜 아쉽더라고요. 예. 아, 이거는 솔직히 한 번쯤은 좀 예, 저 오프닝이나 저기 폐막식에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리키 만틴의 Live La Vida Loca. 예, 요거 한번 그냥 찐으로 한번 듣고 올게요.

예. 아직도 흥을 예, 못 감추고 예, 난리가 났었다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또 금팝 이번에 또 여러분들의 오다 사연으로 퀴즈 메이킹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오다 주인공 5002번님이에요. 신디 더워요. 더울 때는 이 노래 아닙니까? 발빠른 정의에서 가요뿐만 아니라 팝송도 한발 먼저 치고 갑시다라고. 아, 일단은 올해 그 백캠에서 이 노래를 먼저 틀었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틀 노래가 최초냐 요것도 한번 좀, 예,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예, 백캠보다 먼저 틀면 뭔가 조금 기분이 좋거든요. 예, 그러면 여름팝의 대명사 오늘 직독직해 퀴즈 바로 나갑니다. 자, 이 노래는 미국의 락밴드 비치보이스가 1963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이 노래가 메가히트 치면서 비틀즈와 함께 전 세계 락앤롤 열풍을 또 일으키기도 했었죠. 직독직해를 하자면 미국 전역에서 파도타기를 하자 요거예요. 예,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힌트송 나갑니다. 비치보이스의 미국 전역에서 파도타기를 하자.

네, 오늘 직독직계 퀴즈. 비치보이스의 Surfing USA. 예, Surfing USA. 요 노래. 예. 아, 이때 뭐 난리 났었고요. 사실 비틀즈의 그 라이벌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 락앤롤 하면 이제 또 미국. 예, 미국에서 이제 비치보이스가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다. 예, 미국은 비치보이스. 영국은 비틀즈. 예, 요렇게 나뉘어도 된다. 말씀드리면서 당첨자 10분 추첨해가지고 저희가 건강유산균 보내드리고요. 이번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간, 예, 정말 머리 싸매서 고민했던 귀한 신청팝들 만나야죠. 0813번님, 정의의 감성 한 스푼 얹어볼게요. 가사 중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가슴을 후벼팝니다. 우린 평생 철없을 거야. 신디도 와닿죠? 예, 와닿네요. 예. 체인스모커스, 클로저, 신청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철들면 아픈 거예요. 예. 철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 너무 철들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특히, 왜 연예인들이 되게 동안이잖아요. 나이 또래에 또안 맞게. 왜냐면, 현실을 살아가는 친구들은 조금 흰머리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압도적으로 동안이잖아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예. 조카들이랑 얘기가 통하잖아요. 조카들이랑 얘기가 통하는 이모 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조카처럼 산다. 예,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장세정 씨. 영화 워크 투 리멤버 주제곡이죠. 맨디 무어의 Only Hope. 듣고 싶어요. 우리에게 없는 성대, 애절하고 여리여리한 음색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우리는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예. 항상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게 사람인지라 우리에게 없는 여리여리한 목소리를 좀 찾아다니고, 이거보다 더 약간 우리에게 없는 약간 농익은 그런 목소리 찾아다니는 게 아닐까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체인스모커스의 클로저, 그리고 맨디모어의 온리 홉 노래 듣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유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0: 하나에 선물도 한가득 든든한 쌈밥 얻기 치는 코너죠. 오늘의 퀴즈 당번은 집순이 키보.
1: 네,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근황 퀴즈 드립니다. 1892님의 문자입니다. 다시 이 벌레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벌레도 싫지만 커플로 붙어있는 것도 열받아요. 아무리 해충이 아니라지만 살아져라 좀!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벌레는 요 몇 년간 급격하게 수가 늘어나서 난리였죠. 암수가 한몸처럼 붙어서 날아다니는 사랑이 많은 벌레. 이 벌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러브버그, 2번 팅커벨.
0: 자,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문자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요금이 빠지는 문자샵 8000번 활짝 열려있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요 프리 공짜 공짜입니다. 오예.
0: 네, 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힌트송 들어봐야죠. 예, CM 블레 러브. Yeah. CM to the blue, to the sky high, get 'em high, yes.

0: 네, 시엔블루의 러브 듣고 오셨고요. 요즘 많이 출몰하는 사랑이 많은 벌레, 정답은 바로 1번 러브버그였습니다. 예, 요즘 말해 뭐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모기만 좀 조심하면 된다, 뭐 날파리, 뭐 초파리,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몇년 전부터 갑자기 러브버그가 또, 예,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일단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퇴치가 된다고 하니까, 왜냐면 이게 터트리면 산성이 있어가지고, 예, 그 부식이 되거나 그런데요. 예, 그래서 그냥 물로 그냥 분무기로 뿌리는 게 제일 좋다. 특히 자동차에 이제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이제 우리 녹 쓰는 거예요, 자동차. 예, 그러니까 물로 그냥 뿌려라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당첨자 추첨하면서 저희가 보습크림 바로 보내드릴게요. 예, 집순이 다음 문제 갈게요.
1: 네, 두 번째 문제는 기념일 근황 퀴즈 드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 6월 28일은 한국 철도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1899년에 개통된 경인선인데요. 서울과 이곳을 잇던 철도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차이나타운, 월미도,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항이 있는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청주, 2번 김해, 3번 인천.
0: 자,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응,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뭐긴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 끼지 말고 많이 보내주셔.
0: 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며 노래는 우리 또 아이타운의 스타죠. 행주의 레드손.

어두운 그대로 내비둬 억지로 밝아질 건 뭐 있어 딱 촛불 하나 정도 저 조명 따윈 내게 빛이 될 순 없어 눈 뜨고 다시 찾아온 아침 혼자만 또 흐린 멍텅한 날씨 습기 가득 찬 왼쪽에 눈으로 바라본 내 꿈만은 선명하길 입김을 불어 계속 그 바람 앞에 흔들릴 뻔했어

내 인생은 끝없는 명함에 뒤바뀌는 싸움 낙하반보단 뻥난 사이키 예전에 소리 질러야만 사람들이 내 말 들었었지만 이젠 기대고 입 앞에 와있지 내 존재 부정하는 놈들은 너 어디 에어컨 안 키고 땀 흘리면서 괜찮다면 뻥 묻혀 내가 누군지 알잖아 근데 모를 수도 있는 건 오늘 또 나 받고 또 넌 홀렸다는 걸

0: 어두운 그대로 내비둬. 억지로 밝아질 건 뭐 있어. 딱 촛불 하나 정도. 저 조명 따윈 내게 빛이 될 순 없어. 눈 뜨고 다시 찾아온 아침. 혼자라도 꽤 화창한 날씨. 습기 가득 찬 왼쪽의 눈으로 바라본 내 꿈 선명하지.
1: 네, 우리 아이타운의 스타, 예, 행주의 레드선 듣고 오셨고요. 차이나타운 월미도, 대한민국 최대 규모 공항이 있는 지역. 정답은 바로 3번, 인천이었습니다. 경인선이라는 이름 자체가 서울과 인천을 잇는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뭐 인천부터 서울까지 육로로는 꼬박 그때는 사실은 하루가 걸렸다고 해요. 근데 경인선이 생기고 나서는 1시간 40분 정도? 예, 요걸로 이제 또 단축이 되었다. 예. 정답자 추첨해가지고요. 건강유산균 보내드리고요. 다음 문제. 우리 또 집순이.
2: 세 번째 문제는 제철 근황 퀴즈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서 보양식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장어도 대표 보양식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민물장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강에서만 산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자,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3: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노래는 로지의 바다가자 듣고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네, 과거까지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민물장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강에서만 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예, 민물장어는 바다에서 부활을 해서 강에서 살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 알을 낳습니다. 예, 연어랑은 완전 반대인 거죠. 예, 또 장어는 고단백 식품에 또 비타민 A 풍부하죠. 그래서 시력 보호에도 좋고요. 강화도 가면은 민물 플러스 바다에 그

0: 중간중간에 사는, 예, 또 이게 또 장어가 굉장히 맛있다. 예, 쫄깃쫄깃하고 또 기가 막힌다. 예, 저는 압도적으로 장어를 좋아합니다. 연어는 잘안 먹어요, 사실. 연어는 좀잘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장어는 뭐, 예, 거의 뭐 선수만큼 먹는다 또 말씀드리고요. 당첨자 추첨해가지고 서구 세트 보내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텐션업, 집순이.
1: 네, 마지막 문제는 N년 전 오늘 퀴즈 나갑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1997년 6월 26일에는 세계적인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가 처음 발매됐습니다. 해리포터의 배경은 이 나라인데요. 축구, 밴드, 그리고 신사의 나라로 불리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프랑스, 2번 영국, 3번 이탈리아.
0: 좋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세세, 마이크 체크. 정희 선생님들 들리시나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샵 8000번 활짝 열어놨고요. 미니 뭐라고요? 공짜, 프리. 여러분의 사연 놓치지 않을 거예요.
0: 네, 여러분 당첨자분들께는요 텀블러 세트 보내드립니다. 이게 사실 뭐 해리포터 하면은 예, 저는 그 마법사의 돌 여기 저는 1편부터 봤어요. 저는 굿즈를 모읍니다. 예, 그리고 그곳까지 가서 제가 이제 망토를 샀죠. 예, 그리핀도르. 예, 저 많은 분들이 슬리데린이 신디랑 어울린데 진짜 한번 이거 쓰신 분은 예, 진짜 한번 무서운 사람한테 한번 걸려야 돼. 예, 지금 막 허허허허 웃어가면서 저희가 받아주지만 안 받는 사람한테 한번 가서 대차게 한번 혼나봐야 돼요. 예, 정신 똑바로 한번 차리시기 바라면서 정답은요 3부에 발표를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집순이 고생 많았어요. 예, 노래 두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시크릿의 매직 그리고 틴탑의 장난하냐.
3: Hey, listen up.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0: 굴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먼저 2부에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축구, 밴드, 신사의 나라. 정답은 바로 2번 영국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뮤직앤더 토크가 함께하는 타임이죠. 노 뮤직 노 라이프 함께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예, 이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잠깐.

2026년 상반기 MBC FM4U 개편 잘 들어 쉽고 빠르게 알려줄게. 이번 개편은 밤 10시부터 12시만 잘 보면 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친한 친구 방송만. 어? 그럼 목요일 금요일은 뭘 하느냐? 아이돌 라디오가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제 토요일 아니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청취자 여러분 만나러 가고요. 그럼 토요일은 스포왕 고영배가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찾아옵니다. 자, 정리하면 밤 10시부터 12시 월화수는 친한 친구, 목요일 금요일 아이돌 라디오, 주말엔 스포왕 고영배. 어때? 깔끔하지?

음악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 김영창 정희 선생님들과의 뮤직 토크 타임. 노 뮤직 노 라이프. 주말권에 들어선 금요일 오후 우리 선생님들과 편안한 수다 떠는 타임이죠. 정희 홈페이지에 정성껏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김다솜님, 생애 첫 수면 마취 후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내시경이 끝나고 누군가 제 침대를 어디론가 옮기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왜? 나 왜? 왜? 왜? 계속 외쳤거든요. 알고 보니 병원 측 착오로 위내시경 진행이 안 돼서 다시 진행을 했다며 사과하시는데 뭐 저도 본의 아니게 소란 피워서 죄송했다고 함께 사과했습니다. 디바의 왜 불러 신청합니다 라고. 보통 저는 한 번도 내시경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도. 예. 아,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근데 보통은 물어보니까

아, 대장내시경 할때 위내시경도 그냥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착오가 있었다. 예, 요거는 예, 병원에서 조금 더 예, 조금 관심을 또 가져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예, 더안 하고 싶어지니까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김민영 씨 거리를 걷다가 다비치의 타임캡슐이라는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가사를 온전히 듣고 나니까 늘 과거만 돌아보는 인생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사 속또 어떤 어른이 됐나요? 라는 물음에 뭉클함과 설레임을 느끼면서 제가 느낀 이 감정, 우리 정의 청취자분들과도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와, 굉장히 심오하게 들으셨구나. 예. 우리 민영 씨는 어떤 어른이 되셨나요? 예. 저는 아직 어른이 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어른이 정도? 어른이? 예, 어른이 정도? 그냥 삶을 좀더좀 풀어 헤쳐나가는? 예, 너무 막, 막 끈을 막 놓지 않으며 막, 예, 매듭에 매듭을 짓는 막 요런 결과물보다는 조금은 풀어 헤쳐놓는 것도 삶이 참 좋다? 예, 말씀드리면서 디바의 웨블러 그리고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올게요.

네, 디바의 왜 불러? 다비치의 타임캡슐까지 듣고 오셨고요. 사연 남겨주실 곳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문자 샵 8000번, 짜로 김배, 그리고 무료 스마트 라디오 미니

예. 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다솔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하 남자친구와 사귀는 중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제가 더 챙겨줘야 할것 같은데, 오히려 저를 공주님처럼 아껴주고 챙겨주네요. 늘 다정하게 대해주고,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운 우리 남자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추의 고백 신청합니다. 라고. 아이고, 세상에나. 예. 처음이면 말해 뭐예요. 예.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 만나면 너무 좋죠. 매일 보고 싶고, 맨날 만나고 싶고, 막 연락은, 막, 예, 땡통, 막 이런 거한 200개씩 보내주고 싶고, 사진 찍어서 이 예쁜 거를 너와 함께 공유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루에 세 번만. 예, 딱 하루에 세 번만. 예, 이게 갑자기 안 하다 버릇하면은, 사랑이 식었나? 사람을 의심하게 되니까 그냥 쭉 편하게. 예, 그냥 저는 자유주의예요. 예, 저는 자유주의. 이런 거를 좀 많이 안 해요. 좀 사랑을 아끼는 것보다는 조금 쭉 천천히 약간 온돌 같은 사랑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남자친구한테 받고 싶었던 선물은 웬만한 거 제가 다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딱히 뭐, 예,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아름다운 문화. 그런 문화. 예, 제가 앞장서서 하였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5759번님. 스포츠 매니아 신디, 플래그 풋볼 대표팀에게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2028년 LA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게 스포츠인데요. 우리 아들과 친구들, 재민이, 채우, 주한이, 지우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U17 국가대표로 이제 선발이 돼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신디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신청합니다라고. 이게 플래그 풋볼 자체가 그러니까 미식 축구와는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몸싸움은 없고 몸싸움 대신에 상대의 허리에 있는 깃발을 뺏어야 돼요. 옛날에 왜 우리 꼬리 예 우리 꼬리 싸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스포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올림픽 보면은, 예, 참 재밌는 경기. 그리고 처음 아는 스포츠의 그 룰을 아는 재미가 굉장히 재밌다. 예. 아, 많은 분들이 플래그 풋볼 하면 신디는 잘할 것 같나요? 라고. 아, 저는 일단 뛰는 거 자체를, 예, 알러지가 날것 같아요. 예, 근데 뛰는 거 하나는 진짜 잘한다. 꼬리 잡기는 진짜 잘한다. 어릴 때, 예, 어릴 때, 지금은 뛰면은 무릎에 물찬다, 예, 말씀드리면서, 아, 저희 노래, 예, 노래는 바로 추의 고백, 그리고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올게요.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라따땅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7: 오케이! 잘했네. 음악이 없는 삶을 상상하지도 마라. 노 뮤직 노 라이프. 지난주 야구 관련 사연이 와가지고 신청곡으로 라이온즈 구작 선수 응원가 체리필터의 달빛소년을 틀어드렸는데 그 응원가를 듣고 지금 다른 팀 팬분들이 지금 성이 많이 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신청하시면 돼요. 예. 썩낼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 5190번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야구 팬입니다. 신영 이모가 야구팀 라이온즈 팬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참고로 저는 이글스 팬입니다. 하지만 가을은 이미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마. 언제쯤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글스 응원곡 윤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신청할게요 라고. 언젠간 할 수 있어요. 예.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행복하면 됐다. 예. 아, 작년에 참 아까웠어요. 예. 작년에 또, 예. 이글스가 굉장히 또 확 날아올랐다가, 예. 확 내려왔는데, 아, 그래도, 예. 알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뭐 우리 일일비 하지 말아요라고 하는데 일일비 하는 게 야구입니다. 예,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가죠. 그리고 4119번님 라이온즈 편파 방송 인정할 수 없어요 신디. 저도 우렁차게 다이노스 파이터 다이노스의 외야수 권희동 선수의 등장곡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틀어주세요 신디라고.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한 정호희망곡 한 10년 했을 때는 이런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다들 어디에서 다 쫌쫌따리 숨어가지고 어디 팬인지 얘기도 안 하시고 그랬다가 이제 제가 대놓고 예 라이온즈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분노가 많이 쌓이셨는지 야구 팬분들이 지금 많이들 모였다. 일단 땡큐다 말씀드리면서 저희 노래는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분명히 우승할 날이 올 거예요. 예 저희 팀도요. 예.

네,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에 이어서 지드래곤의 삐딱하게까지 두곡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야,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봐야죠. 우리 3917번님. 6개월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체리맘이에요. 저희 아이가 웃을 때 신영 언니를 너무 닮아서 체리가 웃을 때마다 가족들이 신영아 이렇게 부른답니다. 우리 체리가 언니 닮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영 언니처럼 밝고 재밌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언니 생각하면서 잘 키울게요. 늘 응원합니다. 라고. 아유, 체리야. 웃는 거 이모한테 보내줬는데 닮았구나. 아, 그러시구나. 신영이구나. 신영아, 우리 체리. 걱정하지 마세요. 4살 정도면은 알아서 예, 부모님의 이목구비로 돌아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2503번님, 초등학교 5학년 딸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줬는데요. 신랑도 못하는 두발 자전거를 우리 딸이 3일 만에 탔습니다. 게다가 재미 들렸는지 매일 자전거 타고 나가 자랐는데 40대인 이 애미는 매일 나가는 게 힘들구나. 자전거 못하는 신랑아, 러닝해서 부지런히 뒤따라와라, 라고. 그렇죠. 근데 약간, 운동신경은 엄마 닮는다 그러던데. 예. 그것도 있대요. 막 유전적으로, 아빠 닮는 유전자 딱 있고, 뭐 엄마가 닮는 유전자가 딱 있는데, 운동신경이 엄마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어머니 유전자가 또 있으니까. 예. 우리 진짜 자전거 많이 탔었는데. 예. 근데 고르다가 한번 좀 세게 한번 넘어집니다. 원래 자전거 배울 때한 번씩 크게 한 번씩 예, 무릎 까지거나 요렇게 하면은 더 늘어요. 예. 요게 또 자전거 또 는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예. 자전거 못 타는 신랑님 런닝 부탁드리고요. 저희 노래는 새벽 공방의 카드캡터 체리 그리고 이클립스의 런런 듣고 올게요.

네, 카드캡터 체리 새벽 공방의 노래였고요. 이클립스의 런런까지 듣고 오셨고요. 아, 노뮤직 노라이프 오늘 마지막 사연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3027번님 요즘 알바 이슈로 생방을 못 들어서 답답하지만 다시 듣기로 야무지게 다 챙겨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집안일 할때 신형나이트 다시 듣기 틀어두면요 능률이 짱입니다. 신형나이트만큼 장난 아니게 시원한 노래 페퍼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조이풀 조이풀 신청합니다 라고. 이거 작년 9월에 발매됐어요. 불닭 캐릭터 페퍼와 엑디즈 콜라보예요. 난또 몰랐어요. 페퍼가 누구길래 엑디즈랑 이렇게 콜라보를 할수 있나 그랬는데, 또 난리 났잖아요. 요거 불닭땡땡 요거 만드신 분이 여기 사장님 됐잖아요. 여기 회장님 됐잖아요. 예. 일단 이것도 얼마 전에 또 봤지. 예. 그리고 요 불닭땡땡은 인도네시아부터 대박이 났어요. 예. 왜냐면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매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산발소스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대박이 났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3027번님이 신청해 주신 바로 그 노래 페퍼와 엑디즈의 조이풀 조이풀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을 메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단계 타령입니다. 하루 종일 들판을 누빈 고단함을 소리 한 자락에 풀어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0: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1: 네, 여러분들 2시에 데이트도 예, 우리 안영민 씨 올 때까지도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뭐 금파부터 근황 퀴즈, 노뮤직 노라이프, 예, 여러분들의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사연 홈페이지 옛날 방식 말고 예, 저희 또 SNS도 있고요. 예, 문자 샵 8000번, 짜로 긴 10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예요. 예, 프리니까 요리로 예, 정말 듣고 싶은 노래들, 하고 싶었던 말들, 예,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정의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마지막 곡은요, 바로 하츠투하츠의 스타일,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의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생영!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제가 공연을 하다 보면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표정으로 팔짱을 딱 끼고 듣고 계신 분들이 가끔 눈에 띄어요. 아, 그럼 걔도 괜히 저도 막 저분을 내가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고는 하는데요. 되려 뭐 얼마나 좋은가 보자, 얼마나 재밌나 보자 하는 그 마음속에 미리 그어놓은 엑스포만 좀 치워도 공연 볼 때도 그렇고 즐거운 일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걸 품고 계신가요? X표인가요? 동그라미인가요? 6월 26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6월 26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찰리 XCX의 360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좀 다들 익숙해지셨으려나요? 저는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민님을 대신해서 온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가수 이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할 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괜히 팔짱을 딱 끼고 무대를 보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저분 또 안 즐거울 것 같고 나도 안 즐거울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둘만 있다 보면 제가 무대인이잖아요. 저분의 팔짱을 푸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약간의 강박도 생기고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시선을 바꿔서 저분 가슴 속에 있는 저 엑스포만 풀어놓으면 저분이나 나나 둘 다 엄청 행복한, 둘이 행복하니까 시너지적으로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떨까요? 가슴속에 본인도 모르는 엑스표가 쳐져 있진 않을까요? 자, 오늘 2시간 역시 제가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동그라미를 품고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개도 좋고 뭔가 하고 있으면서 듣고 계신다면 뭐 하고 계신지 뭐 기타 등등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그냥 다 받으니까 신청곡도 함께 사연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니만큼 퇴근까지 음악으로 제가 시간 손삭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팔짱 낄 틈 전혀 없이 둠칫 둠칫 리듬을 탈 수 있는 시간 프라이데이 논스톱 뮤직쇼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백현진 왔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1: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불금엔 뮤직으로 달려봐야죠. 프라이데이 논스톱 뮤직쇼 첫 번째 노래는요, 6366님께서 긴 말 없이 거두절미하고 신청해주신 바로 그 곡으로 출발합니다. 블랙핑크의 뛰어.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보이는 엑스트도어의 I feel good, 시스타의 touch my body 까지 예열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냅다 달려봤는데요. 신청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3089님, 저는 달릴 때 보넥도의 I feel good을 들어요. 이름부터 느낌 오지 않나요? 특히 마지막 후렴이 너무 신난답니다. 맞아요. 아, 덕분에 우리 이렇게 딱 금요일에 하루를 버티는 모든 분들이 힘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고주현님께서는 시스타 터치 마이 바디 신청합니다. 요즘 아이돌은 잘 모르지만 제 기준 시스타가 제일 댄스하기 좋아요. 맞아요. 이 난이도를 떠나서 가장 대중적인 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시스타가 여름을 강타하던 그 시절, 저는 지금보다 많이 어렸지만 그럼에도 돌아가고 싶네요. 어떻게 다들 내적 댄스, 뭐 하다못해 외적 댄스까지 좀 추셨나요? 신남이 묻어나는 사연이 하나 더 왔어요. 9979님께서 해병대 1329기 훈련 마치고 백령도로 자대 배치받은 아들이 백령도 가기 전 5일 휴가 받아왔어요. 와우! 직장에서 조퇴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야, 아드님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 제 주변에도 백령도 다녀온 친구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다른 군대 다녀온 애들이 보통 군대 썰 풀면 다들 자기끼리 한마디 하고 싶어서 막 난리 나잖아요. 백령도 다녀온 그 친구가 자리에 앉는 순간 다들 꼼짝을 못해요. 그냥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주름 잡아봤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생각을 하나 봐요. 참고로 저는 미필입니다 아직. 네, 뭐 갈 때 가겠죠. 자, 집으로 달려가신다는데 부스터 온 시켜드려야겠죠. 임현정님께서 신청해주신 곡으로 골랐습니다. 터보 나 어릴 적 꿈 한번 가봅시다. 전주만 나와도 벌떡 일어나서 나이트로 뛰어가고 싶어요. 무지님 너무 환영해요.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가본 적 없지만 뭐 나이트로 달릴 준비하시고 뛰세요. 터보 나 어릴 적 꿈.

90년대 흥이 넘치는 곡이죠. 한 곡 더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1021님께서 어떤 이유에선지 과거로 가고 싶은 마음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1: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8252님께서 이무진님 반가워요. 거북이의 빙고 틀어주세요. 너무 더워요. 바로 갑니다. 아싸!

오케이 다들 시작부터 리듬 타고 있어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3700님께서 불금엔 업타운 펑크죠. 저는 오늘 밤 전주 시내 영화의 거리에 나가서 스티커 사진 찍고 마라탕 먹을 거예요. 야, 이분 나이 10대 맥시멈에서 20대 예상해봅니다. 재미나게 놀고 즐기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Stylin', wildin', living it up at the city. 마크 론슨 피처링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 Let's go!

한윤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려면 우선 비트가 빨라야 하고 가사 하나하나가 꽂혀야죠. 아웃사이더 외톨이가 딱임. 아무도 모르게 다가온 이별을 대면했을 때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아웃사이더의 외톨이까지 논스톱으로 쭉쭉 달려봤는데요. 네, 신청해주신 분들 송지영님께서 자우림 매직 카펫 라이드도 잠 깨기 좋죠. 이렇게 멋진 잠 깨기 딱 좋은 노래죠. 네, 한유나님께서 제가 아까도 가볍게 너무 신나서 언급을 했는데 네, 달리려면 꼭 이 노래가 딱이다 보내주셔가지고 야 정말 다 정말 인생에 뭔가 향수를 남긴 노래들 위주로 오늘 나오네요. 저도 굉장히 음악인으로서 흥분이 되는 날인 것 같은데 두 분의 신청곡으로 이렇게 잠 일단 깨워드렸습니다. 2335님께서 동네 작은 카페 지키고 있는 40대 아줌마예요. 한쪽 귀로 미니 몰래 듣다 홀에 크게 라디오를 켜고 2시간 무진씨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님 안 오시면 안 되는데 아이나 보내주셨어요. 야 되려 이런 식으로 마케팅해보는 건 어때요? 홀에 그냥 엄청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한테 라디오 듣고 가세요. 왜냐면 2시간 동안 손님이 없으면 뭐라도 하시면 제가 일단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서영님께서 저의 불금송 빅뱅의 붉은 노을이요. 과제하다가 늘어질 때 들으면 안 따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 이문세님 버전 또 정말 이 마음속에 그 크나큰 그 여운을 남기지만 아무래도 과제하다 늘어질 때면 빅뱅의 버전이 예, 불금엔 떼창도 한번 가보셔야죠. 다들 두성, 흉성, 진성 준비해 놓으시고요. 가봅시다. 빅뱅의 붉은 노을. 렛츠고.
1: Let's go.

여러분은 지금 스페셜 DJ 이무진과 함께 프라이데이 논스톱 뮤직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장혜진님께서 장미, 수국, 능소화가 흐드러지는데 비 오면 떨어지는 게 장미잎이거든요. 여름꽃은 정말 한순간 마치 우리들의 청춘 같네요. 달리는 금요일 감성 한 스푼 보태봅니다.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그럼요, 저희는 감성 또 챙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쭉 듣겠습니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광고 듣고 왔고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DJ 안영민님께서는 출산휴가 가셨고요. 저 가수 이무진이 그 자리를 일단은 좀 채워놓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1시간 내내 달려봤는데 도가니 어떠세요? 다들 무릎 지키시라고 한숨 좀 돌리고 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2부 끝곡으로 이분의 신청곡을 골라봤어요. 1950님께서 우리 때 나이트엔 잠깐 쉬어가는 블루스 타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흘러나오던 히어로 듣고 싶어요. 무진님 나오는 위대한 가이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나이트에 블루스 타임 이런 게 있군요. 오케이 들려드려야죠. Family of the Year의 히어로 듣고 3부에서 다시 달려보도록 할게요. 푹 쉬고 오십시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3부 첫 곡으로 1026님께서 신청해 주신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말씀드릴 게 있죠. DJ 안영민님께서는 출산휴가를 떠나셨습니다. 그 빈자리를 맡은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이지원님께서 두 대 들으면서 반찬 4개 만들었어요. 이제 아기 하원시키러 라이딩 갑니다. 차에서 이어서 끝까지 들을게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또 아유, 그래도 이 우리 2시의 데이트가 이지원님께 이 정도의 힘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네요. 반찬을 4개씩이나 뚝딱 하셨다니까 아무래도 이 붉은 뮤직의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힘이 좀 생기네요. 자,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실 분들 아무래도 지금인 것 같아요. 프라이데이 논스톱 뮤직 쇼 듣는 동안 칠첩반상 차릴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광고주님들 만나고 다시 출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프라이데이 논스톱 뮤직 쇼 3874님의 신청곡으로 다시 시동을 부릉부릉 걸어봅니다. 3874님, 매일 혼자 일하는데 이 시간대가 항상 지루하고 졸리고 그렇거든요. 이럴 때 전 레이디 가가 아브라카다브라 듣고 싶어요. 그 졸림과 지루함 깨워드리겠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

0: 이런 음악 어떠세요? 저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1: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0: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눈코입.
1: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방탄소년단 아이돌 박명수 탈랄라까지 논스톱으로 듣고 왔는데요. 9995님께서 방탄소년단 아이돌 듣고 싶어요. 따라 부르다 보면 흥이 뿜뿜. 맞아요. 그런 노래죠. 정말 대단한 노래입니다. 이제 이 한국 국악기들도 중간중간 쓰고 한국 음악에서만 쓰이는 그런 얼이 가득한 이 중간에 그 막 그 효과음이라 하나요? 기타 등등 되게 들어간 것들을 찾아내는

0: 재미가 가득한 노래. 박지현님께서 저는 명수홍의 탈랄라요. 이러다 탈랄라. 명수홍의 목소리에 흠칫했다가 뭔가 유상하면서도 알고 보면 사회 비판적인 가사에도 귀 쫑긋하게 돼요. 박명수 형님 노래는 이게 센 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는 칭찬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배꼽 냄새. 이 단어가 뽕이라 그렇지 사실 한국 음악은 뽕이 있을수록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이 배꼽 냄새 이거는 진짜 저도 음악인으로서 배우고 싶어요. 아,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제 좋은 부분은 차용을 해오고 싶다 생각이 드는 박명수님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자, 두 분 노래 나가는 동안 같이 즐기셨나요? 3588님께서 우리 큰아들과 동갑인 무진씨 2시에 만나니 반갑네요. 싱어게인 때도 응원했었는데 잘 돼서 얼마나 뿌듯한지. 임용고시 쳐야 하는 우리 아들한테 응원 좀 부탁해요. 김태헌 열공해. 아, 저를 응원해 주신 만큼 아드님 또 제가 큰 응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 되고 더 큰 뿌듯함을 어머님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는 안 나왔네요. 근데 울 아들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보통 어머님이 울 아들 하셔서 어머님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태헌 열공해. 자, 공부는 아들이 하는 거고 어머님께서는 이제 조금 멀어지셔서 두 대와 함께 불금 즐겨주시죠. 다음 곡은 8344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로 골랐습니다. 8344님, 무진님 반가요. 크라잉넛의 룩셈부르크 될라나요? 고등학교 장기자랑 시간에 친구가 불렀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신나서 수업시간에 잊혀지지를 않았던 노래네요. 안 될 이유가 있나요? 룩셈부르크. 엄청난 중독성을 가진 노래죠. 수험생들은 잠시 귀 막으시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들으십시오. 나갑니다. 크라잉넛 룩셈부르크.
1: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룩셈부르크.
2: 아리엔티나 룩룩룩셈부르크.

Friday Non-Stop Music Show. 이쯤에서 정말 정말 훌륭한 아주 그냥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뮤지션이죠. 나이와 세대의 벽을 허물어제 끼는 데는 이만한 노래가 없는 걸로 압니다. 네, 다들 아시겠죠? 이무진의 에피소드입니다.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저는 스페셜 DJ 이무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라이데이 논스톱 뮤직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5367님, 50대 두댕이 택배맨 고영철입니다. 무진씨, 두댕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호지어 투스위트 신청해봅니다. 좋습니다. 신속 정확한 택배 배송을 응원하면서 호지어의 투스위트 렛츠고!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

0: 길이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길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4부가 시작됐으니까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원래 DJ 안영민님께서는 출산휴가를 떠나셨고요. 저는 그 자리를 대체해서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3640님께서 신청해주신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왔습니다. 사연 또 주셨는데요. 제 나이 57세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추천해준 이 노래 듣고는 최애곡이 되었답니다. 불금인데 남은 시간 잘 부탁해요. 오, 네. 제가 사전에 들었던 대로 초등학생과 엄마 두댕이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좋죠. 최애곡이 될 만합니다. 5187님께서 둘째가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갔는데 라디오 듣고는 이문인 아저씨다 하면서 좋아하네요. 참고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초1이면 아무래도 이제 저도 체감을 하는데 한창 이무진 아저씨를 좋아할 때죠. 그리고 초1이면 저를 아저씨라 불러도 제가 딱히 막 뭔가 반박도 안 되고 딱 뭔가 저랑 궁합이 잘 맞는 리스너 나이 때.

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저를 아저씨라 해도 기분이 안 좋지 않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쯤 되면은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면 참 이게 아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아저씨 아직 아니야 왜 그러니 싶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저를 아저씨 뭐 삼촌이라 불러주면 제가 저를 할 수 있고 아저씨라 불러줘도 제가 존댓말을 할 수 있는 예 네, 이상한 소리 했네요. 아 초등학생과 초등 보호자 님들까지 모두 좋아할 만한 노래들을 마침 신청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0084님께서 리한나 Don't Stop the Music 신나서 힘이 나더라고요. 아기 계속 안고 있다가 잠시 내려놓고 문자 보내요. 이무진 파이팅. 오 좋습니다. 그럼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까지 모두 파이팅. 이 노래 들으면서 함께 달려보시죠. 리한나의 Don't Stop the Music 가시죠.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과 함께 프라이데이 논스톱 뮤직쇼 즐기고 계십니다. 현영의 누나의 꿈에 이어서 보아의 넘버원까지 쭉쭉 달리고 왔는데요. 이혜민님께서 저는 현영의 누나의 꿈 자주 들어요. 마이아히 마이아하 가사가 중독적이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마이아히 마이아하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몰라서는 중독성도 강한 것 같고 찾아봐야겠네요. 2152님께서 초4 두댕이에요. 학원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매일 듣지만 질리지 않네요. 앞으로도 라디오 재미있게 들려주세요. 보아 넘버원 틀어주세요.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절대로 질리지 않을 수 없는 질리지 않는 두 곡으로 달려봤고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게 입이 제대로 안 풀리네요. 문은영님께서 어머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무진님이네요. 1인 관리샵 하면서 편하게 라디오 틀어놓는데 무진님 덕분에 설레면서 일하고 있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관리샵에서 라디오 듣고 계시군요. 저희랑 같이 쭉쭉 달리면서 아무래도 이 관리하시는 손이 굉장히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려나요? 네. 유성님께서는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가 필요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신나서 운전할 때 졸음이 달아나요. 초5 우리 아들과 차에서 자주 듣는 노래예요. 보내주셨어요. 야 맞아요. 전주부터 막 흥이 팍팍 오르는 그런 노래로 알고 있는데 좋아요. 다들 절대 쉴 시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적 댄스 외적 댄스 준비하시고 갑니다. 쿨 슬퍼지려 하기 전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후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 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 지킴이 베베소안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0: 핸드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네, 오늘 불금에 이렇게 프라이데이 논스톱 뮤직쇼로 함께 숨가쁘게 달렸던 두세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이었는데요. 아, 이사구룡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시원시원한 보컬 터치드가 부르는 야경 부탁해요. 혈당 스파이크 로커부터 저를 살려주세요. 보내주셨는데 좋습니다. 오늘 인사는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이었습니다. 내일 또 놀러 올게요. 좋은 주말 되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0: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남 담양과 장성을 잇는 병풍산 둘레길. 이름처럼 병풍을 두른 듯한 산세로 유명한 곳인데요. 특히 한제 고개 아래 펼쳐진 숲내음길은 편백나무 숲길이 길게 이어져 있어 숲내음을 맡으며 가볍게 걷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병풍산 숲내음길은 골짜기를 따라 울창한 편백나무 숲이 이어지는데요. 곧게 뻗은 나무들이 한여름 햇살을 걸러주고 바람이 스쳐갈 때마다 편백향이 숲 가득 퍼집니다. 걷다 보면 시원한 계곡을 만날 수도 있고요. 전망 쉼터에 오르면 병풍산의 웅장한 능성과 한제골 깊은 숲의 모습이 한눈에 펼쳐진다고 하네요. 여긴 천천히 걸어오른 만큼 풍경이 보답해주는 길이네요.

0: 완벽한 하루의 장순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영국계 수단인인 R&B 싱어송라이터죠. 엘미인의 라이트워크 들으셨습니다. 아주 그루브가 굉장히 좋고 엘미인의 이 리듬 타는 게 굉장히 멋있네요. 아주 흥겹고 신나는 그러니까 약간 막 빠르고 템포가 빠른 곡이라기보다는 그루브가 굉장히 좋고 이렇게 곡에 까딱까딱하고 발가락 발목을 까딱까딱하면서 듣기 굉장히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금요일 이제 좀 기분이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죠. 제가 완벽한 하루가 시작하면 지금 뭐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2시간 있으면은 이제 퇴근입니다. 주말을 이제 만끽할 수 있으니까 우리 완벽한 하루 시작하면서 기분 좋아졌을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도 기분 좋아지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정통 라디오 좋은 음악으로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6993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노래 부탁드려요 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강미영 님이 8695번 영이 출석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보통 그 네 자리 핸드폰 네 자리 숫자로 이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미니 메시지로 자기 핸드폰 숫자 뒷자리 네 자리를 밝히시는 분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영이 우리 영이 출석했군요. 자, 두 시간 동안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스윗의 여름의 오후 이 곡 들으니까 조금이나마 더위가 조금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름에는 역시 여름에 나온 곡들을 들어보면은 이 곡도 여름에 발매가 됐겠죠. 여름의 오후라는 곡이니까 참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는 여름 음악, 또 겨울에는 또 겨울에 나왔을 법한 음악, 이런 곡을 듣는 것 같습니다. 랄라 스윗의 여름의 오후 잘 들었고요. 6923 쓰시는 분이 18살 댕댕이 데리고 완화 들어요. 즐겁게 산책 갑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함께 할게요. 아, 18살이면 아주 이제 나이가 좀 많은 댕댕이인데 그래도 아직 건강한가 봐요. 산책도 같이 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요. 행복하게 하루하루 아주 행복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6182 쓰시는 분, 오늘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서 출근 안 하고 집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편안합니다. 근데 집 정리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네요. 정리하다 보니 대학 시절 불렀던 노래 악보도 나오네요. 아, 대학 시절에 노래 좀 부르셨나 봐요. 아, 또 어떤 동아리 같은데서 같이 노래를 부르셨는지, 밴드부였는지, 아니면 뭐 합창단 이런 거였나요? 아, 그래요. 집에서 편안하게 저희 집 정리하면서 이렇게 라디오 틀어놓으면은 정리도 아주 잘 되고 좋은 노래 나오면 신나게 또 정리도 하고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좋은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요. 2407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다이내믹 듀오 피처링 PH1 그리고 주니의 피타파.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PH1 그리고 주니의 피타파 들으셨고요. 그 뒤로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025 쓰시는 분이 순디 여름맞이 다이어트로 오늘 수영과 헬스장 두 탕 뛰었어요. 꿀잠 잘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제 또 급하게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그렇다고 무리하게 되면은 알백이고 생활에 좀 지장이 있으니까 천천히 다이어트.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의료의 어떤 힘을 빌리는 분이 많은데 우리 025 쓰시는 분은 이렇게 운동으로 빼려고 그래서 아주 저는 칭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한테 뭘 드리긴 먹을 거 드리긴 좀 그렇고 뷰티 상품권 드릴 테니까 다이어트도 하시고 뷰티 상품권으로 외모도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7757 쓰시는 분 오늘 약속 두 개가 다 연기가 됐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때라면 짜증났을 텐데 오늘은 그냥 괜찮네요. 완화 때문에 느긋해진 건가 싶기도 하네요. 오, 약속 두 개가 연기가 됐다. 계획대로 안 되면 좀 짜증이 나는 스타일이시군요. 저는 약속 두 개가 연기가 되면 정말 다행이다. 너무 정말 이거 약속 두 개가 이렇게

약속을 해서 만나면 참 좋은데 와 약속이 있는 날은 정말 하, 내가 왜 약속을 했지? 이런 생각을 내가 왜 간다고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는 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아, 7757 쓰시는 분도 덕분에 완벽한 하루에서 여유있게 좋은 노래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레지나 스펙터의 피델리티 틀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 오늘 제가 되게 좋은 노래 갖고 왔으니까 7757 쓰시는 분 여유있게 즐겁게 취향의 공유의 곡 들으시기 바랍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0: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토니뉴 오르타 그리고 로보지스의 마누엘 우 아우다스입니다. 두 사람은 브라질 남동부 중심으로 만들어진 음악 집단 클루비 다 이스키나를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재즈, 보사노바, 포크와 락을 자유롭게 녹여내면서 브라질 대중음악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팬 메스니, 기타리스트 팬 메스니도 이 곡에 참여를 했죠. 마누엘 우 아우다스는 여행을 얘기하는 노래인데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라면 낯선 길이어도 용감하게 가보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토니뉴 오르타와 로보지스의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토니 뉴 오르타 그리고 로보지스의 마누엘 우 아우다스였습니다. 아주 노래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곡이고 팻 메스니의 그 기타 솔로도 정말 이 분위기 한몫을 더했죠. 팻 메스니가 항상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는 뮤지션으로 토니 뉴 오르타를 많이 꼽아서 같이 앨범에 많은 참여를 했어요. 팻 메스니가 참 듣기 좋고 팻 메스니의 곡은 제가 자주 이 취향의 공유에서 드리지만 또 이 곡에서 나오는 또 그 팻 메스니의 그 기타 솔로는 또 다른 느낌으로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토니 뉴 오르타의 곡 다른 곡들도 너무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노래 잘 들었고요. 0812 쓰시는 분이 소란한 마음 달래려 직장 조퇴하고 산책 중입니다. 좋은 음악이 더해지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아, 그래요. 이렇게 좀 마음이 복잡할 때 일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산책하면 참 좋죠. 거기에 정말 방금 들으신 토니 뉴 오르타의 곡처럼 좋은 곡 들으시면 마음이 또 한결 나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좋은 문자 보내주셔서. 2058 쓰시는 분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상순 DJ님, 전 솔루션스의 Mood for Love 공유합니다. 안지 얼마 안 된 밴드인데 2012년에 팀을 결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곡 편히 듣기 좋아서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곡 예전에 완벽한 하루에서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곡 한번 같이 들어보죠.

2058 쓰시는 분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솔루션스의 Mood for Love 드셨고요. 그 뒤로 베게린의 물고기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2058 쓰시는 분께는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닭가슴살 그리고 바나나 우유 쿠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래로 이어드리죠. 이학철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헤이의 Piece of My Wish.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부 끝곡으로 8400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제레미 주커의 Always I Will Care 들려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는 아울시티의 핫 에어 발룬,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곡으로 3부를 시작했습니다. 3부가 시작됐다는 거, 이제 곧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오늘 퇴근하면 이제 주말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죠? 오늘 또 퇴근하시고

0: 하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퇴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7853 쓰시는 분이 항상 문자 장려하는 DJ 순디 친근한 이웃집 오빠 같아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웃집 오빠라고 표현하신 거 보면은 이분도 뭐 나이대가 보통은 저한테 이제는 뭐 아저씨 뭐 삼촌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빠라고 하니까 아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래도 문자 장려해야죠.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065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죠. 장들레 무지막지하게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장들레 씨 그리고 옥상 달빛이 우리 MBC 완벽한 하루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참 장들레 씨, 여러분들도 뭐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뮤지션이죠. 요즘 제 주위에 이제 뮤지션들에서는 이렇게들 얘기해요. 요즘에 장들레가 최고지. 이렇게 해서 요즘에 뭐 장들레가 최고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번 그 다음 주에 있는 라이브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옥상 달빛. 옥상 달빛은 뭐 여러분들이 뭐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뭐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이제. 요즘 신세대는 장들레입니다. 자, 7699 쓰시는 분, 완벽한 하루를 듣고 있지만 완벽하지 못한 우왕좌왕 하루를 보내고 퇴근했습니다. 그래도 완화의 음악이 위로가 되어 기분 좋은 퇴근길이 되었네요. 그래요. 완벽한 건 없죠. 우왕좌왕 하루를 보내고 하지만 무사히 퇴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완벽한 하루입니다. 예.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 또 틀어주는 좋은 음악 들으면은 또 기분이 또 차분해지고 기분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7237 쓰시는 분, 마트에서 장 보는데 우리 시시코너 여사님들 화이팅 하시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전 오늘 마트에서 삼계탕이랑 햄 샀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시시코너 여사님들 마트에 그냥 장 보시는 분인 거죠.

그 사장님이 아니라 근데 시시코노 여사님들을 보고 고생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아이고 또 마음을 이렇게 또 써주셔서 참 마음이 참 예쁘네요. 삼계탕이랑 햄샀군요. 오늘 저녁은 삼계탕인가요? 금요일 저녁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몸보신한 보양식 많이 드셔야 됩니다. 삼계탕도 이렇게 한 번만 드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드시면 몸이 정말 좋아질 거예요.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사님들 화이팅 하시라고 음악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무한궤도의 음악입니다. 여름 이야기.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에 이어서 윤마치의 아직은 낭만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7782 쓰시는 분이 보내셨어요. 15년 만에 바꾼 제 새 차가 문콕을 당했어요. 참 새 차에 문콕이라니. 카페에서 차 마시고 나와 차 타르는데 선명하게 찍힌 자국이 제 심장이 찍힌 듯 너무 아프고 속상하네요. 비싼 커피 마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참 새 차에 이렇게 문콕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것도 안 해놓고 그냥 가신 건가요? 정말 너무하네요. 아 15년 만에 바꾼 새 차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좀 한 1년 정도만 탔더라도 어? 찍혔네? 이러고 말 텐데 지금 새 차라면 참 안타깝, 저까지 또 안타깝네요. 아 이거 참 제가 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그 또 이렇게 또 가서 또 고치면 되니까 그리고 또 비용이 나가셨으니까 순댓국 밀키트로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소주 한잔 하세요. 순댓국 밀키트로. 2187 쓰시는 분. 순디 전 지금 공항입니다. 7월에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 그 전에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지치기도 불안하기도 했던 순간마다 완화가 있어서 그 시간들을 견디며 웃을 수 있었어요. 저와 같이 진로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응원을 함께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어쨌든 놀러 간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놀리는 건 아니죠? 그래요.

좋았던 것 같아요.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래 하나 틀어드리죠. 에이바맥스의 So Am I 틀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6월 26일 오늘은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이 도라에몽에 등장하는 퉁퉁이의 생일입니다. 아, 도라에몽의 생일이 아니군요. 퉁퉁이, 비실이, 이슬이, 진구 다들 기억하시나요? 옛날 사람들. 도라에몽은 미래에서 온 로봇으로 주머니 속 비밀 도구를 꺼내 매번 곤란에 빠지는 진구를 도와주곤 했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파란색의 귀여운 도라에몽. 도라에몽의 원래 색깔은 노란색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저도 그냥 도라에몽이라고 하면, 아, 근데 요즘에 도라에몽은 요즘 어린이들도 잘 알죠? 하도 이렇게 캐릭터도 많고, 저는 퉁퉁이, 비실이, 이슬이는 모르겠는데, 진구는 기억이 납니다. 안경 낀, 사람 친구, 진구. 근데 도라에몽은 원래 파란색으로 유명한데, 원래 노란색이었다고요? 이런 문제를 냈다는 거는 원래 색깔이 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노란색이냐 다른 색이냐 이거의 문제. 노란색이라면은 좀 너무 이제 약간 뭐라고 해요. 아파 보이지 않을까? 노란색이라면 황달. 파란색 아주 상큼하잖아요. 아, 어쩌면은 이게 그 미래에서 온 그건데 로봇인데 원래는 노란색이었다가 너무 색깔이 너무 그래서 파란색으로 칠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에이 그래도 도라에몽 하면 파란색이죠. X로 저는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추리를 해보시죠. 파란색의 귀여운 도라에몽. 도라에몽의 원래 색깔은 노란색이었다. O, X.

상순 퀴즈에 이어서 콜드플레이의 옐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퀴즈가 노란색에 관련된 퀴즈였죠. 파란색의 귀여운 도라에몽. 도라에몽의 원래 색깔은 노란색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어요. 아,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단순한 선곡으로 콜드플레이 옐로. 노래는 너무 좋죠. 자, 오늘 문제. 저는 X를 선택했습니다. 도라에몽은 그냥 저한테는 파란색이다. 그래서 노란색이었 원래 색깔이 뭐였을까요? 빨간색이었나? 모르겠습니다. 하얀색이었나? 중간에는 하얀색이잖아. 얼굴 있는 데는. 한번 정답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오. 아이고, 오네요. 도라에몽의 원래 색깔은 노란색이 맞습니다. 생산되었을 당시 도라에몽은 노란 몸에 뾰족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쥐 로봇이 도라에몽의 귀를 치즈로 착각해 갉아먹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귀를 잃은 충격에 진짜 도라에몽은 3일 밤낮을 슬프게 울었고 그 눈물 때문에 몸의 노란색 도색이 모두 벗겨져 우리가 아는 파란색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야, 나 진짜 몰랐어요. 진짜? 도라에몽이 제가 찾아보니까 울면서 막 노란색 도색이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원래는 파란색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노란색으로 칠한 거 아니야. 그렇다가 다시 파란 그게 노란색이 벗겨졌어. 그러니까 원래는 파란색이었던 거. 참나 진짜. 도라에몽은 저도 사실 만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1화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아, 정말 도라에몽이 노란색이었다는 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만화를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귀엽네요. 노란색 도라에몽.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퀴즈. 전 틀렸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답을 많이 맞춰서 많은 분들에게 그 선물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소란의 노래입니다.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소란의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에 이어서 조원선의 원더우먼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바로 노래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러브 그리고 까데호의 노래죠. Thinking Softly.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6: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952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엄마랑 같이 차 타고 커피 마시고 라디오 들으며 가고 있어요. 엄마가 매번 사연 보내도 안 읽힌다고 속상해서 제가 대신 보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문자를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마지막 거의 이제 완벽한 하루가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0030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트랜스픽션의 내게 돌아와 참 이 곡 오랜만에 듣네요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완벽한 하루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번 안녕을 주고받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와, 안녕히 가세요 등등.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에는 팝송 가사의 한 부분을 잘못 알아듣고 안녕이라 그랬다고 생각하는 이가 나옵니다. 착각이지만 그렇게 틀린 방식으로도 안녕은 존재합니다. 우연히 차를 타고 경기도 화성 근처를 지나가는데 도처에서 안녕하며 인사를 해옵니다. 가게에서도 안녕, 책방에서도 안녕, 심지어는 교차로도 안녕, 터널도 안녕, 인터체인지까지 안녕. 알고 보니 그 동네 이름이 안녕이어서 그랬던 거랍니다. 잠깐 착각했지만 안녕이란 인사를 많이 받아서 좋았습니다.

아,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한 걸 안녕이라고 그러죠. 예. 예, 안녕하기 어려운 세상이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안녕이란 인사를 자주 주고받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The Beatles의 Hello, Goodbye 들었습니다. 아, 어제가 글로벌 비틀스 데이여가지고 MBC FM4U에서 거의 뭐 하루 종일 비틀스 음악들 보내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예. The Beatles, Hello, Goodbye. 야, 9629번으로 진짜 지나가셨네. 안녕을. 예전에 안녕 지나갈 때 기분 좋아져서 지도를 캡처했었어요. 오, 지금도 일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는 동네입니다. 네. 아, 저는 여기 안녕 못 가본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3일제약, 도드람 한돈,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멕시칸,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Miss Me Blind, Culture Club. 오, Culture Club 엄청 오랜만에 듣네요. 1482번. 와, I Know You Miss Me 이 부분만 막 잘하는 척 따라 부르곤 했는데 가사는 모르고요. 예. 지금도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저 들리는 부분, 그 일부분만 따라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다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려. 예. Culture Club, Miss Me Blind. 박은영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저씨 이거 100회 많은 시간인데 화나네요. 화나네요. 박희진 씨. 예. 여름이 다가오나 봐요. 와, 대낮 같아요. 대낮 같긴 하고 여름이 온 지는 꽤 됐고요. 아니, 6월 말인데 지금 여름이 된 지 꽤 됐습니다. 예. 어디 딴 데 갔다 오셨나? 아.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한혜영 씨가 청해 주신, 네, The Clash, Rock the Casbah.

로버트 플랜트, 톨 쿨 원 들었습니다. 로버트 플랜트는 레드 제플린의 리드 보컬. 뭐 이 당시에 최고의 락 보컬리스트라고 얘기됐던. 그 나중에 레드 제플린 해산한 뒤에 뭐 하니드 리퍼스 같은 팀도 프로젝트 팀이 있었고요. 이건 솔로 앨범입니다. 로버트 플랜트의 솔로 앨범 톨 쿨 원. 몇 년 전에 또 블루그래스 음반도 내시고 뭐 그 몇 년이나 됐을까? 제가 로버트 플랜트 공연을 서머소닉에서 한번 봤는데 와 진짜 정말 황홀하게 공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보고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아, 이 양반은 그냥 락 보컬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노래를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노래를 그냥 잘하시는 분이구나. 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로버트 플랜트 톨 쿨 원. 박성욱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더 클래쉬의 락 더 카스바. 사실 펑크락 밴드가 싱글 차트 히트곡 내기 어렵잖아요. 이거 히트곡이에요. 더 클래쉬 락 더 카스바. 그 영국 락밴드고요. 뭐 펑크 밴드들이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섹스 피스톨즈하고 더 클래쉬인데 상업적으로는 더 클래쉬가 훨씬 크게 성공을 거뒀죠. 야, 이거 뭐 멜론 사진을 보내주셨네. 9049번. 친정엄마가 익산 웅포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여름엔 항상 멜론과 수박 농사를 하세요. 보내주셔가지고 백캠 들으면 손질할 겁니다. 멜론을 뭐 손질을 해야 돼요? 그냥 깎아가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아이, 잘 모릅니다. 별로 안 좋아.

좋아하는 과일이야. 네. 자, 정의진 씨가 청해 주신 음악. 아, 이 슬프네. 고휘성 씨 덕에 알게 된 노래 신청합니다 하고. 크랙 데이빗, 인썸니아.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6월도 이제 거의 끝입니다. 다음 주 한 주 남겨두고 있는데 여름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많이 덥겠습니다. 하늘도 맑은 데다 햇볕도 강해서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33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주말 동안 야외 활동하신다면 꼭 그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외선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 오후에는 서쪽 지역과 일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 오존 농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후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곳곳에 소나기 지날 예정입니다. 박윤경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이가 좋았다. 그러나 정치가 화제로 오르기만 하면 분위기는 금세 싸늘해졌다. 그날도 부자간의 대화는 말싸움처럼 끝났다. 아들은 홧김에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과는 대화할 수 없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아버지가 조용히 반문했다. 야, 그럼 문맹인 내 친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박동수의 동료에게 말 걸기는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세계를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는 책이다. 말이 어긋나는 시대. 사람들은 말 걸기를 포기하고 대화를 차단한다.

분열의 시대에 사람들은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고 만다. 딸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나간 거리에 엄마가 태극기를 들고 서 있다. 모녀는 각자의 무리에 숨어 서로를 미워하다가 집에 와 서먹한 얼굴로 방문을 닫고 만다. 철수는 오늘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모두 동등하게 존재하는 세계에서 동료가 되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말 걸기를 구원하는 철학책 편집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모처럼 대화를 하자고 만나서도 서로가 서로를 말 바꾸기와 말 돌리기를 일삼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사람끼리도 피곤하게 짝이 없는 말 세상인데 요즘은 인공지능까지 함부로 끼어들어 그럴듯한 헛소리를 마구 쏟아낸다. 지구만 점점 뜨거워져가는 게 아니다. 사람들 머리와 가슴도 점점 이상과열 현상을 보인다. 그러니 대화? 차라리 포기하는 게 쓸데없는 갈등과 오해를 막기 위한 최선책이 되곤 한다. 아버지 앞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과 통하지 않는 사람을 미리 갈라놓고 어떤 유형의 사람은 아예 말 걸어볼 필요조차 없는 존재로 규정해버렸던 아들. 이런 태도는 애초에 대화 불가능한 절대 타자를 만들어버리는 비철학적 언사임을 뒤늦게 반성한다. 그는 나와 다른 언행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르게 말한다. 그들도 우리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도 그들처럼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지 깊은 이야기가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할 줄 안다. 상대를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협상의 주체로 여길 줄 안다. 타인에게 말 걸기는 원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인을 동료로 여기면서 말 걸기를 계속해야 하는 우리다.

비지스의 Jive Talking 들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6시 39분 18초 막 지났고요. 오늘 3, 4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거니까 지금 막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예. 부고를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제가 진짜 좋아했던 밴드 블러드 스웨덴 티어즈의 리드 보컬 캐나다 분인데 데이브 클레이턴 토마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84세를 일기로 토론토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전에 진짜 좋아했는데 이거 저 동영상 사이트에 보면 70년대 초반에 공연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예. 블러드 스웨덴 티어즈의 리드 보컬 데이브 클레이튼 토마스. 자,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블러드 스웨덴 티어즈의 히트곡 두 곡 듣겠습니다. You made me so very happy. 그리고 Spinning Wheel 두 곡입니다.

0: wasn't too good.
1: (웃음) 네, 세상을 떠난 데이브 클레이튼 토마스의 명복을 빌면서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즈의 You Made Me So Very Happy 그리고 Spinning Wheel 두 곡을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큐레큐 큐레.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손시켰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3, 4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지금 막 신청하시면 돼요.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9385번으로 청해 주신 Will to Power의 Baby I Love Your Way 그리고 Freebird 두 곡의 메들리입니다. 앞에 Baby I Love Your Way는 피터 프램트레이트 곡이고요. Freebird는 레너드 스키너드 곡입니다. 두 곡을 아주 절묘하게 붙였거든요.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4: 061-241-8800.
5: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엘비스 vs. JXL. A Little Less Conversation 들었습니다. 원래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JXL이 리믹스한 겁니다. 네, A Little Less Conversation. 040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 축구 너무 아쉬워요. 예. 남아공과의 3차전은 아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못한 경기지.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키, KB국민은행,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인원,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키!

0: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 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제임스 본드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예. 저는 그 007 영화 주제곡 중에 이게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폴 매카트니 앤 윙즈 Live and Let Die. 김원석 씨가 제보를 하셨네. 아, 며칠 전에 84세 생신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연락이 갔습니까? 오. 예. 아, 난 못 받았네, 연락을. 예. 건강하셔서, 야, 지금도 공연하시니까 참 대단하신 거죠. 예. Paul McCartney and Wings. Live and Let Die. 0766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석 씨가, 아, 예전에 이 노래 종종 나왔는데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야, 백햄 친구 아니에요? 파트리샤 가스. 프랑스 가수입니다. 공연도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나 그랬을 거예요. 공연도 보러 갔었고, 또, 저 KBS에서 제가 콘서트 7080 진행했었잖아요. 거기에도 한번 나오셨고요.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도 나오셨고. 아, 절친. 네. 파트리샤 가스. 케네디 로즈.

아하, 맨해튼 스카이라인 들었습니다. 아, 맨해튼 스카이라인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예. 572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어, 앞에 들으신 음악은 파트리시아 가스의 케네디 로즈였고요. 지리산에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와 바베큐 끝내줍니다. 오, 2318번으로 사진까지 보내셨는데, 아, 좋으시겠다. 예. 예, 음악이 도움이 될 텐데, 예,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이. 6593번으로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 오늘 생일인데,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예. 자, 이게 신청곡이라도 보내드려야죠, 그럼. 예. 스퀴즈입니다, 스퀴즈. 템티드.

데플레파르디의 포토그래프 들었습니다. 백형석 씨가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퀴즈의 템티드였고요. 문정갑 씨가 첫 방부터 지금까지 제 차에는 91.9MHz 고정. 와, 오늘은 카페에서 백캠 들으며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아니, 한 스테이션을 계속 듣고 계시면 좀 지루하지 않으신가? 아니,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아직 열대야가 없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낮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 32도로 평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웃돌겠고요. 반면에 동풍이 부는 동쪽 지역은 25도 안팎으로 비교적 많이 덥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비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그래서 낮 동안 볕이 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신다면 모자나 양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전국이 20도 아래에서 시작이 되겠고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키스의 I was made for loving you 들었습니다. 김상우 씨가 청해 주셨고요. 예. 자, 7시 35분 42초 막 지났습니다. 정말 잔잔한 노래 듣기가 어려워요. 이제 들으려고요. 예. 해가 너무 쨍쨍할 때는 좀 저 느린 템포의 음악들은 이 손이 잘 안 가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권용현 씨가 총해 주셨네요. The Shy Lights. 예, 시카고 팀입니다. 예. Oh, girl.

위대한 송라이터 버트 바카락 노래는 엘비스 코스텔로. 예. 이 노래는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워낙 유명한 노래라 진짜 많은 가수들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예, 이 버전은 1999년에 그 오스틴 파워스라고 영화 생각나세요? 마이크 마이어스하고 미니미 막 이거. 예? 저는 그 영화 진짜 좋아했거든요. 황당무계한 코미디 막 나오는데 아, 그 영화에서 버트 바카락이 피아노 치고 엘비스 코스텔로가 노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883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Twilight의 Oh Girl이었고요. 해가 뉘엿뉘엿 뭐 지고 있으니까 잔잔한 노래들도 괜찮죠? 자, 4939번으로 청해 주신 존 앤 반겔리스. 존은 예스의 보컬리스트인 존 앤더슨. 반겔리스는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뭐 영화 음악도 많이 하시고요. 예전에 데미스 루소스와 함께 네, 밴드도 했었고요. 자, 존 앤 반겔리스. 폴로네이즈.

0: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그레이너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C 1544-8777.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끝곡은 3730번으로 청해 주신 타로 파워의 워리즈기.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힙한 프로그램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미안해요. 예.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수호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저는 제 눈에 완벽해 보일 때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끔은 체력이 바닥나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면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장 몸이 힘들어도 만족할 때까지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문구점이 문을 닫으면서 사장님이 손글씨로 쓴 편지가 유리문에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앞날을 멀리서 응원할게요. 비슷한 시기 학원이 밀집된 곳에서 편의점을 하던 또 다른 사장님도 폐점 후에 마지막 인사말을 써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꼬맹이들,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길 간절히 바래요. 그리고 며칠 후

사장님의 편지 주변으로 어린이 손님들의 답장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어떤 장소는 나 혼자 읽어온 것 같아도 그곳을 드나들던 수많은 발걸음과 주고받던 인사들이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26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토이 그리고 이지영이 함께한 뜨거운 안녕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또 오프닝부터 제 목 걱정해주시는 부엉이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만 이렇고 제 몸은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함께 들어주시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였어요. 오랜 시간 어린이 손님들을 만난 문구점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들이 보니까 이게 손편지를 진짜 남기셨고 그렇게 사진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주변에 아이들이 답장을 엄청 많이 써붙여놨어요. 이거 나중에 사장님들 돌아와서 보셨겠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따뜻하고 소소한 마음이 오가는 풍경이 기록으로 남겨진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주고받는 쪽지처럼 이야기 나눌 시간 가질 텐데요. 3, 4부에서는 살아가는 얘기 그리고 사랑 얘기, 시를 통해 만나는 시간. 박준 시인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예요. 오늘도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디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마룬5의 메모리즈 듣고 오셨습니다. 보미님께서요. 오늘 둘째 조리원 퇴소하고 2주 만에 집에 왔어요. 첫째 재우느라고 늦어버렸네요. 애 둘 육아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또 아무렇지 않게 별밤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애기도 최연소 부엉이로 키울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야, 몸조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도 아니실 텐데 그 첫째까지 또 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밤에서라도 조금 휴식시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5289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개명했다고 사연 올렸던 사람이에요. 엊그제 금융, 통신, 기타 등등 모든 처리가 완료됐고 새로운 신분증도 만났어요. 너무 기쁘고 좋은데 가슴속 저 밑에서 아쉬움도 미련도 아닌 뭔가가 올라와 눈물도 났답니다. 지난 60년 동안 불렸지만 자리를 내어준 이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고 싶어요. 라고 기억나는 사연인데요. 세상에나 새 이름 만나는데 설레는 마음 가득했었는데 막상 또 보내주는 이름에게 왠지 모르게 짠한 감정이 드셨나 봐요. 그래요. 하긴 60년 동안 정들었던 이름을 바꾼다라는 거는 뭔가 내 안에 일보와 이별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온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냥 좀 이제는 좀 굿바이를 해주고 싶은 기억들은 그 고마운 이름과 함께 이제 지난 챕터에 머물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태양님, 대장부엉이님, 동해로 출장 왔다가 정동진 받아보면서 미니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바쁘게 지내느라 놓쳤던 것들이 지나가는데 후회가 되네요. 특히 연애를 못하고 있어서 내일 일출 보면서 좋은 인연 나타나길 빌어보려 합니다. 부엉이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신청곡으로 정은지의 너의 밤은 어때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출장 간 김에 일출도 보시고 또 바람도 이 해를 보면서 한번 마음속 깊이 다져 넣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는군요. 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양님, 태양님이 태양을 보며 비는 마음, 에너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정은지 노래 들을게요. 너의 밤은 어때?

정은지의 너의 밤은 어때? 이어서 도경수의 별 떨어진다 들으셨고요. 6555님께서 미니도 안 켜고 문자부터 보내요. 오늘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약도 타왔습니다. 하루하루 대나무 숲이 되줘서 고맙습니다. 별밤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많이 아프신 상태인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병원 다녀오셨고 약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도 끝까지 항상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잘 지켜가지고 완전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양수님, 5살 딸아이 채이와 함께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늦은 퇴근 후 블루투스 음악 대신 왠지 라디오에 접속하고 싶어 91.9 들어오니 별밤이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최근 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바뀌어 인적 쇄신, 구조 조정으로 이래저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득 눈을 들어보니 별은 보이지 않으나 서늘한 초여름 밤이더군요. 차를 한편에 세우고 사연 보냅니다. 하, 역시 별밤을 들으셨던 분답게 약간 굉장히 삭막한 환경 이야기인데도 지금 약간 정신 없으실 거잖아요. 근데도 마무리는 너무 시적입니다. 또 시인 오시는 날이라 그런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마무리였어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윤상의 여름밤의 꿈.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들을 노래는 아마 나이를 불문하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노래입니다. 바로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라는 곡이고요. 영화 탑건 OST였는데 그 영화는 안 봤어도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조지 모로더라는 작곡가에게 관심이 생기면서부터 막 그분의 이력을 살피는데 이것도 그분 노래였어? 이것도? 하다가 제 생각에는 거의 그 최고 히트곡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본인도 내 커리어 중에 제일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잘 만든 노래다라고 꼽았었던 노래가 바로 이 Take My Breath Away라는 노래입니다. 조지 모로더는 한국 분들에게도 너무 익숙한 히트곡을 만들었죠. 바로 손에 손잡고 그분의 곡이고요. 그리고 80대 최근까지도 DJ로서 DJ 페스티벌 같은 데서 음악 활동 여전히 하시는 너무너무 세련된 노장이자 거장인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다프트 펑크가 가장 존경하는 뮤지션이기도 하고요. 다프트 펑크의 앨범에 조지 모르다가 그냥 나레이션으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술술 그냥 이야기하는데 뒤에 다프트 음악이 깔려있는 너무 좀 실험적인 그런 트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지 모르더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조지오 모로더 작곡가 이야기와 함께 감상을 하셨습니다. 손을 손잡고에 이어서 이 곡 같이 들으시면 특유의, 저는 개인적으로 호황기 사운드라고 느끼는, 무언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좀 풍요로운

부럽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가 있는데 이 노래에서도 참 저는 그런 정서가 느껴지더라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져오겠고요. 부엉이들 사연 계속해서 소개할게요. 9963님, 최근 택시 탈 일이 종종 있었는데 기사님들이 라디오를 켜놓고 계시면 뭔가 반갑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저만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동시간대에 각자 다른 장소에서 같은 주파수를 공유한다는 게 뭔가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요즘 같은 각종 기술이 우리의 상상의 속도를 뛰어넘고 있는 지금에도 라디오가 주는 이 이상한 신비로운 감정은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아, 라디오를 애청해주시는 기사님들이 계속해서 존재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별밤을 듣고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들, 우리 부엉이 기사님들만,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무 이기적이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4588님, 29일 월요일에 아들이 입대합니다. 남자라면 다들 가는 곳이고 예전보다 힘들지 않다지만 엄마는 눈물 납니다. 더 씩씩해질 모습이 기대되기도 하고 적응 기간이 힘들 걸 생각하니 안쓰러워요. 군대에서 쓸 시계를 주문하고 시무룩해지는 아들이 귀엽기도 하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바라봅니다. 우리 동동이 화이팅! 힘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아유, 뭐, 예전이랑 비교하는 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 얘기죠. 진짜 부질없는 비교인데, 얼마나 눈물이 나시겠습니까? 진짜 우리 동동님, 무탈하게 군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힘나는 노래, 치즈에 잘 다녀와요.

치즈의 잘 다녀와요. 이어서 오션의 모어든 월드 들으셨습니다. 왕미진 님이요. 엄청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저 방금 텃밭에서 따온 상추 씻다가 달팽이를 만났어요. 세상에 살아있는 달팽이 너무 오랜만에 봐요. 너무 반가워서 상추 위에 올린 채 방생시키러 나가는 중이에요. 이제 달팽이는 얼마나 가슴을 지금 쓸어내리고 있을까요? 아, 손이 없어서 쓸어내릴 수는 없나? 아무튼 뭔가 자기만의 어떤 꿀렁거림이 있겠죠? 안도의 꿀렁거림. 아, 달팽이에 더좀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0286님은 화요일에 암 수술 후첫 번째 정기검사 받으러 갑니다. 좀 긴장되네요. 결과가 좋게 나오길 빌어주세요. YB의 흰 수염고래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부엉이들 마음 모아서 저랑 같이 부엉빔을 쏴주세요. 후기도 꼭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으실 겁니다. YB의 흰 수염고래 듣고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8275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별밤을 찾았네요. 요즘 들어 인간관계가 많이 힘들다 보니 옛날에 좋은 추억 줬던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 뭔지 너무 공감이 갑니다. 이쯤에서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 듣고요. 3부에서 박준시 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0: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Walk it.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지훈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인 박준입니다.
0: 자, 시인님 네. 기억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말미에
1: 네.
0: 이번 주에 만날 때는 좀 맛있는 메뉴 하나만 생각해 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1: 네.
0: 뭐 먹을까요?
1: 제가 며칠 전에 제주에 다녀왔는데 네. 혼자 다닐 땐 식탐을 부리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뭐 샌드위치 먹고 간편식을 먹는데 제주에서만큼은 까지 먹고 와요 혼자서. 그래서 이제 여름 되면 제주도 많이 여행을 가실 텐데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강박이 있어요.
0: 갈치, 회.
1: 네, 회. 그 조림. 갈치 조림 먹어야 된다는 강박. 뭐 갈치 좋아하시면 드시면 되는데 갈치 조림은 사실 목포에서도 먹을 수 있고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고.
0: 그건 그렇죠.
1: 근데 사실상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조림이 있는데 그 쥐치입니다. 쥐치.
0: 쥐포 만드는
1: 쥐치요? 맞아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고요, 애기가.
0: 애기요? 네.
1: 제철이에요. 예. 지금이 제철. 물고기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안 비싸요. 가격이.
0: 제주도 가서 먹으면?
1: 서울에선 쥐치조림하는 식당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0: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네.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종류라고도 아. 한번. 근데 제주도에 가야 되네요.
1: 제가 다녀와서. 네.
0: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제주도 가겠네요.
1: 쥐치 안 되면 한치도 제철이거든요.
0: 아 그래요? 그건 서울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1: 서울에서 먹을 수 있죠.
0: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1: 네.
0: 시인님이 이제 뭐 남기는 명언들 멋있는 거 많아요.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하, 이런 거. 그 우리가 항상 오프닝하는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산문집에서 써주신 말인데
1: 네.
0: 뭐니 뭐니 해도 별밤에서 남긴 명언이 최고인데 이렇게 막 나는 엉덩이가 참 예쁘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기억하기 예, 싫지만 예. 아직은 나네요.
0: 엉덩이
1: 네.
0: 예쁘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서 또 손이 예쁘다라는
1: 그러니까
0: 또
1: 진짜 이상한 사람 같네요. 어디 그 가는
0: 자신의
1: 데마다
0: 신체 부위를 계속해서 네, 자랑하시는 예쁜. 거죠?
1: 근데 제가 손은 예쁜 건 거짓이고요. 손톱은 예뻐요.
0: 오, 예쁘다.
1: 네.
0: 길고 깨끗해. 관리받아요?
1: 아니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거스럼이라고 하나?
0: 네.
1: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0: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거다.
1: 그래서 유일한 자랑이 한때는 손톱이었는데
0: 손톱 너무 부럽다.
1: 어느 순간 엉덩이가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 두 개가 되었죠.
0: 근데 그걸 어떻게 봤어요? 본인 엉덩이 보통 잘 못 보잖아요.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뒤돌아서 본인의 뒤태를 이렇게 확인하시나요?
1: 소수지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0: 뒤에서 나의
1: 네.
0: 죄송합니다만 엉덩이가
1: 아니 그렇진 않고 그건 범죄고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0: 각종 본인의 이제 신체 부위를 참 예쁘다고 많이 자랑하시는
1: 제가 또 하나 발견하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0: 그래요. 네. 특수 부위가 너무 아니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에도

피디님과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같이 들어볼 겁니다. 그 전에는 퀴즈 풀 거고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해요.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이번 주 퀴즈가 담겨있는 시 낭독해 주십시오.

0: 별 볼 일 없는 데만 가게 된다. 유승도.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 여행을 온 형님이 근처 어디 좋은 곳으로 가자는 것을 바라보는 맛도 나지 않는 그저 그런 물가로 데려갔다. 좋은 곳은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북적이니 그들과 부딪힐 마음이 없는 내가 형님을 모시고 갈 곳이 남아있지 않은 까닭이다. 내 삶이란 게 늘 이런 식이다. 이것도 병이려니 생각하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으며 산다. 유승도 시인의 별 볼 일 없는 데만 가게 된다 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내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 네, 이번 주 시 퀴즈 유승도 시인의 별 볼 일 없는 데만 가게 된다 해서 내드렸는데요. 저는 너무 좋은데? 저는 유승도 시인과 네. 좋은 곳을 가겠습니다.
0: 별 볼 일 없는 데만 가세요.
1: 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네. 무조건 사람 없는 곳이 최고지.
0: 공감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이거 보고 어쩌면 너무 좋다.
1: 이런 곳을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0: 그 별 볼 일 없는데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매진되지 않는 공연장 있잖아요. 그게 뭐 뮤지컬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사람들하고 붙지 않는 가장 끝자리, 가장 인기 없는 좌석을 골라요. 거기서 목 아프게 두 시간 보고 오면, 근데 그래도 내 앞자리 옆자리에 누가 있는 것보단 그게 나아요.
1: 맞아.
0: 그리고 무슨 관광 명소를 가도 풍경이 좋은 곳에서 점심 먹을까?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찾다 보면 쓰레기통 옆이에요.
1: 맞아. 네,
0: 차라리 여기가 편해.
1: 식당에서 제가 고르는 네. 자리도 주로 이렇게 문 근처, 거기 사람들 제일 안 앉거든요.
0: 안 앉고. 네.
1: 아니면 화장실.
0: 화장실 앞에.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도 들어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
1: 맞아.
0: 들어갈 때 보이는 거. 네.
1: 저랑 같으시네요. 뭐 저는 뭐 이게 전혀 고쳐야 될 문제점이라고 전혀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뭔가 이 부엉이들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좋은 주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승도 시인의 별 볼 일 없는 데만 가게 된다라는 시에서 내드린 퀴즈.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내 모습은 뭔지 물었죠. 노래 듣고 와서 부엉이들의 답변 만나볼게요. 성시경의 내가 뭐 그렇죠.

0: 성시경의 내가 뭐 그렇죠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식 퀴즈 유승도 시인의 별 볼 일 없는 데만 가게 된다 해서 내드렸고요. 뭔가 내 마음에 딱히 들지는 않지만 굳이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부엉이들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받아들이기로 한 내 모습이 있는지 물었고요. 답변 하나씩 보죠.
1: 네, 와인님께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망설이는 제 모습이요. 이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게 삶을 대하려는 태도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제 그 고민의 시간마저 저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0: 아, 그럼요, 그럼요.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너무 막 차질이 생길 정도가 아니면 진짜로 신중함이 맞죠?
1: 맞죠.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했는데 잘 되면 자기 신뢰가 쌓이고요.
0: 맞아.
1: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난제가 다가왔을 때 또 신중한 태도가 그렇지. 가지게 되고요. 근데 인생이 그렇진 않지. 내가 정말 신중했는데 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0: 맞죠.
1: 적어도 이것도 의미가 있어. 패배주의자가 되지 않아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할 만큼 했는데
0: 그렇지.
1: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뭐 어쩌라고. 이게 차라리 자기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늘 합니다.
0: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윤님께서는 고양이한테 장난치는 제 사진을 본 동생이 와, 너 진짜 아빠 닮았다라고 했거든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제가 봐도 사진 속 웃고 있는 학원이 아빠랑 너무 닮아서 이젠 인정합니다. 유전자는 어쩔 수가 없네요. 아, 굉장히 사이가 좋은 가족.
1: 그러게. 일단 동생이 와, 너 아빠 닮았다 라고 하는 거잖아.
0: 그리고 아빠의 기분과 상관없이 아,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해. 이것도 되게 가깝지 않으면.
1: 동생분은 아빠를 덜 닮으셨나 봐요. 뭐 엄마 닮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 뭐.
0: 그렇군요.
1: 네. 0705번님. 혼자만의 동굴이 필요한 저라는 사람요. 트리플 A형의 극내향형 인간입니다만 막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척을 해요. 문제는 그 만남이 끝나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혼자만의 충전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나서 약속 잡아놓고 그 약속이 취소되길 혹 취소되면 좋아하는 그런 가면형 외향인인 제가 모순적이라 마음에 안 들지만 스스로 인정하고 보듬어줍니다.
0: 이거는 그래도 MBTI가 주는 몇 가지 순기능 중 하나인데

0: 이게 뭐 내향형 인간의 딱 이게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좀 편해지기도 하고 타인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살걸요?
1: 저도 그런데
0: 네.
1: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3명이랑 3시간 재밌게 놀면 남들은 3시간 흘렀다고 생각하는데 전 9시간이거든요. 그
0: 맞아요.
1: 중간에 누가 1시간 지나 한명 오면 2시간 추가돼요. 인원수 곱해지는 거야. 좋은
0: 맞죠.
1: 사람들이라도.
0: 제곱이 됩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 사람이 싫고 좋고의 문제가
1: 그 문제가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네.
0: 전혀.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혼자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 달달하긴 해.
1: 그렇지. 그리고 약속 취소의 쾌감이란 게 장난이 아니죠. 너무 달콤해.
0: 무슨 막
1: 네.
0: 약간 탈옥한
1: 맞아.
0: 급의
1: 진짜.
0: 어떤 쾌감. 참 이상해.
1: 네.
0: 찌글찌글님, 잘 참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라며 저지르는 것을 자책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가질 수 없는 개미 같은 부지런함은 그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사회 속에 얽혀 살 만큼은 노력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못하는 것에 우울해하지 않고 응 하고 넘기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려고요. 할수 없는 일에 쓰는 마음이 아깝잖아요. 그쵸?
1: 저는 약간 경건해졌어요.
0: 왜요?
1: 잘 참는 사람은 아니시구나. 무섭구나.
0: 가만히 있어. 그런 식으로
1: 전
0: 받아들였어요,
1: 그렇게
0: 이게.
1: 읽었어요. 저지르는 것을 자책하지 않는다.
0: 그래도 사회 속에 얽혀 살 만큼은
1: 아, 그래도 사회
0: 노력하겠지만,
1: 속에 계시는군요. 예.
0: 격리되는
1: 네. 네.
0: 지경까지는 가지 않으시는.
1: 아깝죠. 이 마음, 할수 없는 일에 쓰는 마음 아깝다는
0: 그거
1: 건
0: 너무
1: 동감합니다. 네.
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지르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지른다라는 것은 모든 새로운 일의 첫걸음이죠.
1: 그리고 리듬이 좋아요. 우울해하지 않고 우웅한다.
0: 맞아요. 이런 이게 유쾌한 거, 유쾌하신 거 보니까
1: 네.
0: 무서운 분은 아닐 것
1: 아,
0: 같아요.
1: 그런 거 같네요.
0: 예.
1: 네. 0509번님. 약속 시간 잘못 지키는 제 모습이요. 시간 계산 제대로 해서 나가도 5분에서 10분은 늦는 편이라 상대방에게도 미안해지고 이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늦을 거니까 아예 일찍 나가기로
0: 그치, 그치.
1: 하고 저를 속이면서 30분 먼저 출발합니다.
0: 아, 너무 잘했다. 이거 나 진짜 이런 사람한테 대화본 적이 있어갖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해서 아이고 이걸 어째 했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자기를 속인다.
1: 네.
0: 저도 좀 이렇거든요. 저도 확 땡겨서 생각해버려요. 그냥 가야 되는 시간을 이렇게 해야지만 고쳐져요. 이참 시간 개념이라는 게 뭐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뇌에 이거 진짜 안 지키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안 지킬 필요가 있나 싶게 계속 안 지켜요.
1: 그 말씀이 재밌네요. 저렇게까지 안
0: 네,
1: 지킬
0: 저
1: 필요가
0: 저런 필요가
1: 있나?
0: 있나? 한 번쯤 우연찮게 지킬 법도
1: 이
0: 한데
1: 악물고 안 지키는 거 아니야?
0: 모르겠어요,
1: 무슨
0: 진짜.
1: 정상회담도 아니고.
0: 맞아요. 자, 아무튼 부엉이들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받아들이기로 한내 모습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게요. 아이브의 Either Way.

0: 아이브의 아이덜 웨이 듣고 오셨고요.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도 시인의 별 볼 일 없는 데만 가게 된다라는 시에서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내 모습. 시인님에게는 이런 게 뭘까요?
1: 최근에 제가 잠이 안 올 때 자꾸 옷을 사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옷 말고 그냥 편하게 입는 티셔츠 같은 활동복. 안 입어보고 인터넷으로 사는 거죠.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0: 저런.
1: 근데 또 사요.
0: 그건 좀 문제가 있네.
1: 나름 뭐 세일 많이 하는 거 이런 걸 사거든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제 모습인데 그래서 옷을 개어넣기가 점점 비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은 버리지 않았고요. 마음에 안 드는 옷을 버리기로 했어요.
0: 괜찮네요. 나눔해 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나눔이죠. 너 입을래? 뭐 이렇게.
0: 왜 저랑... 저한테는 안 갖고 오시죠?
1: 아, 제가 가져올 거예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좀 네. 하나씩 약간 뭔가 네. 뜯어내는 것 같아요.
1: 근데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뭐 어떻게든 입을게요.
1: 나눔의 선순함이 이루어지겠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저 제 것도 좀 나눔해 드려도 될까요?
1: 너무 좋죠.
0: 약간 근데 사이즈 이슈 있어도 입어주실 거죠?
1: 나눌 거예요.
0: 아, 계속해서
1: 박상영 작가한테 줄게요.
0: 조각 네. 박상영 작가에게요.
1: 네, 네. 한번 입혀보고 싶어.
0: 네. 좋습니다. 서로에게 뭔가 벌칙을 선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네. 아무튼 누구에게나 내가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면서부터 오는 변화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네. 아무튼 저희는요, 4부로 돌아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카더가든의 그 자리 그대로.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인데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제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게는 띠동갑 남동생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귀여워해줬어요. 음대생인데 월세와 생활비 번다고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게 안쓰러워서 4, 5년 전부터는 제 자취방에서 편히 지내라고 했습니다. 용돈은 못 주지만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지내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그런데 점점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집니다. 지인들 연락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제 연락은 읽고 답장 없는 게 당연해졌죠. 그러다 얼마 전 사소한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갈렸어요. 제가 볼 땐 동생이 자극적인 알고리즘 영상들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조언의 SNS 메시지로 두어 줄을 적어 보냈는데 이런 거 보내지 말라며 팔로잉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욱하는 마음에 차단하고 집에서 빨리 나가라고 해버렸는데 정말 말도 없이 짐 싸서 나갔네요. 제가 집에 있었는데도 인사 한마디 없이 오시며 그간 제가 사준 선물들만 보란듯이 두고 방에 불 다 켜놓고 나간 거 있죠. 멋진 연주자 되려고 사준 비싼 악기는 가져갔네요. 아무튼 늦둥이라 제가 부모님 대신 교복도 맞춰주고 선생님께 인사도 드리고 모든 연주회를 따라다니며 음료수 돌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저를 손절하다니 정말 세상이 무너진 듯 마음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요. 가족이라 남처럼 자를 수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동생과의 사이가 틀어져 버렸다는 제이님 사연이었어요.

0: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거의 뭐 자식 키우듯이 동생을
1: 그러게요
0: 키워 오신 것 같아요. 대하셨고. 아,
1: 그리고 어쩌면 그냥 동생분이 20대 중후반의 나이를 통과하고 있는데 띠동갑이면 마흔을 눈앞에 보는 그쯤 되셨겠네요.
0: 그렇게 그렇지. 보셨습니까?
1: 말씀처럼 부모가 되었어요.
0: 그러게요.
1: 마음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되었어요.
0: 딱 그 마음이네. 네.
1: 내가 교복도 너 대신 부모 대신 맞춰주고 선생님 인사도 또 아마 음악을 계속 하셨으면 연주이다 콩쿠리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0: 돈 많이 들죠.
1: 그렇죠. 또 따라다녀야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한순간에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느냐.
0: 보니까 뭐 한순간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제이님은 모르는 동생분 입장에서의 뭐 좀 중첩된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제이님은 진짜 막 이게 막 엄마 아빠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서 더 충격이 크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좀 낯설게 느껴지실 분도 계실 텐데 요즘 가족끼리 문자나 메신저가 아니라 SNS DM 같은 형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한 집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0: 그렇지. 네. 근데 이 제이님도 팔로잉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단을 해버리셨어요. 또
1: 네.
0: 그만큼 뭐 서운하셨겠지만은 일단 노래 듣고 와서 박준시인님의 처방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의 답을 찾지 못한 날.

0: 가벼운 것들. 조은. 대문을 여는 내 얼굴을 때리며 하늘에서 비처럼 매미가 떨어졌다. 생을 다해가는 매미의 몸은 상한 곳이 없다. 집 근처 숲엔 아직도 힘겹게 벗은 허물이 그대로 있는데, 매미가 가볍게 놓아주고 있는 세계에서 몸도 마음도 무거운 나는 삶을 수정하거나 버리려 할 때마다 상처를 남겼고 아프고 슬펐다. 가벼운 것들에게는 하나같이 미련 없이 등진 거대한 관념이 있다.
1: 자식처럼 키운 동생과 뭔가 다툼이 있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제이님의 사연에 박준 시인님이 내린 처방시였어요. 좋은 시인의 가벼운 것들인데요. 아, 저도 좀 새겨두고 싶은 그런 시예요. 매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0: 네, 비명 지르고 끝나셨을 텐데.
1: 왜요?
0: 매미가 얼굴에 툭 떨어지면.
1: 매미는 그렇게 안 무서워요.
0: 아, 그래요? 아.
1: 저는 다리가 있는 곤충들은요, 네, 남들에 비해서 현저히 안 무서워하고, 네, 다리가 없는 친구들에게는, 네, 병적인 좀 공포심이 있거든요.
0: 아, 네.
1: 매미 귀엽죠? 매미.
0: 아, 그렇구나.
1: 예, 네. 예. 매미 무서워하세요?
0: 아니요, 매미 안 무섭니다.
1: 좋습니다. 그리고 요 또 처방시에 해설 좀 해주세요.
0: 그 전에 매미를 굳이 잡을 필요는 없지만 발견하고 싶어요. 어디서 울지? 나무 같은 거 막 울면. 아. 잘 발견하는 비법이 있어요.
1: 뭐예요?
0: 사람들이 매미 소리가 들리는데 매미를 찾고 싶을 때 계속 나무 숲이, 나무 껍질만 보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빙 돌면서 나무와 하늘이 만나는 경계선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자처럼 음영처럼 매미가 이렇게 있거든요.
1: 숨은 그림 찾기 같네.
0: 매미 찾는 비법이다.
1: 저는 어릴 때 되게 많이 본 게, 네, 특히 매미의 배 방향을 많이 봤어요.
0: 배.
1: 아, 그 이렇게 산에 있는, 네, 그런 집은, 네, 방충망에 발라붙어 진짜 큰 소리. 나는 그게 제일 신기했어. 어릴 때 어떻게 저렇게 작은 게 저렇게 무슨 사이렌 같은 소리를 내지?
0: 그렇지. 배가 막 움직이죠. 네. 울면서.
1: 아. 그래서 좀 또 두려움도 더 없었던 것 같고, 거기 붙어서도 그렇게 들으라는 듯이 울더라고요. 나무에서만 우는 게 아니라. 네. 아무튼 어쨌든 그래요.
0: 그 매미가 이제 한철이잖아요. 네. 여름이 지속되고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매미들이 툭툭툭툭 힘없이 물음도 멈추고 기온도 멈추는데, 그것을 그냥 매미가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매미가 가볍게 놓아주고 있는 색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반면에 나는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조금만 삶의 방식을 수정하거나 기존에 있던 걸 버리려 할 때마다 상처고 아프고 슬프고. 동생분은 죄송하지만 큰 생각이 없을 거예요. 누나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겠지만 지금 사연자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다고요. 정말 가볍게 누나를 놓아버렸는데, 누나의 집도 놓고 누나가 사준 옷들도, 네, 선물들도 놓고. 근데 너무 움켜쥐고 계시면 스스로 너무 괴롭다. 오랫동안 가구가 있던 자리는 이렇게 흔적이 남잖아요. 그 흔적만 보고 있는 꼴 같아요. 그래서 또 걱정되는 게, 가족이라 남처럼 자를 수 없는데라는 이 대전제도 잘못됐어요. 네. 동생분은 잘났는데 왜? 근데 제가 아직 건 영원히 보지 마시라, 혹은
1: 그건 아니죠.
0: 차단하라가

0: 아니라 제로 베이스의 상태로 가셔라.
1: 맞아.
0: 서운한 감정도 그렇다고 골탕 먹이고 너를 내가 예전처럼 돌봐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미운 감정도 없이 네가 오면 내 품을 찾으면 난 널 안아줄 거고 네가 날 찾지 않으면 난 그냥 둘 거다 라고 하는 좀 냉정한 감정을 그런 관념을 가졌으면 좋겠다.
1: 그래요. 그래서
0: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1: 아, 제이님이 그리고 아마 그 부모 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대하다 보니까 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을 너무 아이로 보는 측면도 솔직히 좀 있지 않았나.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대학생인데
0: 네.
1: 이렇게 뭔가 그런 자극적인 너무 알고리즘 영상들만 보는 거 아닌가. 뭐 그런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해서 하는 게 그 동생 입장에선 그게 이제 좀 촉매제였고 그 전에도 나를 너무 아이처럼 대한다라는 그 동생도 제이님을 부모님처럼 보았기에 사람이 성인이 되면 이제 아 이제 다 벗어나고 독립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고 독립하고 나서 나중에는 근데 또 알아요. 본인이 자취해보고 하면은 누나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었는지 알게 돼 있고 자 내가 너무 얘를 정말 자식처럼 대했고 동생 또한 자식이 이제 부모의 울타리를 좀 벗어나고 싶듯이 지금 날 떠난 거구나. 어떻게 보면 키운다라는 개념으로 동생을 대하셨으니까 키운다의 끝은 독립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진짜 잘 해내신 거죠.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부모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정확히 부모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어디서 찾아냈냐면
1: 네.
0: 비싼 악기를 가져갔어. 딴 건 다 덮고 괘씸해.
1: 좋아야지.
0: 부모는 악기마저 두고 가면 너무 철렁할 거거든요.
1: 맞아. 얘가 이제 네. 전공인데 이게.
0: 그러니까. 그래서
1: 아, 맞네.
0: 완벽히 부모의 마음도 아니야.
1: 아니야.
0: 그래서 그건. 괴리가 생기는 거야.
1: 그러네. 왜냐면 부모는 아니니까.
0: 네. 아니니까. 부모의 마음 같지만.
1: 그래요. 사실 제이님도 이참에 좀 너무 좀 또 희생적으로 사신 것 같으니까 본인 삶의 어떤 즐거움과 본인을 그만큼 챙기는 삶을 또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리고 12살 차이라서 그런 관계가 안 됐지만 2살 차이였으면 정말 내내 싸웠을 수도 있거든요.
1: 그건 맞죠.
0: 2년 동안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1: 그치.
0: 누가 먼저 말하면 진다 이런 생각을 한 집에 살면서.
1: 맞죠.
0: 그래서
1: 맞죠.
0: 좀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에휴 그래요. 제이님의 마음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한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시 퀴즈와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거예요. 연인뿐만 아니라 여러 인간 관계 혹은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받고 있죠?
0: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박준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언니네 이발관과 아이유가 함께한 누구나 아는 비밀 듣고 저는 다시 오겠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6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9551님께서 가방 하나 들고 당일치기 여행 와서 별밤 들어요. 바다 보고 싶단 마음 하나로 인천 강화도까지 왔네요. 일할 때는 출근 가방이었는데

여행 때 들고 오니까 여행 가방이 되고 기분이 이상해요. 스트레스 훌훌 털었으니 이제 집에 가야죠. 아이, 너무 훌륭한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여행 가방이었다라는 걸 출근할 때마다 가방을 보면서 되새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으로 이진아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저는 제 눈에 완벽해 보일 때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끔은 체력이 바닥나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면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장 몸이 힘들어도 만족할 때까지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는 치열했던 오늘은 반드시 내일의 성취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한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그때 그거 할 걸 후회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 필라테스 처음 등록했을 때 열심히 할 걸. 살 타기 전에 선크림 잘 바를 걸.
0: 이렇게 가끔씩 내가 하지 못한 일 때문에 아쉬움이 밀려들 때가 있는데요.
1: 특히 할 걸, 살 걸, 갈 걸 이렇게 후회하는 일은요, 결과가 안 좋았던 실패한 일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부딪혀서 넘어진 건 상처로 남아도 결국 내 경험이 되지만 해보지도 않은 일은 미련으로 남아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죠.
1: 그러니까 어떤 후회가 든다면 과거를 자책하기보다는 내일의 나에게 용기를 심어주세요. 이번엔 망설이지 말고 꼭 그 선택을 해보라고.
0: 네, 후회를 나침반 삼아 내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비티 원진.
1: 저는 형준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26일 금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아이브의 I am이었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함디 그래비티 원진
0: 송디 형준입니다.
1: 네,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이 또 함송디의 친친방 두 번째 방학날인데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진행했지만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송디는 어때요? 약간 친친방 진행하면서 이거 해볼걸, 아 이거 말할걸 이런 생각 드는 거 있나요?
0: 저는 네, 아 사실 좀 다 해봤어요.
1: 다 해봤어요?
0: 네. 아, 오늘 여기 오늘 랜덤 비빔밥도 저희가 네, 했잖아요.
1: 했죠.
0: 사실 이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1: 너무 좋아요.
0: 랜덤으로
1: 너무 좋아요.
0: 가져와서 추억 쌓기.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라디오에서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네, 피님께서 하자고 해가지고 네, 너무 좋았어요.
1: 아, 네네네.
0: 우리 함디는 뭐 아쉽거나 아니면 네, 이거 해볼 걸 말할 걸 있었어요?
1: 아, 해볼 걸 말할 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도 좀 아쉬움 없이 그래도 다 했던 것 같은데.
0: 네.
1: 약간 이렇게 저는 좀 한번 그때 저희가 1월 달에 했을 때
0: 네,
1: 저희는 이제 한번 이 자리를 지켜줬었으니까 전 다시 네, 못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돌아올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한번 매니저님께 더 어필을 해볼 걸 이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0: 네, 또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만났을 때 하면 되니까 그때를 위해 남겨두고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들 끝까지 정성껏 소개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쉬움 없게 저희에게 마지막까지 인사 많이 남겨주세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미리 도착한 친친방 친구들 문자도 소개해볼게요. 1467님께서 다음 주부터 내 과음 억제기 함송디도 없고 금요일 친친방도 없다니 놀러 다니느라 금요일 본방은 잘 못 챙겨 들었었는데 과음 억제기 있을 때 좀 적당히 놀걸. 7월부터 누가 말려주나 라고. 저 누가 말아주나 라고 읽을 뻔했어요.
1: 누가 말려주나.
0: 네.
1: 아, 이런.
0: 아, 또 과음 억제기 저희가
1: 그쵸,
0: 그 역할을 했었네요.
1: 그러니까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늦은 시간 여러분들과 네, 함께하다 보니까 그쵸, 저희 챙겨보느라
0: 네,
1: 많이 못 놀았던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번에는 좀 억제기가 없는 김에
0: 네,
1: 한번 시원하게 놀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0: 또 7월에 아마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1: 맞아요.
0: 비가 오면 막걸리 아닌가요?
1: 그니까요.
0: 막걸리로 네, 가나요? 안주는 그럼 비 오니까 파전? 해물 파전?
1: 한번 억제기 없이 놀아보는 그 경험도 해보시면서
0: 네, 네,
1: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0822님께서는요, 와 어떻게 제가 하는 후회는 다 이런 걸까요? 청경채 더 추가할 걸, 치즈볼 먹지 말 걸, 한 집 배달 시킬 걸.
0: 아하.
1: 아, 이런 다 약간 먹는 거 관련된
0: 네,
1: 그런 거였습니다.
0: 저는 먹는 거로 후회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네.
1: 오, 저는

0: 이제 좀 데뷔한 초중반까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점으로 따졌을 때 데뷔 초중반까지는 약간 그 스케줄 전날 제가 배고프면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아 그래도 뭐라도 살짝이라도 좀 먹고 자자를 시전을 했었던 게 다음날 너무 큰 붓기로 돌아왔었어가지고
1: 아이고.
0: 예,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이제 뭐 다음날 좀 이르면은 그냥 눈 감고 있어보자 어떻게든 약간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함성디의 막방은 방송이 끝난 후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되니까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끝까지 한번더 복습해주세요.
1: 그럼 이제 저희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올게요.
2: 티켓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하루 언박싱. 첫 번째 언박싱입니다. 9973님께서 오늘 문득 손목, 손등을 보니 빨갛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작게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는데 이게 뭐지 싶어 잘 살펴보니 제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아침에 치과 가서 아픔을 화끈하게 아픔으로 이기겠다고 꼬집은 훈장이었어요. 화끈하게 소독약 발라야겠어요 라고.
0: 아니 아. 얼마나 세게 꼬집으셨길래 그쵸?
1: 네 근데 아픔을 아픔으로 잊는다. 네. 저 너무 공감합니다.
0: 맞아요. 네. 이게 고통은 이제 나누면은 이제 분산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근데 솔직히 이런 경험이 있어요.
1: 뭐죠?
0: 저도 이제 약간 그 한 번 언제였지? 저도 치과 치료 받았을 때 네. 이게 너무 아프니까 네. 계속 이렇게 여기를 꼬집었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뭔 자국이지 하면서 빨갛게 막 이렇게 다 올라와 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맞다 그거 꼬집은 것 때문에 생겼구나 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1288님께서는요 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말랑이를 사러 갔어요. 지난주 가든에서 라디오 진행했을 때 함성딩을 가지고 놀던 말랑이가 재밌어 보여서 사러 갔는데 무려 3개 27,000원이더라고요. 이건 왜 이리 비싼 건지. 3개 중 2개는 원하는 느낌의 말랑이였지만 나머지 1개는 겉에 피도 두껍고 속에 있는 건 점토보다 파츠 비중이 커서 그런지 딱딱하기만 해서 책상 구석에 박아두고 느낌 좋은 거 2개만 만지고 있어요. 처음인데 3개 중 2개가 마음에 들면 성공이겠죠? 라고. 와 이게 그렇게 비쌌어요? 작가님이 주신 것도 그렇게 비쌌던 거예요?
1: 야
0: 아니 이게
1: 왜요?
0: 드는 생각은 정말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비싸지? 싶은 정말 요새 물가는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도 이 네. 말랑이를 네. 친친방에서 네. 접한 이후로 네. 뭔가 사러 가보고 싶어요.
0: 진짜요?
1: 네 뭔가 너무 매력있지 않아요? 네,
0: 아니 근데 말랑이가 확실히 인기인가 봐요. 네. 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친누나랑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데 네. 막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막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감을 좀 해주고 있었죠. 아 그러냐 화이팅 해라 라고 하는데 아 짜증나 말랑이나 만지러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0: 말랑이? 뭐 이런 말랑이 이러면서 아 진짜 말랑이가 그렇게 네. 그거구나 싶었습니다.
1: 맞아요. 또 7484님께서는요 네. 크래비티에 빠진 딸 걱정에 속상해하다가 저도 크래비티를 사랑하게 됐어요. 오, 크래비티를 안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딸의 많은 것들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크래비티 멤버들을 보며 열심히 사는 우리 아이 생각도 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힘들 때 크래비티가 큰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 크래비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듣고 있을 딸에게 엄마 딸이라서 고맙다고 또 크래비티 알려준 것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여름이라 청량한 플라이에 빠졌어요. 크래비티에 플라이 신청합니다. 라고.
0: 와 이거 너무 박수 드리고 싶은 문자인데요. 진짜? 아니 이게 부모님이 네. 나의 취향, 아 취미를 네. 함께 해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1: 맞아요.
0: 네, 저도 아 이건 아빠가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저는 이제 아빠랑 이제 야구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께서 또 아직까지도 이렇게 모르겠네. 아무튼 계속 네. 이렇게 건강하게 저랑 야구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늘 네. 약간 감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사회인 야구 나가면은 네. 아버지랑 같이 하시는 뭐 팀원분들이 항상 계세요. 그러면은 야 아들이 같이 야구도 하러 다녀줘? 야 진짜 복받았다 너 막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그런 소리를 듣긴 하시거든요.
1: 맞아요. 네,
0: 서로 좀 고마워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또 엄마 딸이라서 고맙대요.
0: 그러니까
1: 아, 나 이거 너무 나
0: 이런 멘트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또 네. 여름이라서 청량한 플라이에 빠졌다고 하는데
0: 네 그럼 한번 바로 들어오러 가보시죠.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봐 고요. 노래 언박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7484님의 신청곡 크래비티의 플라이.

0: 친한 친구 방송만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7484님의 신청곡이었죠. 크래비티의 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릴게요.
0: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8236님께서는요, 순창에 놀러 갔다 왔는데요, 산책하다가 산책로에서 도토리 먹는 다람쥐를 만났어요. 도망가지도 않고 집중해서 먹는데 귀여운 햄스터 닮은 함디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까지 또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저 다람쥐가 너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약간 감히 비빌 수 없는 귀여움인데요.
1: 함디 진짜 감사해야겠다.
0: 그러니까요, 문자 주신 분 너무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1: 네, 또 8696님께서 제가 노래방에 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친한 언니랑 노래방 가서 벤의 열애중 부르고 100점 나왔어요. 와우. 노래를 더 잘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디 송디 알려주세요 라고.
0: 아니, 열애중을 부르고 100점을 나왔는데 더 잘 부르고 싶으시다고요? 아니, 이거 상당한 난이도의 노래 아닌가요?
1: 맞아요. 엄청 네. 어렵잖아요.
0: 그니까요. 이거 굉장한 고음이 또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뭐, 어떻게 잘 부르면 되죠?
0: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1: 아니, 알려달래요. 저희 본업이 그래도 가수인데, 알려줘야죠.
0: 자, 더 잘 부를 수 있는 방법. 네. 좀 평소에 말하시는 발성을 좀 만약에 잘못되어졌다면, 그거 먼저 고치는 게 좀 나으십니다. 네. 네. 저도 옛날에는 좀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습관 들이고 나서부터는 목도 좀 괜찮아지고 노래할 때 발성도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코 위쪽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1: 어떻게 해요? 사실 뭐 모르니까.
0: 어떻게 하냐면 공기 너무 이론적으로 가는데 진짜 이거는요. 그 요새 유행하는 그 이수지 선배님 나니까 뭐야? 그 발성 있잖아요. 네. 그 성대모사를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그 뭐야? 해서 그 뭐야 이 발성으로 말씀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노래를 좀 잘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화정님께서는요, 내일 여행 가는데 옷 좀 골라주세요. 1번 상의는 하늘 플러스 남색 스트라이프 니트와 흰색 반바지, 2번 남색 반팔 미니 원피스, 어떤 걸 입을까요?
1: 아, 근데 여행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그쵸? 다른데
0: 남색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1: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근데 여행 갈 때는 네. 저는 미니 원피스.
0: 근데 미니 원피스?
1: 바다! 바다라면 미니 원피스. 네. 근데 바다가 아니라 그냥 좀 다른 곳이다 하면 스프라이트 니트 추천하겠습니다.
0: 저는 좀 여행 간다면 네? 좀 편한 게 장땡이라는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네? 1번 쪽이 저는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1: 원피스 얼마나 편한데요?
0: 원피스 편해요? 네. 원피스를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저는 모르지만 저희 누나가 원피스가 진짜 편하대요.
0: 아, 진짜요? 원피스 네. 편해요? 그러면 난 모르겠는데 난 그럼 2번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끼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아쉽지만 오늘 함송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동표씨와 후회 없이 재밌게 놀아볼 테니까요,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여자친구의 밤, 우주소녀의 꿈꾸는 마음으로.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네 그 얘기 들었어?
2: 와 대박이다 진짜로?
3: 와 매주 와, 놀라워
2: 진짜 아이, 쇼크
3: 진짜 난 매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모여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아는 거야 너랑 나랑 동표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0: 우리끼리
3: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
4: 우리끼리라서 웃을 수 있는 얘기
3: 네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4: 우리의 비밀 친구도 모셔봐야죠 산 넘고 물 건너 친친방 친구들 만나러 온 우리의 짱친 동표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어서 여러분들의 짱친 동표입니다
4: 네. 네 우리 동표씨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5: 네 아주 열심히 또 건강히 지냈어요
3: 열심히 건강히 건강히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 제가 이번에 또 일본 긴자마일이라고 네. 마라톤에 참여를 했어요
3: 어, 진짜?
5: 그래서 마라톤 다녀오고
3: 일본까지?
5: 네 우와. 일본에서 러닝을 하고 대회를 네. 나갔다 오면서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3: 이야 대단하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시간이 또 있죠
5: 네네.
3: 비밀 얘기 타임 한번 또 가져보고 시작할 건데요 오늘이 저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5: 어, 네.
3: 아쉬운 만큼 엄청난 비밀 우리 동표씨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5: 네 좋습니다 저의 비밀은요
3: 비밌은요?
5: 제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3: 일본에서 있었던 일.
5: 네.
3: 어떤 걸?
5: 근데 이거는 네. 팬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긴 해요.
3: 팬분들은 아시지만 네. 네.
5: 제가 일본에 가서
3: 네. 일본에 가서
5: 규카츠를 먹고 왔습니다. 아.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4: 엄청나네요.
3: 규카츠라니. 이거 돈카츠도 아니고 규카츠라니.
5: 규카츠. 그 내 앞에 여기 싹 쬐끄만한 그 네. 돌판에다가 칙칙 구워가지고 직접 먹었어요.
3: 직접 구워 먹는 그거잖아요.
5: 그럼요.
3: 이야. 돼지도 아니고 소를 잡아오셨습니다.
5: 맞습니다. 아. 소인가?
3: 엄청난 비밀입니다.
5: 네, 맛있었습니다.
3: 네. 네. 한번 우리 송디는?
4: 아, 저는 네. 네. 오늘
5: 있었던 일이야. 대박. 뜨끈뜨끈해.
4: 오늘 이 방송국 라디오에
3: 라디오에
4: 고데기를 가져왔어요.
5: 고데기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왜 방송국 네. 라디오에 고데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뭘까요?
4: 아 이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5: 아 단장하려고
4: 네, 계속 단장 하려고
3: 네.
4: 어때 오늘 좀 이쁜가요?
5: 예뻐요 강아지 같아요.
3: 감사해요. 강아지 같네요.
4: 네. 멍멍 함진은요?
5: 다음
3: 자 제 비밀은요. 오늘 여러분 송디가 살짝 타 보이지 않으십니까?
5: 타 보인다고요?
3: 바로 제 팩트를 쓰셨습니다.

0: 있습니다.
1: 아, 쿠션을 함께 네. 쓰셨군요.
2: 제 톤이 어두울 텐데. 네.
1: 괜찮아요? 네, 두 분 다 네. 너무 예쁘고.
2: 근데 이거는 뽀얗고. 이 친친방 카메라가 좀 사기기는 해요.
1: 맞아요. 친친방 카메라 너무 예쁘고.
2: 너무 예쁘기는 해요.
1: 너무 하얗게 나오고. 네, 너무 맞아요. 뭔가 그. 뭔가 핑크 톤이야.
2: 맞아요.
1: 그래서 되게 사람이 수줍어 보인다. 네,
2: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3: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게요.
2: 네,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서 우리끼리 모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 씨가 발표해 주실까요?
1: 네,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상상.
2: 오, 간단 명료.
3: 사실 이 상상은 네. 저희 세 명은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1: 너무 많이 하죠.
3: 어디까지 해봤어요?
2: 상상에 상상에 상상을 또. 더해서.
3: 아이고 깜짝이야. 네.
2: 깜짝 놀라셨죠. 네. 네.
1: 좋습니다. 어떤 허무맹랑한 상상이든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든 오늘만큼은 다 해주셔도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해본 이상한 상상들 친친방에 펼쳐주세요.
3: 네, 사연 보낼 곳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네, 그럼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3: 이 노래 듣고 시작해야겠죠? 라붐의 상상 더하기.

0: 친한 친구 방송반 라붐의 상상 더하기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 상상이었죠.
0: 네, 친친방 친구들 사연 만나보기 전에 저희 모두 MBTI가 N이 들어가잖아요.
2: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0: 평소에 상상 좀 많이 하시죠?
2: 상상 너무 많이 하죠.
1: 그쵸? 너무 많이 하죠.
0: 많이 네. 하죠. 나는 이런 것까지 해봤다.
2: 오. 아, 이런 것까지 해봤다?
0: 저는 있어요.
3: 네. 어떤 거예요?
0: 저는 이 지금 라디오 방송 중에 네. 아 이거 했는데 갑자기 위급 상황이 난 거예요.
1: 위급 상황. 네.
0: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서 이제 라디오를 듣고 계신 전 국민한테 네. 여러분들 그쵸. 지금 뭐 긴급 상황입니다. 뭐 네. 어디로 대피해 주세요. 제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2: 그렇죠.
0: 하면서 그런 상상도 해봤고요. 아니면
2: 저 이런 비슷한 상상 해봤어요.
1: 어떤 거예요?
2: 저 영화 보러 갈 때 그런 생각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좀 일찍 가서 앉아 있으면 시작 전에 대피소나 네. 이렇게 출구를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1: 알려주죠.
2: 혹시나 어떤 뭐 화재 상황이나 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피소나 네. 출구를 다 해주고 동선까지 다 네. 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아 혹시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뛰쳐나가서 네. 여러분들 뭐 H열까지는 앞쪽 양쪽으로 나가시고 뭐 그 뒤로부터는 뒤쪽 양쪽 문으로 나가시게요. 이렇게 내가 좀 진두지휘를 해서 좀 이 네. 상황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내가 잘 대피시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1: 아 그런 거 많이 하죠. 저는 실제로 이 상상력 덕분에 네. 정말 위급한 상황을 탈출했던 적이 있어요.
0: 뭐죠?
1: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꿈을 꿨었어요. 네. 한번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제가 점프한 다음에 점프. 웨이브를 하면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꿈을 꿨었던 거예요.
2: 점프 웨이브.
1: 점프 웨이브. 상태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웨이브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늘을 야, 날아갔던
2: 이렇게
1: 날아갔던 그런 꿈을 꿔봤었어요. 근데 네. 이제 어느 날에 이제 제가 괴한에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괴한에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진짜로 딱 도망가 엄청 진짜 힘들게 도망치고 있었는데 막다른 길에 딱 들어선 거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아, 어떻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나 저번에 꿈 한번 꿨었는데 여기서 점프한 다음에 웨이브를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었는데 해가지고 점프한 다음에 웨이브를 했더니 하늘이 날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꿈을 두 번 연속 약간 같은 내용의 그 꿈을 진짜 완전히 다른 날 꿔본 적이 있어요. 와.
2: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꿈에서 꿈을 꾸고 또 꿈을 꾼 거네요?
1: 네. 근데 그 꿈이 정말 완전 이제 이런 꿈을 꿨었던 게 정말 한 2년 전, 뭐 1년 전 막 그런 네. 시간에 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 또 똑같은
1: 네, 그 다른 꿈 안에서
2: 그럼 언젠간 진짜 하늘을 날 수 있으시겠어요? 원진 씨는
0: 네.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게 네. 원진 형이 제가 이렇게 해서 탈출했어요 하면서 진짜. 이 에피소드를 얼마나 아껴두고 있었을 거예요.
1: 진짜.
0: 이 상상을 위해서 네,
1: 제가 그렇게 해서 그때 괴한들한테 딱 이렇게 도망치면서 에 잘 있어라 이러면서
2: 아 근데 신기하긴 하다. 네. 몇 년 전에 꿨던 맞아요. 꿈을 기억해서 그 꿈에서 맞죠. 그거를 기억하고 실행을 한 거잖아.
1: 맞죠. 네. 그 상상력 덕분에 하네. 긴급 상황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고
2: 네. 네. 신기방기 뿡뿡방기 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이제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문자 만나볼게요.
2: 네, 상상의 상상을 더하면 상상상상님. 야. 길 가다 어떤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재벌 회장님이어서 마침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되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해요.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1: 이런 상상 많죠.
2: 네, 전 많이 해요. 저도 네. 복권인가요? 네, 복권 당첨되는 꿈, 네. 청약에 당첨되는 꿈. 아, 네.
1: 청약 같은.
0: 아, 사실 청약 같은 거나 복권은 네. 너무 네. 흔하게 할 수 있는 상상이라고.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2: 매일매일.
0: 매일매일 하죠, 그거는 진짜.
2: 꿈. 나의 꿈. 바램.
0: 네.
1: 네, 함스타님께서는요, 다들 한 번쯤은 내 머리 지금 그대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하고 상상하지 않나요? 이 세계 소설 주인공처럼 뭐든 척척 해낸다던가 부모님에게 애기 동자가 된 척 그 주식을 사라고 예언한다던가 아니면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함송뼈는 지금 머리 그대로 과거로 가면 하고 싶은 거 있나요? 라고

0: 오, 해주셨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상상 진짜 많이
0: 진짜
1: 하죠.
0: 많이 하죠.
1: 막 그런 생각, 그런 밸런스도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거냐, 미래로 돌아갔다 올 거냐. 뭐 이런 생각도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고.
2: 저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가가지고 네. X반 안 받기
1: 다시 열심히 한번 다시
2: 지금 열심히. 이 머리 그대로 가가지고 X반 안 받고 네. A반으로 당당하게 올라가요. 저 근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1: 진짜 진짜요? 네. 저는 네? 저는 사실 과거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뭔가 그거를 바꿈으로써
0: 그쵸,
1: 현재의 뭔가의 지장이 생길 수도
0: 그쵸,
1: 있잖아요.
0: 영향이 무조건 가죠.
1: 그래서 저는 그냥 바꾸고 싶다기보다는 네. 지금 머리 그대로 네. 과거로 돌아가서 네. 그 과거의 그 뭔가 풍경들이나 시간들을 좀 즐길 것 같아요.
0: 아, 더 기억을 하고 오겠다.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약간 기억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어렸을 네. 때 막 뭘 하면서 지냈는지 약간 기억이 잘 안 나요.
2: 안 나요, 맞아요. 네,
0: 그래가지고 그런 좀 추억 같은 네. 거나 뭐 약간 이제 젊은 이제 저희 부모님들의 모습이라든지
1: 진짜.
0: 그런 걸 좀 많이 많이 기억하고 네. 돌아오고 싶은 느낌이에요.
1: 근데 저도 상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전 네. 이런 상상을 하다가 결국에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결론을 지었어요.
0: 어떤 거예요?
1: 저는 미래도 가고 싶지도 않고 네. 과거로 가고 싶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지금에서 한 2주에서 한 달 동안 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6월 20 네. 며칠이에요. 네. 7월 20 며칠까지 네. 그 한 달 동안 제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다 살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막 돈도 펑펑 다 쓰고
0: 맞아, 맞아.
1: 해외도 다 다녀요. 근데 그 한 달이 딱 지나는 순간 다시 6월 오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저는 그냥 경험만 하고 그 경험에 대한 네, 그 경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0: 약간 나는 비슷한 상상으로 그런 네. 상상은 해봐요. 우리는 이미 다 산 사람의 그걸 살고 있는 거다.
1: 이미
0: 미래의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 그래서 뭐 미래의 나는 이미
1: 뭐가 되어 있고
0: 관으로 들어간 것까지 이미 다 어떤 그게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냥 그 루트 걔가 밟았던 그 루트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1: 아, 그러니까 운명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길을 그냥 걷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0: 과거에 나도 지금 내가 했던 행동들 그대로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고 나를 약간 그런 거 상상해봤었어.
2: 좋네요. 상상에 상상을 더하니까 끝이 없네요 진짜.
0: 그러니까
1: 형규 씨 지치신 거 아니죠?
2: 아, 죄송해요. 벌써 죄송해요. 당근 없나요 오늘?
1: 오늘 지치신 거 아니죠? 비빔밥을 더 드셔야 될 것 같아.
0: 책상 아래서 허벅지 툭툭 치더라고요.
2: 네, 그만하라고 이제. 또 민주님께서는 어릴 때는 손톱을 자르고 나면 별별 상상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 버린 손톱을 쥐가 먹으면 저처럼 되는 거 아닐까?
1: 맞아, 맞아.
2: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당황한데 황당한데 어릴 때는 괜히 진지하게 걱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세 분은 만약 본인과 똑같은 복제인간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신가요?
1: 복제인간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0: 근데 그거는 확인해야 돼요. 복제인간이 지금 나랑 똑같은 자아와
2: 성격
0: 성격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를 좀 체크를 먼저 제대로 엄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저는 나의 제 편인지부터 제 편이 아니면 저는 그 복제인간은
0: 그러니까.
1: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먼저 생각을 다 체크를 하고 좀
1: 막 그러니까 네. 갑자기 나타나서 네. 갑자기 막 SNS 생방송 라이브 켜가지고 저 동표입니다 하면 모든 사람이 동표라고 믿을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1: 이제
0: 갑자기 막 친치방 와가지고 그래. 진행해야 되는데 야 너 갔다 왔는데 와가지고 이미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1: 이미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동표야 이랬는데 내가 동표야 이렇게 하면은
0: 그러면은 내 이미지가 다 망가지는 거니까.
1: 그럼요, 그럼요.
0: 그렇죠.
2: 네, 상상을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0: 네, 제이 하울의 Perhaps Lov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0: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네, 친한 친구 방송판 제이 하울의 Perhaps Love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는데요. 못 들은 얘기가 있죠.
2: 네.
1: 형준 씨는 복제인간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궁금했어요.
3: 저요? 네. 저는 뭐 성격 이런 것보다 먼저 생각한 거는 네. 저는 숙소에 있고 네. 보내고
4: 스케줄 보내고
3: 네 그런 거 생각했어요.
1: 아니면은 그런 것도 어때요? 통영에 보내놓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도 좀 심심하게 않게.
3: 아 그거는 쉬워요.
1: 왜?
3: 부모님은 저랑 보내야죠.
4: 오 진짜에 나와.
3: 네.
1: 좋은데요?
3: 네 근데 네. 동표는 내 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렇게 판별할 거예요?
4: 그러니까 같이 일단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약간 나랑 진짜 어느 정도 형 말처럼 뭔가 자아가 맞는지
1: 맞지.
4: 혹은 진짜 우리가 단합을 해서 뭐 내가 스케줄 보내고 나는 레슨 가고 뭐 얘를 레슨 보내고 내가 스케줄 가고 맞지, 이런 게 좀 원활이 될지
1: 그런 걸 좀 체크해야지.
4: 그러면은 저희 집 방한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친친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 만나봤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럼 저희는 스텔라장의 환승입니다 듣고 와서 3부에서도 우리끼리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이따 봐요.
5: 환승입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지나치고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는 크래비티 형준 송디고요.
0: 저는 원진 함디입니다.
2: 저는 우리끼리 코너에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0: 네,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2: 상상.
1: 상상.
0: 네.
1: 네, 여러분이 펼친 상상의 날에 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문자도 도착했습니다.
0: 네, 채원 잇 님께서요. 동생이 100억 부자가 돼서 행복한 백수 돼지인 나를 먹여 살리는 상상을 해요. 혹시 제 동생 하실 분이라고. 저는 그런 상상합니다.
2: 어떤 상상이요?
0: 재벌 2세가 되는 상상.
2: 아. 네,
0: 나는 노력 없고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노력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제 재벌 2세의 꿈을 한번 네, 실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3세 네. 말고 2세인 이유는요?
0: 3세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1: 할머니,
0: 할머니 할아버지,
2: 할아버지. 네. 아, 네.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인 거죠. 네.
0: 보고 계신가요 할아버지? 듣고 계신가요? 네.
1: 만약에 동표 씨가 형제가 있었으면 네. 용돈 많이 줬을 것 같아요?
2: 저는 벌이가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줬을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지금도 네. 사실 이제 사촌들이 너무 친남매처럼 지내서 형 누나 여동생 남동생이 다 있어요.
1: 네.
2: 그래서 뭐 가끔씩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0: 동표 외동이에요?
2: 원래는 외동이에요.
0: 진짜?
2: 원래 그 피부지로 하면 피부지라고 하지 않아?
0: 아, 나 너무 죄송한다 너라 깜짝 놀랐네. 아, 네 좋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친친방의 SNS로 미리 도착한 사연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자창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재밌는 상상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시간에서 꼭 소개해드릴게요.
2: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사연 달려볼까요? 선우정아의 상상.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선우정아의 상상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네, 계속해서 미리 도착한 오늘의 문자 주제 상상 이야기들 만나볼게요. 네,
3: 동표가 보고 싶은 감자님께서 가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 누군가의 꿈속이거나 거대한 영화 세트장 같은 곳이라는 상상을 해요. 그래서 가끔은 혹시 지금도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 분도 이렇게 한 번쯤 현실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이상한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있고 말고요.
2: 맞죠.
3: 너무 난 누군가의 내 속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2: 너무 저는 많죠. 이제 오늘 얘기하면 아마 친친방에서 한 세 번째쯤으로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우리가 네. 어떤 게임 속 세상에 있고 누군가 만든 캐릭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3: 캐릭터까지. 네.
2: 그래서 걔네들이 조종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거냥 우리는 뭐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는 플레이들도 네네. 걔네들은 걔네들 세상일 거 아니에요, 그게.
3: 그렇죠.
2: 그런 나는 게임 속 캐릭터다라는 그런 자 본인의 그거를 판별 못할 거 아니에요.
3: 그죠, 그죠, 그죠.
2: 그래서 그런 상상을 좀 해본 적 많아요.
3: 형준 씨 있으세요?
4: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네. 해보지 않았고
2: 애써 좀 많은 것 같아요.
4: 아, 저는 사실 이 트루먼 쇼를 안 봐서 그래요.
2: 트루먼 쇼 보자.
3: 저도 안 봤는데요.
2: 안 봤어요?
4: 안 봤어요.
3: 근데 안 봤는데도 난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
4: 근데 저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저는 영화 아바타 네. 제가 아바타였다면 그 물 물족이었을까 그 숲족이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죠.
3: 아~
4: 저는 물족이었을 것 같아요.
3: 왜요?
4: 통영이니까.
3: 아, 오, 이유. 그렇네요.
4: So easy하게.
3: 네. So easy하게.
4: 네. 동표 씨는 이런 상상하세요. 저는 사실 원진 형한테 이 얘기 한 네.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듣고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3: 저도 이런 상상 되게 많이 하고 네. 저는 이거를 넘어서 그런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상상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뭐죠? 저는 누군가는 네. 진짜 우리 막 이 지구에 네. 진짜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난 약간 가끔씩 누구랑 네. 대화할 때 네. 되게 뭔가 지루하거나 그러잖아.

0: 나요? 네. 그러면 혹시 내가 지금 지루하다고 생각한 걸저 사람이 느꼈을까? 뭔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런 삘이 왔을까? 뭔가 그래서 뭔가 다시 좀 집중하게 되고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 맞아요.
0: 누군가는 나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1: 저도 이런 상상 많이 했어요. 누군가는 초능력자는 세상에 무조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은 능력을 숨기고 있는 것 뿐이다.
0: 그치. 숨겨야지.
1: 뭐 약간 그런 순간 이동. 진짜 누군가는 뚱어는 계속 지금 쓰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염력관이나 아니면 뭐 치유나 그런 것들.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0: 네. 좋습니다.
1: 자, 뿅미님께서는요, 저는 나한테도 도라에몽 같은 친구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요.
0: 진짜.
1: 특히 도라에몽의 보물 같은 4차원 주머니가 있었으면 먹고 싶은 음식이나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 또는 일상에서 필요한 게 생길 때마다 주머니에서 바로 쏙 꺼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든 문도 진짜 갖고 싶어요. 문만 열면 제가 갖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으니 비행기 값이나 택시비 걱정도 없고 길 헤맬 걱정도 없고 절대 늦을 걱정도 없어서 아주 삶이 편해질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세 분은 도라에몽 비밀 도구 중에 갖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0: 저 이거 완벽하게 있어요.
1: 어떤 거예요?
0: 저는 대나무 헬리콥터.
2: 저도요.
0: 저 진짜 하늘을 날고 싶어요.
1: 진짜.
2: 왜요? 하늘 점프해서 웨이브 하면 날 수 있는데.
0: 그런데 하늘 점프해서 웨이브 하면 날 수 있는 거구나.
1: 진짜 연습하세요 여러분. 진짜 날 수 있다니까요. 진짜.
0: 여러분들 하늘 날고 싶으면 아이솔레이션부터
1: 맞아요. 네, 기본기부터 연습하시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3: 함진은 비밀 도구 중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1: 저는 비밀 도구 중에 그냥 진짜 단순하게 암기빵 정도? 암기빵 해가지고 약간 이 암기빵이 이렇게 한번서 먹으면은 그거 내 머리로 다
0: 기억할 수 있는 거.
1: 그래서 약간 단어들, 언어들 같은 거.
0: 너무 좋다.
1: 해가지고 언어 마스터가 좀 되고 싶어요.
0: 나도 그거 할래.
3: 근데 그거 뭐 위에든 아래로 아래든 뱉으면 사라져요.
1: 진짜요?
3: 네.
0: 근데 그 유효기간이 있겠죠. 한 몇 시간 정도.
1: 진짜?
0: 근데 사실 그 뭐 계속 먹으면 되니까.
1: 맞아.
0: 뭐 배출 나올 때쯤 또 먹고 나올 때쯤 또 먹고 하면은 그게 나가도 남아 있으니까.
1: 와, 근데 빵에 칼로리가 좀 있어가지고.
3: 맞아요. 그거 빵도 그대로예요.
1: 그니까 식빵에 칼로리가 좀 높거든요.
0: 암기빵 난 너무 갖고 싶은데.
1: 암기빵 좋긴 한데 그런 걱정 못했네.
0: 그럼 암기빵이랑 그 체중 조절 그 캔디까지 해가지고 같이 받는 걸로 할게요.
1: 네, 좋습니다. 네.
3: 또 송야
1: 뭐야 저거? 송야
3: 송야옹 음메다. 송야옹 음메님께서 저는 크래비티 멤버들을 길 가다 만나는 상상을 해요. 러피티가 된 후로 정말 자주 하는 상상이랍니다. 함성표는 연예인이잖아요. 혹시 길 가다가 팬분들 만나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라고 하는데
1: 네.
3: 저는 해봐요.
1: 해봐요.
3: 근데 제가 좀 거짓고릴 때
0: 이때 만나면 어떡하지?
3: 이때 만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얼굴을 가릴까? 마스크를 쓸까? 마스크를 내려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상을 좀 해요.
0: 저도 그런 상상은 좀 하는 것 같아요.
1: 저 역시도 근데 저도 이제 뭐 좋아하는 야구 선수나 이런 뭐 저의 이제 우상, 저의 최애들을 만나는 상상을 저도 가끔씩 해봅니다.
3: 그런 거 해보셨어요?
1: 행복해로.
3: 최 선수가 홈런을 땅 쳤는데 그걸 내가
0: 받는 거.
1: 진짜 나는 받는 것까지 안 바래. 그냥 최 선수가 홈런 치는 그날 경기를 직관만이라도 해보고 싶은 느낌이에요. 약간 항상 제가 없을 때 치셔가지고.
3: 항상 이런 상상은 또 즐겁죠. 계속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크래비티의 클라우드 나인.

0: 크래비티의 클라우드9 듣고 왔습니다. 진치빵 친구들의 사연 조금 더 만나볼 텐데요.
1: 비모님께서 제가 자주 하는 상상은 상상을 다 안 한다는 S들도 한 번쯤은 해봤을 바로 그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들고 테이블로 가다가 넘어져서 와르르 쏟아버리는 상상입니다. 사실 살면서 단 한 번도 엎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건 음식을 쏟으면 안 된다는 경험과 경계심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본능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인 걸까요? 이 상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함성표는 음식 들고 가다가 쏟아버려 울고 싶었던 경험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좀 중요한 거 들고 있으면 아 가다가
0: 맞지
1: 쏟거나 맞지. 넘어져서 부서지면 어떡하지?
2: 맞아
1: 이런 상상은 진짜 꼭 해요.
3: 맞아. 그리고 카페 같은 데 가면 되게 단체로 갔을 때 막 네. 선배님들이나 엄청 많이 단체로 가면 엄청 메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좀 되게 무겁잖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이거 해서 뭐 하나라도 쏟을까봐 그럴 때 그런 걱정과 긴장감을 늘 가지는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아니 혹시 다들 이분들 중에 그 음식을 쏟아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3: 뭐 있지 않을까요? 어릴 때라도 많았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0: 약간 진짜 이렇게 트레이로 들고 가다가 쏟은 경험은 없는데
3: 저도
0: 그냥 뭐 진짜 단순한 게 라면 물 버리다가 그냥 라면 다 버린다고
3: 너무
0: 그런 건 있었죠.
3: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옆에 이거 있는지 모르고 쳐가지고 음료수 썼거나
0: 그렇죠. 그런 거는
3: 그런 것도 있고
0: 하필 그 라면이 이제 이 뭐 중학교 때 이제 없는 돈 있는 돈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3: 맞아
0: 막 그런 거 사잖아요. 가서 이제 한 끝나고 애들 가가지고 사서 근데 하필 회생 불가하게 맞아. 편의점에는 그거 라면 국물 버리는 데가 음식물로 이미 맞아. 가득 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번 그랬어가지고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속상합니다.
0: 네, 슬슬이님께서는요. 저는 가끔 제가 다른 사람과 몸이 바뀌는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 궁금해져요. 영화 뷰티 인사이드 주인공의 얼굴이 계속 바뀌어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요. 함성표 세 분은 서로 다른 모습이라도 말투나 행동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나요? 라고 확실히 형준이는 너무 알아볼 것 같... 있지 않을까요?
1: 아 그쵸. 말투나 행동이면 저는 어느 몸에 들어가도 형준일 것 같은데.
0: 네, 진짜 그럴 것 같고
2: 진짜
0: 약간 이런 상상 좀 하시나요? 몸이 바뀌는 상상?
3: 전 되게 많이 해요.
0: 많이
3: 그리고
0: 해요?
3: 이런 류의 드라마도 되게 많잖아요.
0: 그쵸, 많죠.
3: 그런 드라마 보면서도 되게 많은 그렇게 상상도 하고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그 뷰티 인사이드처럼 네. 계속 이 계속 얼굴이 바뀌어. 달라지는데 자아는 그대로야. 어떠실 것 같아요?
2: 재밌을 것 같은데.
0: 진짜 난 빨리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 나로. 아. 기존의 나로.
2: 왜냐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것 같긴 한데 네. 초반은 좀 즐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하루하루 좀 바뀌면은 되게 신기하지 않을까? 성훈이는 어때요?
1: 저요? 아 저는 상대방이 계속 바뀐다라고 생각했는데 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0: 아, 상대방이 바뀌는 게?
1: 네. 근데 일단은 제일 보이는 게 어쨌든 이
0: 외적인
1: 게 나오는데 어색한 사람한테서 그 사람의 자아가 느껴지면
2: 약간 무서울 것 같다.
1: 무서울 것 같아요.
0: 맞아.
1: 진짜 무서워.
2: 신기하네요.
0: 좋습니다. 네, 우리 909님께서 가끔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 보면 저 사람도 집에 가면 좋아하는 게 있고 고민도 있고 나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각자만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괜히 신기하더라고요. 세 분은 모르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난 진짜 많이 해요.
2: 너무 내 가치관이랑 똑같은데요?
0: 저도 이런 상상 진짜 많이 하고 진짜. 그래서 막 누군가가 울고 계시거나 좀 그러면은 그냥 못 지나쳐요.
2: 맞아요.
0: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친구랑 같이 놀이터를 갔는데 그 놀이터에서 어떤 분이 엄청 울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뭔가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 삶이 슬플까? 왜냐면 나도 뭔가 서럽게 울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때 막 바나나 우유 다 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2: 사다 드리고
0: 그냥 갑자기 그분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괜찮으세요? 이거라도 드세요.
2: 대박이다.
0: 바나나 우유를 드리고 막 그랬어요.
1: 그러면 또 그대로 위로 받으셨을 거예요.
0: 그러시기를 바라면서.
2: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진짜 시간이 있으면 그냥 출근길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거나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본으로 혼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신주쿠라는 역이 정말 일본 모든 그 역으로 모이는 그 거기 잖아요. 지하철의 성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하루는 날 잡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신주쿠역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뭐 뛰고 막 시계 보고 막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 막 아니면 양복 막 넥타이도 막 못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대화하면서 여유롭게 가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냥 되게 재밌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1: 좋네요. 네. 또 뼈너스님께서는요 함성뼈에게 우리끼리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또 온다고 상상해본다면 같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 있나요?
0: 같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
2: 이거 작가님이 남겨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만나게 다음에 또 모이면 주제 생각하기 조금
1: 뼈너스는 보너스 받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2: 버거우셔가지고 이제
0: 저는 뭔가 밸런스 게임을 또 하고 싶어요.
2: 밸런스
0: 게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1: 한번 그렇게 불처럼 이렇게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군요.
0: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면서 밸런스 게임도 해보고
2: 뭐 저는 이제 추억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0: 추억 얘기 너무 좋겠다.
2: 추억 얘기
0: 내가 좋았던 것들 하면서 뭔가 여행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너무 좋겠다.
1: 아니면 저는 각자 지역의 자랑
0: 고향의 자랑.
1: 사실 각자 원래 고향 부심이 있잖아요.
0: 그죠. 뭐 고향의 자랑이라던가 뭐 본집에 뭐 우리 진짜 집에 나만 알고 있는 뭐 장난감이라던가 그런 것도 재밌고.
2: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다음에 뭐 다시 만날 기회가 온다면
2: 맞죠.
1: 해보는 걸로 합시다.
0: 좋습니다.
1: 네, 여러분의 문자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더 윈드의 다시 만나 듣고 올게요.

0: 더민들의 다시 만나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 우리끼리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0: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1: 네, 이제 우리끼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저희 함송디와 함께한 시간, 동표 씨 어떠셨나요?
2: 아, 너무 즐거웠고요. 네. 매주 아무런 부담 없이 네. 되게 편안하게 올 수 있어서 또 행복했고 네. 이렇게 또 되게 우리 또 한 달 동안 보내 이렇게 신나하다가 그러니까요.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지고
1: 그러게요.
2: 네, 새삼 또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음에 네. 네. 만나가지고 불띈 토론, 네, 불타는 토론도 해보고 네. 네, 추억팔이도 해보고 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때는 칼 많이 갈아오면 안 돼요.
2: 아, 형준 씨도 네. 그때는 풍선 칼 들고 와주세요.
1: 네, 네. 네. 칼로 네. 좋습니다. 그럼 동표 씨 추천으로 끝곡 한번 들어볼까요? 동표 씨가 선곡하는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곡인가요?
2: 네, 제가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곡으로 가지고 온 곡은요, 조유리의 개와 고양이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또 상상이었잖아요.
1: 맞아요.
2: 저희가 늘 내가 강아지가 된다면 혹시 혹은 고양이가 된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니까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0: 좋습니다. 조유리의 개와 고양이의 시간 들으면서 동표 씨 보낼게요.
1: 네, 언젠간 또 다시 만나요. 누구랑?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미래보다 뚜렷한
2: 형돈이 이모고 삐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저희가 이번 주말에 이 도시에 갈 예정이죠. 바로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강서고등학교.
1: 자, 그럼 오늘의 급식료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2: 다음 주 월요일 부산 강서고의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현미 찹쌀밥, 해물 순두부찌개, 양송이 메추리알 조림, 오이 소박이, 매콤 까르보 닭갈비, 와우. 배추김치, 그리고 레알 망고 이것.
1: 자, 오늘 급식 속 이것은요, 이탈리아식 아이스크림인데요. 일반 아이스크림에 비해 공기가 적게 들어가 쫀득한 느낌이 드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2: 보기 드릴게요. 1번 함성디 친친방에 또 놀러오면 좋겠또. 2번 젤라또.
1: 네, 정답 보낼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아이스크림 파티팩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네, 같이 먹고 싶은 학교나 동아리 친구, 회사 동료가 있다면 잊지 말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클라시의 눈물이 난 채로 걷는 게 나다운 거라서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클라시의 눈물이 난 채로 걷는 게 나다운 거라서 듣고 왔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컴백한 클라시의 신곡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컴백인데다가 소속사 이적 후 처음 발매하는 앨범인 만큼 앨범명도 리부트라고 해요. 단순한 컴백을 넘어 클라시의 음악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이번 앨범엔 그동안의 고민을 담아냈는데요. 들려드린 타이틀곡도 그런 생각들이 담겨있는 노래였습니다.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겠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 3번 귀신 꿈꽃도 가 아니라 2번 젤라또.
0: 이야, 대본에 없는 애드립까지 마지막이라고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부산 강서구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현미 찹쌀밥, 해물 순두부찌개, 양송이 메추리알 조림, 오이 소박이, 매콤 까르보 닭갈비, 배추김치, 그리고 레알 망고 젤라또.
1: 이야, 젤라또 맛있겠다.
0: 젤라또 먹고 싶네요, 진짜.
1: 아니, 지금, 근데 한디가 좋아하는 메뉴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저 지금 저 매콤 까르보 닭갈비가 어떤 맛일지 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요즘 매콤한 걸 좀 좋아하시잖아요.
0: 근데 오늘 그 저희 비빔밥 해 먹었잖아요.
1: 네.
0: 그걸 이길 만한 게 없는 것 같지.
1: 아, 그쵸.
0: 오늘 처음 오래 약간 급식 뭐더라 하면서.
1: 네.
0: 부러운 메뉴가 없는 급식 모더라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남부럽지 네. 않은 비빔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또 김거가님께서는 여러분 부산 오면 꼭 찹쌀떡 안에 젤라또 든 거 먹어야 해요라고 하는데
0: 와우.
1: 어 그게 뭐지?
0: 와 찹쌀떡 안에 젤라또요?
1: 뭔가 상상이 안 돼.
0: 그러니까.
1: 뭔가 이 찹쌀떡 안에 과일 같은 거는 네. 들어 있는 거는 봤는데
0: 그러니까요.
1: 젤라또 든 거는 뭔가.
0: 그러니까 그럼 찹쌀떡이 좀 시원하려나?
1: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아닐까요?
0: 신기하다. 우와 우와 우와.
1: 아 이게 부산에 있는 그런 디저트 같은 건가 봐요.
0: 이름도 젤라떡이래요. 젤라떡.
1: 아 젤라떡이구나.
0: 신기하다. 젤라떡. 우와 맛있겠다. 진짜
1: 먹어보고 싶어요.
0: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1: 아 이런 거구나.
0: 진짜 맛있겠다. 네 아. 너무 먹고 싶어집니다.
1: 네.
0: 네, 단체 간식 선물 아이스크림 파티팩 받을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지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만나보고 갈까요?
1: 네, 1607님께서 주말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가 있어요. 데뷔 때부터 응원한 공주들, 제가 무대에 서는 것도 아닌데 벌써 떨리고 기대되고 감격스러워요. 함송디도 첫 번째 콘서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첫 번째 네. 콘서트가 뭐였어요?
0: 저희 첫 번째 콘서트가 마스터피스였나?
1: 아니요, 본인의 콘서트.
0: 우리 내가 보러 간 거?
1: 네.
0: 내가 보러 간 거? 저 세븐틴 선배님들 콘서트가 저 방탄소년단 선배님도 콘서트가 맨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 몇 살 때요?
0: 저 14살 때인가?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였는지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돌출해서 원으로 된 무대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1: 네.
0: 발라드 무대를 했었던 그 부분이 있거든요.
1: 네.
0: 그 장면만큼은 좀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혹시 첫 번째 콘서트 어디 뭐예요?
1: 저는 몬스타엑스 형들 연습생 때 한번 네. 보러 갔어요.

0: 있었는데 어 되게 아 콘서트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왜 콘서트를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지 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네.
1: 네 진짜 너무 좋았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6391님께서는요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유럽으로 3주간 여행을 떠났어요. 아까 낮에 갔는데 왜 벌써부터 엄마가 보고 싶을까요? 엄마 마지막 톡은 김씨는 신나 신나 이모티콘이었는데 나는 엄마 없어서 안 신나 라고.
0: 오 유럽으로 3주간 여행을 떠났대요.
1: 그니까요.
0: 우와
1: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너무 허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0: 어,
1: 물론
0: 그래요?
1: 이제 어머니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러 가셨겠지만
0: 네.
1: 나는 약간 예, 되게 약간 예, 같이 가고 싶은 느낌도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만감이 많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0: 오. 예. 저는 그냥 잘 놀다 와. 사진 많이 보내줘.
1: 아 이게 정도? 우리는 이미 떨어져서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0: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저도 실제로 최근에 어머니께서 유럽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0: 네.
1: 그냥 뭐 이런 약간 안 약간 뭐 공허한 거 없이
0: 네.
1: 그냥 늘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서 되게 기뻐하고 그랬었거든요.
0: 3주는 길다.
1: 그렇죠.
0: 네.
1: 3주는 좀 긴 것 같긴 하네요.
0: 네. 또 임혜림님께서 함성디 제가 1월에 함성디 또 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번 달에 정말로 다시 보게 됐어요. 말하니까 이루어지는 거 있죠? 함성디 또 이루고 싶은 거 뭔가 있어요? 말하면 이루어진다고요? 한번 말해봐요 라고.
1: 오
0: 있어요?
1: 친한 친구 고정?
0: 오
1: 고정 고정?
0: 고
1: 할래 원래
0: 아 근데 우리끼리 정한 게 애매하긴 해.
1: 그러니까 이거 우리만의 결정은 애매하긴
0: 그러니까,
1: 해. 그러니까 CP님한테 물어봐야 되긴 해.
0: 어 위로 올라가 봐야 되긴 해.
1: 그러니까 CP님 자리 한번 찾아가야 될 것 같긴 해.
0: 가자.
1: 1282님께서는요 귀가 아프고 먹먹해서 병원 갔다 왔는데 왜 이도염이라고 했어요. 평소에 음악 자주 듣는데 당분간은 한쪽으로만 듣게 돼서 아쉬워요. 지금도 귀가 먹먹합니다. 인이어스는 가수분들도 자주 귀가 먹먹하다고 하는데 함성디 제 심정에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얼른 나으라고도 해주세요. 웨이도염에 왜 걸리셨어염?
0: 왜 그래염? 아 근데 저도 좀 이해 네. 예, 공감 가요.
1: 맞아요.
0: 아, 근데
1: 이게,
0: 저는 저는 인이어를 진짜 크게 듣거든요.
1: 네, 맞아요.
0: 인이어 볼륨 근데 특히 저 오른쪽만 껴요.
1: 오우.
0: 근데 볼륨을 돌출해 나가면 거의 9, 10까지 켜요.
1: 네.
0: 그러니까 진짜
1: 양쪽 안 끼고?
0: 양쪽 안 껴요.
1: 와우.
0: 왜냐하면
1: 그럼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0: 함성 듣고 싶어가지고.
1: 아, 듣고 싶어서.
0: 왜냐면 양쪽 다 끼면 사실 함성이 그렇게 크게 네. 뚫고 오지 않는 이상 잘 안 들리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하는데 네. 그러면 그날은 집에 갈 때까지 네. 좀 이명이 있어요.
1: 아 맞아요. 저도 제가 제일 약간 그 함성 소리가 크게 느꼈던 순간이 그 우리 옛날에 K사 방송 그 파리 가서 한번 했었었잖아요.
0: 네.
1: 거기 갔었을 때 그때가 진짜 뭔가 되게 이 소리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처음 받았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 무대할 때는 진짜 양쪽을 다 낀 상태로 엄청 크게 켜놓고 무대를
0: 맞아요.
1: 했어요. 호텔 들어가고 나서 다음 날까지도 계속 이게 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잘.
0: 맞아요.
1: 네, 그래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0: 일단 얼른 나으시고
1: 맞아요.
0: 또 화이팅입니다.
1: 나으신 다음에는 좀 이런 네. 볼륨 같은 것도 좀 조절해 주시면
0: 맞아요.
1: 좋을 것 같아요.
0: 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배가의 첫사랑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얘기로 돌아올게요.

2년 반 동안의 동아리 생활을 뒤로하고 며칠 전에 마지막 정기 공연을 마무리했다. 타인 앞에서 무언가 자신 있게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던 내가 공연 동아리에 들어가 춤을 추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던 내가 정기 공연 총괄을 하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다. 아주 긴 꿈을 꾼 듯한 느낌이다. 더 이상 정기 공연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도 든다.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정말 행복했으니까. 마지막을 맞이하는 건 그저 슬프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꽉 차고 행복한 느낌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 사랑하는 나의 동아리에서 춤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여기서 보낸 많은 날들이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잊지 못할 기억이 될 테니까 또 내 무대를 보고 새로운 열정을 가질 사람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후회 없는 끝을 향해 열심히 해볼 거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얘기를 남겨주신 분은 박나현님이었습니다.
1: 네, 행복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일기를 남겨주셨네요. 공연 동아리에서 그동안 몰랐던 내 모습도 발견하고 또 항상 실패기만 했던 마지막이 후련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적어주셨는데 성재는 이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0: 아, 그쵸. 저도 이 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네. 무대를 했던 사람으로서 네. 이 무대를 하면서 배움도 있었다는 것도 너무 공감되고
1: 그쵸.
0: 그리고 또 저희는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뭔가 많은 의미로 공감이 되는 그런 사연 일기였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또 지금 저희도 이 진신방에 또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
0: 네?
1: 에, 좀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에, 정말 저희도 이렇게 또 진행하는 모든 순간들이 또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죠?
0: 네.
1: 네, 나연님 말씀처럼 정말 그동안 정말 열심히 보낸 2년의 기억이 앞으로도 삶에서 늘

0: 기분 좋은 에너지가 되기를 저희 친친방 네. 모든 가족이 빌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오늘 교환일기로 저희도 행복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사연 보내주신 박나연님에게는 저희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그러면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 인사 나눌게요.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한겨울에 왔던 친친방에 여름에 돌아와서 한 달 동안 함께 했는데 함디 6월에 친친방 어땠어요?
0: 일단은 그때 그 1월의 마지막 네? 때 느꼈었던 게 되게 이 너무 하루에 너무 루틴이 되고 이런 또 제가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자리 그리고 너무 또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가지고 네. 그때도 마무리할 때 너무 아쉬운 마음을 크게 가지고 네. 끝을 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두 번째라고 해서 그거에 적응을 하지는 못하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쉬움이 너무너무 큰 것 같고 이 자리에 또 언젠가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디는 좀 어떠셨나요?
1: 저도 우선 너무 즐거웠고 네. 사실 이 많은 또 스케줄 하고 네. 또 여기 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또또 네. 또 주변에서 또 많이 힘들지 않냐고 괜찮냐고 했는데 네. 사실 힘들긴 하죠. 네. 근데 와서 힘듦은 좀 없고 네. 저는 오히려 즐기면서 더 웃고 갈 수 있는 스케줄이어가지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스케줄 할 때 저는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이고 네. 또 부담감을 은근 가지는 스타일인데 네. 여기서만큼은 편하게 웃다 가니까
0: 맞아요.
1: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힘들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스케줄이 아니었나
0: 맞아요.
1: 싶습니다.
0: 정말 2시간 동안 되게 재밌게 웃고 네. 떠들었다 가니까요. 그렇죠?
1: 네, 함송지 사랑이님께서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0: 안녕은 영원
1: 뭐라고요?
0: 안녕은

0: 네, 함송디 덕분에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함송디 너무 잘했고 고생 많았으니 박수 박수
1: 박수 박수.
0: 함송디 또 놀러 와줘요. 여기서 기다릴게 라고 써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오늘 같은 상황에 정말 맞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끝곡 크래비티의 Over and Over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1: 네,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크래비티의 형준,
1: 원진이었습니다.
0: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밥 딜런을 연기하는 티모시 샬라메가 직접 부른 노래죠. I was young when I left home. 영화 Complete Unknown에서 직접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24년 영화고요. 제임스 맹골드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조금 전에 들려드린 장면은 피트 시거, 영화에서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하는 피트 시거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뉴욕 포크시티 무대에 오른 밥 딜런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연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존 바에즈도 있었고요. 존 바에즈 뒤에 바로 이 밥 딜런이 올라와요. 사람들을 사로잡는 순간.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I was young when I left home. 이 영화에 담겨있는 뉴욕은 1960년대 뉴욕의 풍경이죠. 그 영화 속에서 티모시 샬라메는 완벽한 밥 딜런을 연기를 했고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개인적인 판단은 여전히 밥 딜런 전

0: 전기 영화 가운데는 I'm Not There가 저는 좀 더 밥 딜런 전기 영화로는 제 마음에 드는 영화였어요. 토드 헤인즈 감독의 I'm Not There가 훨씬 저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였고 Complete Unknown도 물론 재밌었는데 이거는 영화를 못 만들거나 연기를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티모시 샬라메가 너무 잘해서 티모시 샬라메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밥 딜런 영화를 보고 나왔다는 느낌보다는 티모시 샬라메를 보고 나왔다는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저에게는 더 크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에게는 Complete Unknown보다는 I'm Not There가 밥 딜런 전기 영화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흥미로운 영화로 기억에 남아있지만 또 반대로 I'm Not There에서는 보여주지 않은 밥 딜런의 모습들이 Complete Unknown에 담겨 있어서 이 두 편을 함께 보면 저는 좀 더 입체적으로 밥 딜런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바로 그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을 맡은 새로운 영화가 이제 곧 개봉을 하죠. 다음 주에 개봉을 하죠. 아마 포스터들 좀 보실 텐데 Complete Unknown이 1960년대 뉴욕을 다루고 있다면 이번에 새로 개봉하는 영화는 1950년대 뉴욕을 다루고 있습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그러고 보면 뉴욕하고 좀 인연이 깊어요. 그죠? 레이니 데이 인 뉴욕에도 출연을 했었고 많은 영화에서 뉴욕의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 그가 출연한 새 영화의 음악은 조금 뒤에 들려드리고 그 영화 얘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2: 하이엠 솔루텍
1: 1544-8777.
3: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4: 서금옥의 이부의 영가요.
3: 어? 나도 그거 듣는데.
4: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3: 그냥 신청곡만 적어 보냈죠.
4: 네.
3: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4: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영화에 가장 많이 쓰인 팝송 순위를 매기면 반드시 상위권에 들어갈 노래라고 생각해요.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다음 주에 개봉하는 7월 첫째 날 개봉하는 마티 슈프림에도 이 노래가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950년대 뉴욕인데 음악은 50년대 음악과 함께 80년대 음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80년대 음악이 흐르는 1950년대 뉴욕의 풍경을 담는 아주 색다른 영화이기도 하고요. 감독은 조시 사프디, 형제죠. 조시 사프디, 베니 사프디. 이 형제가 함께 작업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형제가 아닌 혼자, 베니 사프디와 함께 연출하지 않고 혼자 연출한 영화가 마티 슈프림이라는 작품입니다. 실존했던 탁구 선수 마티 라이스먼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마티 라이스먼의 가족들은 영감 받았다고 해놓고서는 되게 많이 갖다 썼던데 뭐 우리한테 돈도 안 주고 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죠. 마티 라이스먼이라는 인물의 그 실제 인생에 느슨하게 바탕을 두고 있는 마티 마우저라고 하는 탁구 선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그 역할을 티모시 샬라메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강력한 남우주연상 후보였는데 시상식 다가올수록 좀 사람들에게 밉보이는 좀 일들이 생기면서 마이클 비 조단에게 이게 상은 가게 됐죠. 재밌어요. 마티 슈프림 재밌어요. 이 사프디 형제의 영화를 좋아했다면 딱 그 스타일이 살아있는 뭐랄까요. 뭔가 우디 앨런 영화의 대사량을 갖고 있는 마틴 스콜세지 초기작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배경이 뉴욕이고 또 언제나 좀 뉴욕의 흔히 말하는 밑바닥 인생, 뭐 뒷골목의 삶 이런 것들을 그려내기 때문에 항상 마틴 스콜세지 초기작의 느낌들이 묻어나는데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세계 안으로 티모시 샬라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티 슈프림. 외국 평론가의 한 줄 평 중에 되게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였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흥미진진한 모험기. 딱 이 느낌이에요. Nobody who wants to be somebody. 네, 재밌습니다. 7816번 쓰시는 분께서 사실은 올해 초에 사연을 주셨었어요. 마티 슈프림 봤다고,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마티 슈프림 봤다고 보내주셨는데 그때는 국내 개봉 일정이 뭐 잡히지도 않았고 한국에서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나중에 마티 슈프림 개봉할 때 사연 소개해드려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게 벌써 몇 달이 흘러버렸네요. 7816번 쓰시는 분의 사연을 이제야 소개해드리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마티 슈프림 봤는데 티모시 샬라메는 우디 앨런이 떠오를 만큼 쉴 새 없이 떠들고 사고를 쳐요. 그죠? 딱 그 느낌이에요. 우디 앨런처럼 떠들어요. 그 정도로 대사가 많아요. 그 마티 슈프림을 아주 뛰어나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그가 연기한 캐릭터와 그 캐릭터가 추구하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는 왠지 관객들의 호불호가 크게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거 개봉하면 와 재밌다 하는 사람만큼이나 짜증나 라는 좀 화내는 관객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프디 형제의 영화의 특징이기도 한데 주인공이 그렇게 호감 형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뭔가 실제로 현실에서 내 주위에 있으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을 늘 주인공으로 삼아요. 그래서 저는 늘 좀 한 발 떨어져서 구경하는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재밌게 보는데, 이게 또 영화 보시면서 영화 캐릭터와 거리감을 확 좁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캐릭터를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하는 이런 짓거리를 내가 왜 계속 보고 있어야 돼?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화 보고 굉장히 좀 짜증내고 화를 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영화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아마 관객의 호불호 갈릴 거다라는 7816번 쓰시는 분의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어요.
언컷 잼스를 재밌게 보셨다면 마티 슈프림도 재밌게 보실 거예요. 언컷 잼스에서 그 애덤 샌들러가 연기한 그 캐릭터 역시 도저히 뭐 편들어 줄 수가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야말로 밉상이기도 하고 좀 진상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프디 형제 영화의 가장 큰 매력 가운데 하나는 도저히 이뻐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주인공을 막판에 가면 나도 모르게 편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응원하고 있어요.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내가 왜 이 사람을 응원하고 있지? 희한하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가 사프디 형제 영화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언컷 잼스를 보고 막 짜증나고 화나는 느낌보다 와 재밌다 하는 느낌이 더 강했던 분들이라면 마티 슈프림도 역시 똑같은 느낌으로 재밌게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프디 형제가 함께 영화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좀 따로따로 만드는 영화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조시 사프디가 마티 슈프림을 만들었고 베니 사프디는 더 스매싱 머신을 만들었죠. 드웨인 존슨이 주연을 맡았고 그건 역시 실존 인물의 이야기. 그건 아예 이제 실존 인물의 전기 영화였죠. 그 영화도 이제 곧 개봉을 해요. 그래서 사프디 형제의 영화가 이렇게 따로따로 또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동시에 그들이 함께했던 시절이 이제는 끝난다는 사실을 아쉬워하며 그 형제가 함께했던 시절의 두 편의 영화에서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한 영화 굿타임, 이은선 기자가 소개해주기도 했던 굿타임에서는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 그리고 피처링은 이기파, 더 퓨어 앤 더 댐드, 그리고 언컷 잼스에서는 영화에 직접 출연도 하죠. 위켄드가 부르는 더 모닝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사프리 형제가 함께 연출한 두 편의 영화의 음악이었습니다. 먼저 굿타임에서 The Pure and the Damned, One of Tricks Point Never, 피처링은 이기팝,

하던가 뭐 모아서 하던가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이번 주 매직아워 스페셜은 FM 통합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매직아워 스페셜을 뭘로 준비했느냐?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라는 작품의 사운드 트랙 플러스 알파입니다. 제가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 다음 주에 개봉하는 이 콘서트 필름을 소개했고 오늘 아침에서는 엘비스라는 극영화를 소개를 했죠. 다 이번 주 매직아워 스페셜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해주세요.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인 콘서트 음악들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그 사운드 트랙이 27곡인데 아, 도저히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FM 통합으로 토요일 밤, 일요일 밤 이틀에 걸쳐서 앨범 전체를 쭉 들려드리고요. 시간이 아마 조금 남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으로 좀 새로운 느낌으로 만들어냈던 영화 엘비스의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또몇 곡, 뭐 리믹스 곡 중심으로 그렇게 또 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은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 엘비스 프레슬리 언제적 사람이야? 그 선입견을 확실히 깨줄 수 있는 음악 드릴 겁니다. 바주르만의 엘비스라는 극영화와 다음 주에 개봉하는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인 콘서트가 해낸 일이 바로 그거죠. 과거의 아이콘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아이돌에 열광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왜 이렇게 힙해? 하는 느낌을 갖게 되실 매직아워 스페셜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김대환 씨 사연 준비했습니다. 일본 밴드 킹 누의 내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재밌게 놀다 왔어요. 그랬더니 신청곡이 생각나서 글을 남깁니다. 보통 킹누 하면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주제가를 떠올리는데 은근히 드라마나 영화 주제가도 많이 담당했어요. 지금 문득 떠오른 게 영화 국보의 그 루미넌스라는 주제곡, 그 보컬이 바로 킹 누의 이구찌 사토루죠. 하시면서 그 중에 스다 마사키가 주연한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사건을 해결하는 추리 드라마인데 그 과정이 흥미진진하고 그 끝에는 감동까지 주는 작품이었어요. 제가 일드는 잘안 보는 편인데도 이 작품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바로 그 드라마의 주제가 킹 누의 카멜레온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카멜레온.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박영규 씨 카멜레온 떠올리는 옛날 분들 계실 텐데, 쉿! 예, 티내지 마시고요. 지금 그 분위기 아닙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시고요. 네. 자, 킹 누의 카멜레온 듣겠습니다.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에서 킹루의 카멜레온, 이어서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에서 요르시카의 좌우맹이었습니다. 이 곡은 최희원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7790번 쓰시는 분께서 저는 영화 피아니스트에 나온 쇼팽 발라드를 조성진 버전으로 듣는 걸 좋아합니다. 저의 최애 쇼팽 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에드리안 브로디가 주연을 맡은 그 영화에서 밤에 독일군 앞에서 얼어붙은 손을 녹여가며 간신히 연주해내던 그 곡이 바로 쇼팽 발라드 1번이죠. 그 곡을 조성진 씨의 버전으로 듣는 걸 좋아한다고 하셔서 영화 속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귀로는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를 듣겠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 작품 번호 23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에 쓰인 곡이죠. 자, 또 아주 일차원적인 선곡으로 마무리할게요. I like Chopin 가제보의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주성치와 장강치로의 이 노래 쓰였어요. 내일과 내일모레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멋진 곡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 솔루텍
3: 1544-8777.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에 맛집 찾아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음식점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게 멋진 인테리어, 직원들의 친절함 이런 거라면 마지막 인상을 좌우하는 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그래서 사람들은 방문한 음식점의 화장실이 깨끗하면 그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좋은 향기가 나고 세심한 소모품이 구비되어 있고 이런 화장실이 있으면 아 우리 딴 데 옮기지 말고 커피도 그냥 여기서 마시자 라는 말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 관계도 결국 이 공간과 닮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날 이만큼 배려해주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그 사람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니까 말이죠. 6월 27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였습니다. 저도 음식점, 카페, 화장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웬만한 여성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밥만 먹으면 괜찮은데 특히 점심에는 커피까지 마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는 여기에 술까지 마시면은 더 오래 한 군데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뭔가 이렇게 좀 내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한 번만 가고 두 번은 찾게 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도 않나 싶기도 합니다. 0141번님, 영디, 친한 친구가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왔네요. 실물 청첩장은 만나서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받으면 진짜 기분이 이상할 것 같습니다. 예비 신랑 신부의 격한 연애사를 제가 옆에서 오롯이 지켜봤던 터라 더 그런 듯해요. 그나저나 남친도 없는 저에게 부케를 받으라고 하는데 받을까요 말까요? 그것도 고민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저도 친구들 이렇게 차례로 보내면서 딱 이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얘 그렇게 신나게 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거를 내가 지켜봤는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다 잘 살더라고요. 역시 각자 본인 잘 살면은 그게 제일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분 축하드리고요. 부케 요즘은 그런 그래도 이미

0: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은 부케를 받더라도 다시 돌려주는 문화가 생겼더라고요. 기분 좋게 받으시고 또 기분 좋은 선물로 친구분께 돌려주시면 너무나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은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죠.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 같이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레.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난 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빵! 빵을 눕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6월은 현충일도 있고요. 6.25도 있고요. 의미 있는 날들이 참 많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주 빵글뮤직 주제로 정해본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영웅! 네, 이 영웅을 사전에서 검색해보면 이런 뜻이 나오더라고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여러분은 영웅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 히어로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아니면 가수 임영웅 씨? 근데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한테 있어서는 영웅이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다 감사한 분들이죠. 이 6월을 맞이해서 감사한 분들을 한 번씩 되새겨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웅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좋은 노래들 같이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곡은 1990년대 후반에 가수로 또 연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최창민 씨.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이분의 데뷔곡이 바로 제목 영웅이었습니다. 힙합 리듬과 펑키 리듬이 어우러진 신나는 댄스곡이고요. 10대들의 영원한 영웅이 되겠다라고 노래해서 당시에 아주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최창민 씨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16살 때부터 댄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춤을 잘 추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에도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노력 덕분에 이 노래가 대중들한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겠죠? 제가 앞서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보자면 힘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영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노래 들어볼게요. 최창민의 영웅입니다.

최창민의 영웅 듣고 오셨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에는 영웅을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 만나고 있는데요. 보통 히어로, 즉 영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만화나 영화, 드라마를 우리는 히어로물이라고 하죠. 지금 만나볼 두 곡은요. 히어로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연상되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먼저 바비걸이라는 노래로 아주 유명한 덴마크의 혼성 그룹이죠. 아쿠아의 2000년 발표곡 카툰 히어로스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멤버들 특유의 명랑한 에너지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노래고요. 듣다 보면 아마 우리 빵그리 분들도 자연스럽게 몸을 들썩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가사도요. 뭔가 애니메이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내용을 잠시 보면요.

우리는 만화의 영웅들이야. 영원히 남을 존재들이지. 우리는 엉뚱한 생각에서 태어나서 한 장의 종이 위로 걸어 나오지. 라고 하면서 스파이더맨도 언급하고 슈퍼맨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있으면요. 어린 시절의 환상이 다시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곡 잠시 후에 함께 할 거고요. 이어서 히어로면 맞아요. 이 노래 나와줘야죠. 이승환의 2008년 발표곡 슈퍼히어로인데요. 드라마 얼렁뚱땅 흥신소의 OST로 사용되었던 곡을 편곡해서 앨범에 실었는데 슈퍼키드가 피처링으로 참여를 해서 흥을 더했죠. 발사! 슈퍼파워! 그들만의 필살기,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이런 가사들이 듣는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마구마구 전파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멋진 응원가가 되어준 노래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아쿠아의 카툰 히어로즈 듣고요. 이어서 이승환과 허책, 파자마 친구가 함께한 슈퍼 히어로 듣고 올게요.

이승환과 허책, 파자마 진꼬가 함께한 슈퍼히어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아쿠아의 카툰 히어로즈였습니다. 이번 주엔 영웅을 주제로 한 노래들 만나고 있는데요. 다음 곡 소개해드릴게요.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너무 많이 울려 퍼져서 요즘은 이 곡이 대표곡으로 꼽히지만 1990년대엔 머라이어 캐리 하면 이 노래가 최고였어요. 바로 1993년에 발표한 히어로인데요. 히어로는 원래 머라이어 캐리가 1992년에 개봉한 동명의 영화에 수록할 생각으로 쓴 곡입니다. 소속사의 사장이자 당시 남편이었던 토미 모톨라가 이 노래를 듣고 대성공을 예감한 나머지 OST로 사용하는 걸 반대해서 자신의 3집 앨범에 대신 넣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결과 어땠을까요? 토미 모톨라의 예감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 곡은 발표와 동시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멜로디와 희망적인 가사 덕분에 발표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죠. 당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영웅이 있어요. 당신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영혼에게 손을 뻗으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2024년에 발표한 히어로인데요.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찰리 푸스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외침에서 영감을 받아서 내놓은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테일러 스위프트가 같은 해에 더 토처드 포에츠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상처받은 시인 부서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가사 내용에 우린 찰리 푸스가 더 유명한 아티스트가 될 거라고 했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듣고 찰리 푸스는 그래, 내가 만든 곡을 더 이상 내 하드 드라이버에서만 섞일 순 없지라고 결심을 하고 히어로라는 곡을 발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가사를 자세히 보면요. 날 도울 영웅 따위는 필요 없어. 구제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해도 여기 있을게. 네가 허락하는 한난 매일 밤낮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로맨틱한데요. 가사 내용을 곱씹으면서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2009년에 데뷔한 미국의 인디밴드죠.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2014년 발표곡 히어로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그리고 스카이캐슬에 삽입되기도 했고요. 영화 보이후드에서도 메인 OST로 사용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멜로디는 너무 아름다운데 가사는 어딘지 모르게 슬프게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날 그냥 놓아줘. 난네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 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난 그저 평범하게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싶어. 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의 감성을 채워줄 두곡 함께 들어볼까요? 두곡다 제목이 히어로입니다. 먼저 찰리 푸스의 히어로, 그리고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입니다.

찰리푸스 히어로,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 두 곡 차례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엔 영웅에 관한 노래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뮤의 노래 중에서도 히어로라는 제목의 곡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실까요? 2024년에 발표했고요. 밤에 나를 안아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후렴 부분에 반복되는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 You are my hero 이 부분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그런 곡이에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동화 같은 분위기가 나고요. 악뮤 특유의 따뜻하고 몽환적인 감성이 녹아있는 곡인데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 손을 잡아줄 사람, 그런 영웅이 나타난다면 해가 뜰 때까지 그 손을 잡고 있겠다고 노래하는 악뮤의 히어로 잠시 후에 함께할 거고요. 이어서 잔나비의 2020년 발표곡 작전명 청춘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 세상의 쓴맛을 알아버린 지금 원대한 꿈을 가지던 어린 시절의 내가 그립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잔나비가 데뷔 초에 만든 곡이라서 그런지 가사에도 사운드에도 젊음의 열정과 혈기가 가득한 느낌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다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작전명 청춘을 외치는 마음은 어떨까요? 그걸 같이 상상해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의 히어로 그리고 잔나비의 작전명 청춘이에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 청소 전문 영구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영웅을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 6.25 참전 용사분들도 그렇고 영웅이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막상 나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정말 선뜻 용기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들을 더잘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또 응원도 해주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또 나도 뭐 도울 게 없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을 막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 내가 도움을 줄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영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다들 이곡왜안 나오지? 하셨을 것 같아요. 임영웅의 2020년 발표곡 키어로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자동차 광고의 한 삽입곡이었는데요. 팬들의 요청으로 정식 음원으로 발매가 됐어요. 그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노래하는 이곡 남겨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영웅이라는 말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내 보자고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진행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요즘 담장을 따라서 주렁주렁 피어있는 주황색 꽃 많이 보셨죠? 바로 여름을 알리는 꽃 능소화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의 능소화 스팟이 SNS 명소, 사진 명소로 떠오르고 있어요. 담장 가득 피어난 능소화를 보면서 잠시나마 여름의 싱그러움을 즐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능소화라는 이름 뜻 아실까요? 업신여길 능, 예, 하늘소, 말 그대로 하늘을 업신여기는 꽃, 이런 뜻이래요. 능소화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가장 무더운 8월까지 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궂은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늘을 업신여기는 꽃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 능소화 인간 아닐까요? 어떤 그 궂은 날씨, 궂은 일, 결국엔 다 이겨내잖아요. 멋지게 피어나잖아요. 이번 주말 능소화의 정신으로 무더위도 힘든 일도 모두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0: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첫 곡으로 함께 들었어요. 6월 27일 토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능소화 이야기했는데 능소화 보신 적 있어요? 전국 능소화 명소 몇 곳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뚝섬 한강공원 정덕도서관이 있고요. 부천 중앙공원 수원복령사 그리고 부산의 충렬사 월륜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네 곳곳에도 능소화 찾아보시면 이제 이 꽃이 능소화구나 하는 꽃들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름꽃 하면 이제 능소화 그리고 빨간 장미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빨갛게 진짜 정열적으로 뜨겁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우리도 여름 뜨겁고 정열적으로 한번 보내볼 준비를 이제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다시 더워지고 있으니까 뜨겁게 또 토요일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같이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하는 깨는 김에 역사 1주. 오늘은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맥아더 장군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3, 4부는요. 위클리 굿모닝.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문자와 신청곡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사연 1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12: 키움으로 타.
1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4: 말도 안 되게

0: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침 행복. 이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좋네요. 또 만들어놨어요. 감사합니다. 4978번님 새싹 문자예요. 테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아기 100일이에요. 라디오를 원래 잘 안 듣는데요. 육아휴직하면서 테디와 함께 육아 중이에요. 서툰 엄마 때문에 아기도 크느라 힘들었을 텐데 100일 동안 잘 커준 도윤이 기특하고 고마워요. 테디 우리 도윤이 100일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곡은 우리 도윤이 핸섬하게 자랐으면 해서 핸섬 피플의 세계로 가는 기차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엄마도 같이 크는 거죠. 예, 여러분들의 재밌고 행복한 일상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어요. 미니 무료입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핸섬 피플 제가 속해 있는 밴드입니다. 세계로 가는 기차 듣고 올게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에 행복, 여러분들의 행복한 사연 더 만나봅니다. 정태용님이, 테디 매일 출근길에 듣는 굿모닝 FM을 신혼여행으로 온 발리에서 듣고 있어요. 발리에서 듣는 테디 목소리 너무 반갑고 좋네요 하셨어요. 신혼여행 가면 얼마나 지금 설레고 할 게 얼마나 많겠어. 그럼에도 굿모닝 FM을 거기서도 듣는다니 이건 내가 더 행복하다. 태용님 제가 더 행복해요. 1983번님 굿모닝 테디,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를 하고요. 어머,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저를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가 문제를 일으킨 뒤 퇴사를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다시 돌아와 줄 수 있겠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민 끝에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출근을 하려니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이번에는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 잘할 수 있도록 테디와 청취자분들이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 너무 잘 됐네. 이렇게 잘 풀리기 쉽지 않은데 앞으로 진짜 좋은 일만 올 것 같아요. 예, 마음 단단히 드시고 하시는 일 무조건 파이팅으로 가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함께 드릴게요. 행복하시죠? 아침에 행복. 아, 행복합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신인류의 주인공, 그리고 레드벨벳의 파워업.

신인류의 주인공 그리고 레드벨벳의 파워업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침의 행복 다음 행복은 8852번님.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워서 에어컨을 틀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테디도 아직 안 틀었다며 못 틀게 했어요. 결국 내기를 걸었어요. 테디 이제 에어컨 틀죠. 설마 아직 안 틀었나요? 하셨는데 예. 틀었어요.

틀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습해가지고 예, 한번 틀었습니다. 예, 습할 때는 또 필요하죠. 더워서 틀지는 않은 게 좀 함정이긴 한데 문 열면 저희는 환기가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한데 비 올 때는 이제 문을 못 여니까 에어컨 틀어서 습도를 조금 조정은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트세요. 설치해놓고 안 트는 것도 낭비야. 4922번님 내일 10년 만에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 만나요. 전국에 흩어져 살던 녀석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니 벌써 심장이 설렘 폭발이네요. 크크크크. 그런데 혹시 친구들이 날 보고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았다라고 어색해하면 어쩌죠? 미용실로 뛰어가서 심폐소생술이라도 좀 받고 가야겠어요. 얘들아 너 왜 이렇게 그대로냐 라고 영혼 없는 발연기 좀 부탁해. 뻔한 거짓말 한마디씩 주고받고 나면 어색함은 금방 날아갈 테니까.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좀 써주시는 분이 아무래도 제 편견일지 몰라도 여성분일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그런 게 위로가 되죠. 너 좀 그대로야. 왜 이렇게 더 예뻐졌어. 예. 내 남자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와 너 제대로 맞았네. 와 어디 갔어. 머리 어디 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놀리면서 더 반가운 게 있는데 예.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아 좋겠네요. 행복하시죠.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깨는 김에 역사 일주 김지현 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유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서보람님께서 재원쌤 알러뷰까지는 아니고 화이팅 라고 하셨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0: 청취자들의 사랑이 아닌 응원을 먹고 사는 남자 역사학자 김재원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0: 예. 응원해주는 청취자분들 계셔서 든든하시겠어요.
1: 아, 그럼요. 예. 예,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는데 울산 다녀왔어요.
0: 오, 정말?
1: 예, 울산에 특강이 있어가지고.
0: 오야.
1: 아, 저번 그 충청도 예. 부여에서의 기록을 깼습니다. 두 명.
0: 정말?
1: 관계자들이 이제 채워주셨어요. 관계자들.
0: 아니 그거는 홍보의 문제 아니에요?
1: 아니 그, 아니요. 이게 그 일자리 박람회 뭐 이런 거 이제 특강을 갔었던 거였는데 예. 무대가 또 아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넓은 그 무대에 뒤에 이제 무대 부스 뒤로 그 체험하는 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울산에 있는 기업들
0: 예뭐
1: 예, H 기업부터 시작 그 기업들이 이제 취업 관련된 그 설명회 같은 것들을 쫙 해주고 그런데 메인 무대 또 거기 또 그 주최 측에서 또 제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메인 무대에 심지어 가장 첫 번째 그 인사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예. 높으신 분들
0: 아, 예.
1: 높으신 분들이 인사하는 시간 그 다음으로 저를 바로 배정해 주셨어요.
0: 근데 높으신 분들도 그럼 두 명 앞에서 인사한 거예요?
1: 아니죠. 높으신 분들 할 때는 높으신 분들이 앉아 계셨죠.
0: 아
1: 근데 그분들이 아 전부 다 어 그 가시더라고요.
0: 아 인사만 하고
1: 어 인사만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왔는데
0: 예.
1: 두 명 딱 민망한 나머지 관계자분들이 일하시던 관계자분들이 예. 꽉 채워주셨어요. 일하시는
0: 아,
1: 분들이.
0: 아 정말 앉아주셨어요?
1: 네. 앉아주셨는데 다 유니폼.
0: 아
1: 사복 두 명. 확인했습니다. 제가 두 명.
0: 예예.
1: 부여에서의 기록을 울산에서 깼다.
0: 야 울산이 사실 파이팅 있는데.
1: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좁은 공간에도 울산 사람만 세 명 있거든요.
0: 그렇지.
1: 네. 근데 거기서 두 명. KTX 타고 2시간 40분을 날아갔는데 두 명. 아 깜짝 놀랐습니다.
0: 미리 정말. 말씀해 주세요.
1: 아, 예, 예, 예.
0: 아 우리 재원 쌤 또 상처를 크게 받고 오셨는데. 아, 예. 자 여기에서는
1: 네.
0: 굿모닝 FM에서는 우리 네. 재원 쌤 인기 어마어마합니다.
1: 아,
0: 이 시간만 기다려요.
1: 아, 핸드폰 하고 있는데요.
0: 아니 이분들 이분들 말고 청취자분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1: 예.
0: 네, 핸드폰을 덮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아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6.25 전쟁 일이었었죠.
0: 맞아요.
1: 저희가 한국전쟁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바

0: 오빠가 없어서 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1: 누구예요?
0: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메가더입니다.
1: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예, 첫 번째 키워드 엘리트 군인 메가더의 탄생입니다.
1: 아, 엘리트 군인이었어요?
0: 집안이. 집안 자체가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엘리트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메가더에 대한 평가.
1: 네.
0: 이게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0: 사람은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배출한 최고의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1: 부관이니까.
0: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역사학자입니다. 독선적이며 이기적인 기회주의자이자 자아도취적 소화병 환자.
1: 와, 진짜 극한으로 가네.
0: 너무 극단적이지 않겠습니까?
1: 예, 너무 극한인데요.
0: 이 사람이 이제 육군 사관학교 나왔거든요.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서 친하게 지냈었던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친구.
1: 최고다.
0: 너 누구는 완전히 그냥 자기 잘난 맛에 혼자서 지 멋대로 사는 사람.
1: 최악이다.
0: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1: 최고와 최악이 동시에 와 쉽지 않은데.
0: 왜 이런 평가를 받는가? 유년 시절에서부터 끼가 좀 있어요.
1: 어떤 끼요?
0: 집안이 일단 너무 좋아요. 집안이 너무 좋고요. 할아버지는 법조인이고요. 아버지는 미 군인인데
1: 예?
0: 남북전쟁의 영웅이자 필리핀 주둔군 사령관의 필리핀 총독까지 했었던.
1: 와.
0: 어마어마. 3스타까지 달았었죠.
1: 오, 장군 집안이군요.
0: 네. 맥아더 어머니 쪽. 백만장자.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군인인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다 보니 본인도 군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봤어요. 엄마가. 어머니가 어마어마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백만장자네 집안이거든요. 남편이 3스타까지 했었던 장군이고 미국의 영웅이고 그러면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켰겠습니까?
1: 할 수 있는 한
0: 할 수 있는 지원을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심지어 그 미국 육군 사관학교로 이제 입학을 해야 되니까 그 관련 과목들 다 시킨 거예요.
1: 다
0: 마치 지금 강남 대치동
1: 예.
0: 어린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미적분을 떼듯이 이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계속 받는데
1: 초등학생인데 미적분을 떼요?
0: 아 요즘에
1: 나도 아직 못 뗐는데.
0: 아
1: 저는 심지어 건축 전공인데.
0: 오 세상에 예. 저는 미적분을 안 배웠어요.
1: 아 저는 이과를 진학 했는데도 아, 아직 예, 예. 야, 아직 힘든데. 예, 예.
0: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안 예. 배웠습니다.
1: 아, 대단하다.
0: 우리 맥아더. 맥아더도 어렸을 때부터
1: 태어날 때부터 군인이 되네.
0: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후원을 했는데 계속 낙방합니다. 몸도 별로 안 좋았대. 척추 측만증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몸도 안 좋아가지고 떨어지고 성적으로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1: 아이고.
0: 근데 머리가 안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은 게 결국에는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3학년까지 계속 1등.
1: 와.
0: 한 번도 1등 놓친 적 없고 4학년 때 잠깐 미끄러졌다가 수석 졸업.
1: 아, 머리가 좋긴 좋네요.
0: 수석 졸업도 4년간 평균 점수 100점 만점에 98.14점.
1: 오.
0: 영어, 역사, 법학 과목에서 100점.
1: 와.
0: 평균이.
1: 맞아.
0: 요 점수가 미 육군사관학교 꽤 오랜 장기간 동안 깨지지 않았었던 원탑이었어요. 지금도 역대 3인가 그렇거든요.
1: 와.
0: 이런 사람이.
1: 아, 대단하긴 하네요 정말.
0: 대단한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육군사관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 집을 이사해요. 육군사관학교 바로 앞으로. 그리고 높은 건물로. 그리고 그 쌍안경으로 훈련하는 걸 지켜봤답니다.
1: 어머머. 군사, 군사 기밀 유출이라 그 불법 아니에요?
0: 때는 이제 먼저 훈련 밖으로.
1: 아, 미국의 몰라. 법은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국내에서는 안 됩니다.
0: 그 정도로 어머니가 지극정성.
1: 아.
0: 어마어마. 아버지가 아직까지는 우리 군인이에요. 지금 장성입니다. 어머니 백만장자에 완전 지극정성으로 아들 교육에 진심인 사람. 그 상태에서 본인도 머리가 좋아. 계속 그 훈련하는 내내 1등이에요. 그리고 장교가 됐어요. 어떻겠습니까? 기대를 한 몸에
1: 그렇지.
0: 받지 않았겠습니까?
1: 주변에서도 난리겠다.
0: 예. 그런데 제가 잠깐 아까 아버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1: 예.
0: 아버지가 이때 필리핀 가 있었거든요.
1: 예.
0: 바로 졸업과 동시에 군인이 이제 임무를 받고 가야 되는데 필리핀으로 갑니다. 첫 근무지가 필리핀이었어요.
1: 아버지한테 가네요.
0: 예, 백 썼다는 이야기죠.
1: 예.
0: 이 부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버지와의 어떤 모종의 관계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과정에서 아시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그 맥아더라고 하는 사람과 아시아가 이때 처음 만나는 거고요. 심지어 이때 그 기록상으로는 아버지가 필리핀에 있는 거잖아요. 조선도 한번 왔답니다.
1: 그래요?
0: 대한제국이죠 이때.
1: 오.
0: 대한제국 1903년이거든요. 3년에서 5년 이 사이 때 와서 아버지가 고종을 알현할 때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시절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 지역에 머물면서 그 필리핀과 일본 그다음에 그 조선 그다음에 중국 그 동

0: 동남아시아 이 지역의 어떤 그런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고 어허. 아시아 통으로 젊은 시절의 군 생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자 우리가 1880년생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졸업을 하게 되는 게 1903년인데 부임을 1903년에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인생에 군인으로서 인생 이 사람 앞에 펼쳐질 인생이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1: 그렇지.
0: 한국전쟁이 있습니다.
1: 그렇다.
0: 이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최전방에서 이걸 경험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수 이 맥아더랑 같이 육군사관학교 졸업했었던 기술 황금기수라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1, 2차 세계대전에 영웅들이 십수명이에요. 우리가 들으면 아는 사람들이 요 비슷한 기술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때 맥아더도 이 기술 졸업을 하고 아시아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유럽에서 유럽전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전선에서 전쟁 영웅이 됩니다.
1: 아, 대단하긴 합니다.
0: 네. 예,
1: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돌아온 노장 맥아더입니다.
1: 노장.
0: 네.
1: 일대에 이제 6.25 전쟁하고 또 맞닿아 이게 되는데.
0: 네. 이 키워드의 이름으로 봐서 우리 작가님께서 많은 것들을 삭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 아. 어디 떠난 적이 없는데 돌아온 예, 노장이 됐네요.
0: 중간 그렇죠. 예. 중간을 싹 다 날렸다는 거예요.
1: 젊었을 지금. 때 이야기가 없네. 그러니까.
0: 지금 청취자들 중요한... 궁금해하는 거 인천 상륙 작전이니까 뻘소리 하지 말고 달려라. 라는 의미겠죠.
1: 역시.
0: 그래서 빠르게 스킵해서 말씀을 드리며 네. 1차 세계대전에 영웅이 된 다음에
1: 된 다음에
0: 자 결혼 이런 거 다 생략입니다.
1: 아 생략이에요.
0: 싹 다 생략을 하고
1: 사적인 이야기 듣고 네. 싶지 않아요.
0: 최연소 육군 참모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 됩니다.
1: 최연소 교장이 돼요?
0: 최연소 교장이 됐다가 육군 참모 총장까지 해요.
1: 와
0: 육군 참모 총장을 하고 이 다음에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 다음에 사실은 계속 미 육군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필리핀 식민 정부의 군사 고문이자
1: 예.
0: 오성 장군이 됩니다. 필리핀의 오성 장군 원수가 되는 거예요.
1: 아 미국은 오성이 있군요.
0: 이때도 있었는데 그 육군 참모총장을 최연소로 경험을 했잖아요. 사실 급에 안 맞는 거를 했었던 거거든요. 최연소로 1차 세계 대전에서 어떤 전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앞선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나 참모총장들 같은 경우에는 다 60대가 넘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30대 그다음에 50대 이때 경험을 하거든요. 40대. 40대 때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나이에 했었던 거예요.
1: 그렇네.
0: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게 되면은 육군에 남아 있으려면 한 단계 강등이 돼야 됐대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필리핀으로 가서 내가 여기에서 오성 장군이자 식민 정부의 군사 고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한 겁니다.
1: 예.
0: 그 상황에서 1940년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노장이라고 한 건데요. 좀 너무 빠르게 스킵을 했지만 예. 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네.
0: 자, 이때가 이제 41년이에요.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인 거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을 무렵에 저기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전쟁을 할 것 같은데 알아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 야, 그러면 동아시아 쪽에 최고 좀 정보통이랄까? 그다음에 동아시아 쪽에 최고 전문가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 지금 미군은 퇴역했지만 필리핀 쪽 식민 군사 고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맥아더입니다. 얘기를 들은 거죠.
1: 예.
0: 바로 콜을 합니다. 돌아와라. 미군으로. 지금 동아시아 정세가 급박하게 되고 있는 것 같으니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맥아더가 그거를 받아들이고요. 바로 필리핀 지역의 미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됐었던 거죠.
1: 예.
0: 그런데 이때 전략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필리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대한 공격이나 선제적인 공격이나 이런 걸 안 하고 필리핀 지역에 이 동남아시아 쪽에 있었던 미군들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배치를 필리핀 방어에만 너무 신경을 썼던 거예요. 이걸 일본이 알고 일거에 격퇴를 해버립니다.
1: 어이구.
0: 그래서 미군이 한때 호주로 피난을 가요.
1: 그러니까
0: 미 군사 작전을 지휘해야 되는 지휘부가 호주 쪽으로.

0: 한번 후퇴를 하거든요. 이때 맥아더도 호주 쪽으로 후퇴를 하는데 맥아더는요. 이거 말빨이라는 표현 라디오에서 써도 됩니까?
1: 언변이라고 해주시죠.
0: 언변. 어우 굉장히 또. 오.
1: 저 DJ예요.
0: 아 DJ시군요. 어 이준 아나운서한테 배워서 또 우당탕탕 한국어 여행이었나요?
1: 그 뭐 새로운 코너가 아, 이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0: 아, 어화둥둥 내 사랑이었었나요? 아무튼 거기서 배우셨구나. 어. 말빨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변이
1: 좋으셔서 예,
0: 예. 언변이 굉장히 좋아요.
1: 네, 언변이 뛰어나셔서
0: 후퇴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가지고 호주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반드시 돌아간다. I shall return이라고 표현하고요. I shall return이라고 하는 명연설을 남깁니다. 그게 필리핀 사람들이랑 이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그거를 이뤄냅니다. 호주에서부터 위로 하나씩 그 이제 아일랜드 호핑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상륙 작전을 조금 섞은 거죠. 그래서 그 작전을 통해 필리핀을 탈환하고요.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섬들을 쫙쫙쫙 밀고 올라가면서 미국 본토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성공을 해내요.
1: 어.
0: 그리고 난 다음에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조금씩 본인이 선택했었던 것들이 유럽의 전선에서 본인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랑 약간 그 분기점이에요. 여기가 역사적 분기점.
1: 네.
0: 그게 뭐냐면 본인의 후임이자 본인의 부관이었었던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로 2차 세계대전을 유럽에서 종식시켰다는 전쟁 영웅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런데 맥아더는 그 직전까지 왔어요. 지금 동남아시아의 섬들을 탈환을 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쟁은 핵폭탄을 통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 내에서의 전쟁은 유럽 내에서 전투를 이끌었었던 장군들이 영웅이 되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쟁의 끝에는 맥아더가 있는 게 아니라 핵폭탄이 있게 되는 거죠.
1: 그렇지.
0: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약간 그 어떤 정치적 입질할까요? 이런 것들이 유럽 내에서 활약했었던 사람들과는 조금 평가가 저평가되는 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1: 아, 많이 속상했겠네요.
0: 네.
1: 이쯤에서 깜짝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의 항복을 직접 받아내면서 맥아더는 이것 전쟁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맥아더 장군이 활약했던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는 지리 문제네요. 오늘은 역사 문제가 아니라.
1: 그렇네요.
0: 근데 이거 어려워요. 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중학교 3학년 이상은 돼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1번 태평양 전쟁, 2번 대서양 전쟁, 3번 인도양 전쟁.
1: 아, 아, 톤으로 그렇게 또 살려주시네요. 그래도 아, 예. 힌트 부탁드립니다.
0: 1번 태평양 전쟁, 2번 대서양 전쟁, 3번 인도양 전쟁입니다.
1: 네. 뭔지 모르지만 힌트가 된 것 같아요.
0: 예.
1: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보내실 거 문자 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선정해서요. 아이스티 준비할게요.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첸과 펀치가 함께한 이 태양의 후예.
0: 아.
1: 태양의 후예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힌트의 곡이 돼야 될 건데. 에브리타임 듣고 올게요.

0: 이쁜이는 뒤를 돌아봅니다.
1: 아, 참.
0: 찬과 펀치가 네네. 함께한 태양의 후예 OST 에브리타임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어난 김의 역사 일주 함께하고 있는데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과 일본이 맞붙었던 전쟁. 1번 태평양 전쟁.
0: 전쟁! 이렇게 뒤에 꼭 하셔야 되나?
1: 예예예. 예.
0: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선정해서 아이스티 보내드리겠습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구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저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예. 메가더 장군의 역사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세 번째 키워드 일본의 천왕이 된 메가더입니다.
0: 이건 모르는 이야기인데 천왕 예. 자리까지 올랐어요?
1: 아, 은유적 표현이고요. 어. 일단 그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 GHQ라고 부르거든요.
0: 예.
1: GHQ 제네럴 헤드쿼터의 최고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0: 예.
1: 이제 전후 일본이라고 하는 공간, 그다음에 아시아라고 하는 공간을 재편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일본에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어쨌든 패전국이니까. 승전국이 미국이고
0: 예.
1: 이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에 결정을 하는 건 입헌군주제로 가자. 그대로. 입헌군주제로 가자. 대신에 일본인들이 지금 천황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황을 신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들이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회복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본을 민주국가로 하는 과정에서 입헌군주제가 유럽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0: 예.
1: 생각에서 사진 한 장을 찍어요.
0: 오.
1: 메가더와 당시 쇼아가.
0: 오.
1: 어떻게 찍냐면 메가더가 뒤에 주머니 손을 넣는데 예. 앞주머니도 아니에요. 뒤에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짝다리를 짚습니다.
0: 오.
1: 그리고 옆에 쇼아 천왕이죠. 쇼아 천왕은 차렷 자세로 서 있어요.
0: 어머.
1: 근데 키 차이가 그 메가더가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180이 넘는데 네. 쇼아가 165 정도밖에 안 돼요. 키 차이도 어마어마한데 쇼아가 이렇게 가만히 멀뚱히 서 있는 이 사진이 대서특필이 돼요. 사람들이 근데 원래 메가더와 그 GHQ가 의도했었던 건 뭐냐? 이 사진을 통해 일본 사람들이 천황이라는 존재를 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고 입헌군주제의 어떤 그 유럽에서 입헌군주제 느낌으로 그냥 상징적 존재로만 기억하면 좋겠다 이걸 노린 거였거든요. 일본 사람들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신 위에 메가더가 있다. 진짜입니다.
0: 야, 정말.
1: 진짜입니다.
0: 야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1: 팬레터가 수십만 통.
0: 와.
1: 쇼와 위에 있는 존재잖아요.
0: 예.
1: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0: 하하.
1: 네. 그 과정에서 근데 메가더도 이 과정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바꿔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기분 좋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우길기 사용 금지 이런 거 이런 거 때려버리고요.
0: 그렇지.
1: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신헌법, 그러니까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일본이 이제 군대를 갖지 못하게 하는 헌법
0: 예.
1: 이런 거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런 작업들도 이제 그 메가더가 JHQ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한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일본과 동아시아의 그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들어도 제가 아는 그 어린 시절을 봤던 위인전 메가더보다는 엄청 큰 세계적인 역할을 한
1: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0: 인물이긴 하네요.
1: 네,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0: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볼게요.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5: 굿모닝 FM태입니다. 깨는 김의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했습니다. 맥어더 장군, 큰 인물입니다.
6: 네.
5: 내일 드디어 인천으로 오나요?
6: 예, 인천으로 옵니다.
5: 아, 좋습니다. 예. 그럼 내일 기대하면서 보내드립니다. 내일 봬요.
6: 네, 감사합니다.
7: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10: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11: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2: 비결이 뭔가요?
11: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2: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11: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2: 경농이 만듭니다.
13: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1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0: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6: 하이엠솔루텍.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대.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FM의 주간 요약 타임.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를 쏙쏙 뽑아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굿모닝. 완벽한 일주일 마무리를 위한 필수 코스. 지난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되짚어 볼 거고요. 평일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웠던 여러분의 귀한 문자들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MBC 라디오 개편 시작됩니다. 굿모닝 FM도 소소한 변화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번 주는 개편을 준비하는 한 주였거든요. 특히 평일 내내 함께할 새 코너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만나보는 굿모닝 굿 메시지.

0: 를 위해서 민영 PD가 고속터미널 역으로 출동을 했었어요. 또 새로운 홍보 스팟도 공개가 됐었는데 듣고 올까요?
1: 태이 좋아, 아침 좋아.
0: 진짜로? 굿모닝 태입니다. 굿모닝 FM이 당신의 출근길을 직접 찾아갑니다. 통근 버스 정류장, 등굣길 지하철, 오픈 준비하는 동네 식당까지 바쁜 아침 어디서 굿모닝 FM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목소리로 굿모닝 FM의 아침을 깨워주세요. 출근길 씹어먹고 선물도 받자. 테이 야호. 지금 바로 imbc.co.kr 굿모닝 FM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야, 진짜 잘 만들었죠. 칭찬합니다. 예.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주니까 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저도 느껴요. 와, 이게 4년차 되니까 이런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해 주셔서 더 기분 좋습니다. 송미경님이 굿모닝 FM 광고 업됐댔네요. 크크크 미치겠어요. 후후 테이 좋아. 김명희님도 테이 좋아. 네가 잘 먹어 좋아. 라고. 제가 먹는 거 못 보셨잖아요. 저희 여기 스태프들도 제가 잘 먹는 거 잘 보진 못해요. 제가 밖에서 먹을 때는 배부르게 먹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티타임 한다라는 느낌으로 싹 위만 살짝 적시기 때문에 진짜 풀로 먹는 거 못 봤어요. 아무도. 김인혜님이 테이 좋아 나도 좋아 테이 야르. 야르는 저희 쓰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다가 야르를 써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 역으로 출동한 민영 PD 소식을 듣고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 많이 보내줬어요. 진희영님이 3호선 고속터미널 역 방금 지났는데 아, 인터뷰 기회 놓쳤네요 하셨고요. 이 지나서 이렇게 보내신 거죠. 막상 또 왜냐면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아이 성향 많으시거든요. 조용히 듣고 싶어하는 분들 많은데 또 만나서 막 하려면 막 떨려가지고. 그래도 용기 내주세요. 우리 민영 PD도 용기 내는 거니까. 신정은님이 종로 3가역, 을지로 3가역도 와주세요. 오, 간대요, 간대요. 노양미님이 PD님 화이팅, 지방도 오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가나요? 예. 지방은 못 간대요. 아직까지는 서울 지역 좀 돌아다니다가 가겠습니다. 아침이라 지방 가려면은 전날 떠나야 되거든요. 저희 그렇게까지 업무 수당이 안 나와요. 박세리님이 9시쯤 합정 상수로 와주시면 아는 척 할게요 하셨는데 예, 저희 8시에 필요해요. 9시는 저희 끝나거든요. 그때는 저희도 아는 척 안 해요. 퇴근해가지고. 강미나님이 저희의 출근길에도 오신다면 기꺼이 인사하고 인터뷰도 가능합니다 하셨는데 어디에요? 어디에? 8시에 어디 계세요? 그 즈음에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인터뷰도 따고 또 운이 좋으면 반발한 퀴즈까지 진행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파이팅! 여러분들도 파이팅으로 함께 맞아주시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이 노래로 스팟을 만들었으니까 원곡 듣고 오겠습니다. 최성권 씨의 노래죠. 그러니까 오정세 배우가 분한 최성권의 네가 좋아.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뭐 왜 좋은지 다 얘기해놓고 사실은 그냥 너라서 좋다라고 하면 어쨌든 많이 좋은가 봐요. 많이 좋아서 지금 논리적인 뭐 화려한 수식어보다 그냥 계속 좋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오히려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가 좋아 최성곤, 오정세 배우가 분한 최성곤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주간 뉴욕 타임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갈게요. 반반한 퀴즈. 도전자 중에 그림책 작가님이 계셨잖아요. 알고 보니 그림책 작가였어. 동화 계란말이 버스의 작가님이시고 따님이랑 또 함께 만든 그림책 소개도 해주셨잖아요. 박세로이 곤줄리앙까지 야 작품을 쓰셨는데 그 시간 잠깐 듣고 올까요? 그림책 내셨잖아요.
2: 네. 약간 그림책보다 약간 만화 형식의 그림책.
1: 아 네. 만화 형식의 그림책. 스토리가 있는 네네. 책이네요. 그러면 만화책이네.
2: 네네.
1: 그러면 그 저작권 어떻게 돼요?
2: 제가 그 인쇄를 받으면 예. 조금씩 떼가지고 따라 이 통장에 조금씩 넣어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아 구두 계약으로 하셨구나.
2: 네네.
1: 책 이름 좀 알려주세요. 책 이름.
2: 책 이름은 저희가 마당에 사는 마당에 저희 그 늘 찾아오는 박새랑 곤줄박이라는 새가 있어 텃새인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거든요.
1: 네.
2: 그 새를 관찰해서 그 아이들을 캐릭터에서 이렇게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름이 박새로이. 곤줄리앙입니다.
1: 박세로이 곤줄리앙 좋다. 네네. 너무 귀엽다. 아 캐릭터 어떤지 눈으로 보고 싶어요. 잠깐만 여기 지금 독자가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한선미님이 혹시 계란말이 버스 작가님? 우와 이렇게 아, 만나뵙게 네, 돼서 너무 반가워요. 새로운 그림책도 빨리 봐야겠네요. 성공 축하드려요 하셨는데 계란말이 버스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1: 어? 아니 그래서 저희가 또 찾아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림 너무 예쁘고 따뜻하고 좀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목소리와 더 잘 어울렸습니다. 정성희님이 와 그림책 너무 귀여워요. 계란말이 버스라니 그림도 왕귀요미. 맞아 귀여워. 강미규님은 박세로이 제목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뒤에 곤줄리앙도 있어요. 신혜미님이 새는 비둘기랑 참새밖에 모르는 나 반성해. 규정 작가님 파이팅. 김현희님이 아빠와 딸의 합작 그림책이라니 멋지십니다. 딸과의 추억도 더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그러니까 아빠랑 이런 걸 그냥 낙서만 하는 시간도 진짜 오랫동안 추억에 남을 텐데 진짜 이렇게 작업물로 나오는 건 우리 따님도 이렇게 창작을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더 멋진 작가님이 되시려나 무언가 큰 경험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OST 예, 그 때문에 가호의 시작 들려드릴 거고 이어서 이매진 드래곤스의 썬더까지 듣고 올게요.

0: 아, 사운드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이매진 드래곤스의 썬더,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 가호의 시작이었습니다.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가 볼게요. 유행본부 시간으로 잠깐 가볼까요? 우리 전민기 총장님 3년 동안 유행본부를 또 이끌어주고 계신데 본인 직책을 예 별로 인지를 못하고 계셔가지고 크게 대국민 사과 한번 하셨거든요. 듣고 올까요?
1: 누구에게나 거리두기는 필요합니다. 예. 유행본부 뭐였지 내가? 본부장인가?
0: 아, 유행사무총장.
1: 사무총장 전민기입니다.
0: 너무 총장님. 예. 내려놓으실 거예요.
1: 아니, 뭐. 미안해요.
0: 너무 하실 거
1: 아니에요. 앞에 멘트 생각하다가 야. 직책을 까먹었어. 최근 존박 씨가 부른 라센네 미안합니다.
0: 큰일 나요. 총장님. 저희 코너 없어져요.
1: 아, 나 왜 그렇게 했지 또. 참 요즘은 인성까지 다 갖추어야만 스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정말 정말.
1: 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예.
1: 나 인성 좀 부족한가?
0: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일단 라센네라고 해서 이미.
1: 아이, 그만해.
0: 큰일 났어요. 지금.
1: 아, 리센네 분들 사랑합니다. 예.
0: 야, 진짜 큰일 났네 우리 총장님. 휴가 여파가 큰 것 같은데 저랑 똑같이 느끼는 전보현님이 아직 이탈리아 여행의 여파가 후후후.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지죠. 범진호님이 자기 직책도 모르는 사무총장. 이설아님이 르센네요, 라센네요, 리센네요. 전 총장님 때문에 더 헷갈리잖아요. 크크크크 하셨는데 리센입니다. 박윤신님이 라센네라고 하시니 갑자기 뷔페 먹고 싶네요. 예, 아 그래요? 김민희님이 라센네라고 할 수 있죠. 테이스 씨 실수한 테디도 있는데 크크크크라고 하셨는데 그렇네.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할게요. 저는 심지어 이게 시상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테이스 씨 축하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아,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노래 듣고 4부에서 위클리 굿모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재의 테이스티 들을 거고요. 그리고 4055번님이 신청해 주신 백예린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0: 미리 듣고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한 주간 굿모닝 FM 하이라이트 소식만 모아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굿모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굿모닝 MVP 뽑아볼 거예요. 6월 넷째 주 MVP는요. 바로 초대석으로 함께한 힙합 아티스트 음색 천재 원슈타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행사장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굿모닝 FM까지 이어진 겁니다. 근황도 또 들려주셨고 아 무엇보다 저는 큰 선물 받았어요. 같은 베개를 또 직접 무반주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와.
1: 아, 다시 들어도 감동이다.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여러분. 문은희님이 대박. 원슈 버전 같은 베개도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같은 베개 약간 템포 조금 R&B 쪽으로 바꿔가지고 원슈가 또 뺏어갔으면 좋겠다. 아, 부른 김에 커버 한번 해줘요. 박수빈님이 우왕 미쳤다. 쓰러집니다. 김은혜님, 오, 이건 베개가 느낌이 다른데요? 근데 그러니까 좀 약간 외국에 가서 뵌 호텔 베개 같은 느낌이에요. 김명곤님, 이 베개는 라텍스 베개다. 그럼 제 베개는요? 아, 잠깐만. 라텍스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제 베개는 뭔데요? 솜? 뭔데요? 3029번님이 원슈타인 성대에 모든 악기가 들어있나 봐요. 미쳤다. 신지혜님, 이 시간에 라이브라니 감동이네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대선배님 앞에서 긴장했을 텐데 잘하셨어요. 멋져요. 오, 긴장해서 이 정도면 진짜 그죠? 김민자님이 목소리 바뀌는 거 보니 소름. 한국의 에드시런 같아요. 그렇네. 우리가 래퍼라는 힙합 장르에 좀 묶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노래하는 건 진짜 에드시런 못지않은데요. 어떤 뮤지션으로 또 거듭나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 굿모닝 FM 나와서 더 기대감을 만들어주셨던 멋진 원슈타인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또 꼭 모시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그때 완곡으로 다 못 들었던 노래 약속처럼 저희가 띄워드립니다. 원슈타인 백화점 듣고 올게요.

0: 원슈타인 백화점 듣고 오셨어요. 굿모닝 FM 주간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갈게요. 이번 주도 우리 휘돌이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는 열리를 했습니다. 권상우 씨 성대모사를 했는데 성대모사 이제 그만 시킬까 좀 걱정될 정도로 좀 과하게 하셨는데 아니 혼날까 봐요. 권상우 씨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올게요.
1: 또 맞춤법 틀리는 건 여전하네.
0: 발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맞춤법?
1: 맞춤법.
0: 맞춤법 내가 언제 틀렸다고 그래?
1: 고달펐는 데가 아니라 고달팠는 데라고 해야지.
2: 아 진짜 휘준 오빠 됐어. 나 아는 척하지 마. 나 간다.
1: 대동정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맞춤법은 거치는 거야.
2: 현 앞으로
1: 거치는 거야.
0: 많이 심한 거 같은데요?
3: 조롱 아닙니다. 아니에요.
0: 조롱이 문제가 아니고 사과 조만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3: 미안합니다. 네. 예. 아 진짜 이거 리스펙.
0: 뭘 리스펙? 리스펙이 하나도 안 느껴졌는데 뭘 리스펙? 예, 리스펙은 아닌 것 같고 새로운 바보 캐릭터를 하더라도 이 정도 발음을 풀면은 많이 혼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권상우 배우님이 진짜 대인배입니다. 비밀로 해요 우리끼리. 예, 다이면 안 될 것 같아. 전자은님도 혀풀어 크크크크 하셨고 유지인님이 휘준 하나 또 바보검 됐는데요. 그보다 더 심했어요. 김기건님이 휘준 아나운서 조만간 권상우 씨한테 고소장 받을 것 같아요. 크크크크. 7670번님 아니 권상우 씨가 들으면 어쩌죠?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됐어. 문미영님이 휘준 오빠 혹시 영구예요? 띠리리리. 예, 심영래 선배님이 들어도 화낼 거예요. 제가 볼 때. 허수연님이 휘준 아나운서 성대모사 듣고 있으니 정말 고달파 언어 유의에서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휘준 아나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해서 조금 오버되는 부분 사랑스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천국의 계단 OST 리베카 루카의 아베 마리아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화사의 마리아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화사의 마리아 들으셨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리베카 루커의 아벤 마리아였습니다.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갑니다. 매주 수요일 굿모닝 가족들을 귀로 고문하는 시간이죠. 본의 아니게 맛쟁이 신사 시즌2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맛집 추천, 음식 추천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살짝 변화를 줬잖아요. 덕분에 여러분이 한층 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이 와중에 이원희 셰프님은 완전히 완전히 또 거울 치료 돼가지고 아 이렇게 내가 괴롭혔구나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자 한번 듣고 올까요?
1: 여러분들 과식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아니 단지 그냥 잠깐 뭐 한 입 더 먹은 것뿐이에요. 아... 네. 음식을 어떻게 남기죠?
2: 그래
0: 맛있는데 어떻게?
1: 저는 이게 배를 채우는 행동도 있지만 요 맛을 그 순간이 아니면 못 즐기는 맛이죠. 그 순간의 맛을 한 입 더 기억해 놓고 그게 죄인가요, 여러분? 아, 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0: 사랑이 죄는 아니야.
2: 그런 죄라면 얼마든지 지으십시오.
0: 같이 저희가 그 죄값 같이 치르겠습니다.
1: 그럼요, 저희 같이 치러드리겠습니다.
0: 진짜 그럴 타이밍에 꼭 먹어야 되는 그 행복이 있어요. 그 약간 고통과 행복이 동반하긴 하는데 많이 먹을 때는 만약에 밥을 다 먹었어요. 배가 너무 불러. 그래서 밥을 심지어 막 두 스푼 정도 남겼어. 도저히 안 들어가. 그래서 아 오늘은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 과식했다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나요. 어? 어제선 케이크 한 조각 했는데 요거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짰잖아? 그럼 단 거 좀 먹어볼까? 하면 갑자기 그 먹을 힘이 살짝 나. 억지로 밀어넣을 때 그 행복함 들어간다. 예, 그 정도 여러분도 드시면 배 아파요. 드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 그런 게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이 계속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3505번님이 맛 고문 요리의 천국의 문이 열리는 시간 이문장님은 우씨 잘못 들어왔다. 오늘 수요일이네. 공복엔 청취 금기 프로그램 크크크크 하셨는데 예. 우리 민영 PD도 지금 다이어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약간 도망 다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현장으로 가나? 아 그럴 수 있네. 남승희님이 분명 아침 먹었는데 왜 허기가 질까요? 하셨는데 그건 조금 드셔서 그래요. 전혜영님이 이원희 셰프님 목소리 들으니 벌써 배고파요. 유유. 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반응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종소리 울리면 그렇죠. 침 나옵니다. 그리고 충무로 핫도그 맛집 추천해달라는 요청에 바질 소세지빵 태땡당 거기 추천해 주셨잖아요. 김재현님이 저 바질 키워서 페스토 만들어 먹어요. 절구에 빻아서요. 어때요? 계속 그렇게 드실 거예요? 아니죠. 곧 사드실 거죠. 예, 쉽지 않습니다. 박영승님이 저 어릴 때 이부모님이 오락실을 운영하셨거든요. 이모가 작은 분홍 소세지에 밀가루 돌돌 말아서 핫도그 만들어 파셨던 기억이 나요. 우와. 나 너무 기억난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심지어 만 6세 때부터 오락실을 다녔어요. 그때 오락실은 심지어 어른들 안에서 흡연도 했어. 그 무서운 세계에 제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어른들 이겨내면서 오락을 했던 저 오락실 진짜 1세대 아이거든요. 있었어. 사장님이 그 동전 바꿔야 되거든요. 직접 가서 이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주방 밖에 이렇게 가스 그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때 저희는 그 어묵 튀겨서 주셨는데 그 디스코 오뎅이거든요. 너무 맛있었는데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정은정님이 핫도그는 옛날 핫도그가 최고죠. 맞아. 그것도 맞아요. 김광우님이 저는 핫도그 그냥 먹어요. 설탕 no, 케첩 no. 예. 예. 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먹어서 맛있는 핫도그 있어. 그 미국식 핫도그 있어요. 약간 뭐 켄터키 그 지방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름 붙여있는 핫도그 있어. 그거는 뭐 설탕 굳이 안 먹고 조금 담백한 맛으로 먹어도 되긴 돼. 왜냐면 그 겉에 밀가루가 약간 폭신폭신하거든. 바삭이 아니고 뭔지 알죠? 그 약간 카스테라 비슷한 그 느낌. 약간 그 습도 있는 느낌. 뭐 그거는 그냥 드셔도 되는데 찍어 먹어봐요 한번. 그것도 설탕이 찍잖아. 아유 참. 답답합니다. 릴세라핌의 핫 듣고 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아. 굿모닝 FM 테이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굿모닝 FM 한 주간 하이라이트를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굿모닝 함께 했는데요. 이 위클리 굿모닝이 이제 사실 오늘 마지막이에요.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를 만나보는 시간은 뭐 당분간은 예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코너들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더 받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꾸며질지 기대를 해주시고 아쉬움보다는 설레임으로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6번님이 테디 오늘 수영 다닌 지 1년인데 늘지가 않네요. 열심히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라이즈의 Do Your Dance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여기 이제 두 가지

가지가 있어요. 내가 목표치로 잡은 그 는다라는 개념이 엄청 높은 데 있으면은 안 보여. 내가 늘고 있는 게. 예. 아니면은 실제로 진짜 늘지 않는 것. 두 가지인데. 후자라면은 글쎄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거 찾아주는 선생님을 좀 만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년 전 처음 물 들어왔을 때를 찾아보면 엄청 늘었을 거예요. 느리더라도 우리 천천히 같이 나가요. 라이즈의 듀얼 댄스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테입니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버 굿 테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딸이 딸을 낳았다. 딸이 엄마가 되자 갓난 할머니 할아버지 옹알이를 시작한다. 걸음마 다시 배운다. 이 문제 시인의 딸이 딸을 낳았다 중에 일부인데요. 처음에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옹알이를 시작한다? 아, 아기가 태어나면 주변 어른들도 죄다 아기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댔어요. 아이고 이뻐요. 네. 그렇게 단어도 귀엽고 목소리도 귀엽게 또 걸음마 배울 때는 보폭과 속도도 맞춰줍니다. 자, 토요일 아침인데 혼자도 좋고요. 기왕 누가 옆에 있다면 좀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오늘 첫 곡은 우리 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한철 씨도 MBC 대학가요제 출신이죠. 불독 맨션의 좋아요였어요. 남편이랑 아들은 태권도에서 부자 캠프 갔고요. 오, 그런 게 또 있구나. 저는 오랜만에 친정인 홍성호에 왔습니다. 소파에 발라당 누워서 엄마표 아침밥 기다리고 있어요. 양심상 설거지는 제가 하게